0: 这个目标，六百尼泊尔出港小学堂，六二尼泊尔洋三百天内，目的恰当。我参点的下面，你们王妹真不难的，各团队三度抗拒叫我的，西路区的六百监管局突然念不来，先抗洋生育民族解决度。
1: 大半年把的预备听力从常州乡去乡长选拔，并把老婆你，你们王妹准备拿出了用出了什么预备，让王妹把了没去学习，并把老婆三月节目他，我当然爱你体贴，若叫动力如何做不赢。你们往我们找我了，我家就扛脚脚边的，没扛忙忙脚痛那三穷，是陈素清心就也不是。
0: 三开那么地皮，宁可还将气味告诉，就亏你为真那个心里色系切莫吹。原本咱们是往别的心里，之前对面的那所调味参数，当中央他给司机叫看起，透过日龙头么眼里，给亏土拆么泥土角儿。推动出口开线南，美食肉饺入面摊，面团面的出席参加的就开拓南城流行。其实苦忙不，扛脚给不摊，推送全国摊，主力手机稳手开机，解决泥团案，规制吃鱼土，难免案件。出菜来过我给设施赌场、酒厂身边，长而且为菜末，推动土南城破旧土里边，面摊稳手提大的。根据龙浦三期的准备情形，南城破被忙错了，哪里样错为损修金鱼。
1: 他在机顶创作了三用机马个二十年岁的平均八达的那边对港三百斤油脂，对港提到了创设计水军城内去开局俄军先下雨了，垂帘堂去了，张家特别上去说，听了作为地鬼讲，恰张石头内月，石头准备对港人垂规矩求情，他张里头啊，我老老都求情，那些跑跟去忙做仓嘛，店家堂留给去对港三百人背的，推广到了老铁的那些跑讲。老铁的，接准头发烫，包对头皮，每次按脚头发冲油水。
0: 那样随手改变，听人说些钱毛，情绪没到洋洋陷阱，白蹦给龙婆认为准没事。三腿不住去，那么样当堂给口给吐口痰，给用没忘记，昨晚什么落了电波讲的，情绪心胸全部谈解体，推着三百你为我，三腿递给一流三百，模特总觉得。
1: 生了一空头先出不停的，听地决定做其他这边能才能过去土，同没什么段新了点不强，穿墙你为我土留下了暂时区别，表记唐伯段听力三用器用过给谁谈，拉手接准器新对操心器，没些气体你就需不提些。
2: 喂，爹妈，快出春节穿了休息啊！
3: 看这边，住六边，出去好些住边。
2: 啊，第一，
3: 看要你啷开发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城街开发东大三万 AI 开发到了千万我做的事
4: 三兄甘肃三位唐三一个苦
5: 杨他三九这位杨杨一的苦
4: 盲嘴土内另位盲心的表扎
5: 错为你们有了门别关系给托了
4: 他的契机三十不定全球龙城烟城里过特别龙城起三兄秋队的菜三兄本队冠军行
1: 三六一，下面来三九军队西北南城，谁先来说？
4: 军队三九，他也讲出来，军军农林里贴了布。
5: 三九军队军军里进去，三九军队南城。
0: 三七零七，到唐不南西北牌去，从早谈，小学时从大镇内最给不提，推崇不来，加上宋唐成群一排多，西城南屯边角南的我就能个人。
1: 年前了，从东部在就贵宾市经过的文物局七百厅呢，到唐部内西北拍了，在就七百级七点七九六点零四七百堂七级，在做宁波三级堂下个增效，接着铁路所西九级偏站军舰明白了，我们在推动新的，在就冲着电表岸扩军突破堂，三星两百超速偏站周围南北岸一批，从少堂协助西中等地当地最佳不提，推送过来加上宋堂成中二拍型。天南制作制作西中短波罗加加吉堂成中古帕罗堂朗古堂多农天南加加松堂成中短帕罗协助西中长波罗加加阿堂成中竹帕罗游戏现在初外立即创作电表岸帕罗堂将多人类存在起各国奇迹的信心今天西北了接场引起这些主力神农堂全国三线西中长波罗所属的加加西堂成中吉堂加加松堂成中竹帕罗游戏在这宁波三界里将多人类团结集中起在中脚部落跑完了规定中游戏。 从对比从对成绩期末年关把的今天西把的昨天来的起人女明显天中长波等我谈成中国牌我谈拉到卡巴的直接天中长波家家女士在中谈成中国牌我女士人把谈不应别规矩去切天中东波家家去谈成中西牌我女士的主机浪过了传不来的卡子家家出局的这趟成中西谁呢家家出局的通而给游戏
0: 三日夜，原先都面具切别继续切控切入东区里头，铁管器是这两天，但今他们那里，你记住我这里是。今天夜，之前你说初年，这次机构看三角兄弟看起，西区管器拆迁宿舍从头重新，结合面具根据具给这一用户为，军队三年起，现在级别小区扩展切割，缺点等旧管器，六点三七起估计是送三年前途。 面具切板贴杆支架器，根据日期调控二维切入档内，吞大白小区团前铁围网网，预先图逐条不谈，他也是逐图把切割工地东区引起我追闹着。结合面具根据局拆柜，陈水西一市长张清佳一，星期天内三千前图面具切板贴杆支架被调控加切入东区，根据俺工地档内面康图对不谈，接单期固定面具切板内，长期图不谈。 今年社会连锁固定面具期将内谈，明显内日注意着准新青年给内贴杆支架切别盘，人心加切东区谈，三七线图根据了修天气，新青年改为拆支期内电梯期，面具这些面具气候，面具根据期楼对本子南，也能基础根据卡对内贴杆支架土不与接送度。
1: 新开林街，米特人女体基础肉从盘位归属三百多，铁管器修成两团变焦了。我只能个是。铁路下村，过了西北米特人女团的拥有了偏见区别，让阶级继续学区谈人女车间所只有团在谈，学区阶级创造了居住了，规体特别不谈。三年卡期，其中肉从盘女郎人女团在铁位门头出现学区。 广东汕头市六角路城西来源区别西区崔德七八店，七阶级载具别段别毕业七阶规矩区规模贴，六团区浙南区七规图立不脱不谈，三年提给城西电力署，瑞地低价谈，七夕规矩七阶，那里样错误违规矩七阶区载具不了扩展七个月，大我空没了，借用其七夕七阶图机会，浙南永区热水通马贴贴开了立柱上游戏。 每条人流六十天，苏州塘塘金，金州所加工所拥有的铁板塘店内，解决人流团在讲，阶级创造的拥有的决心就是。各个来工地城西两万八了，他来到我塘铺内西边拍了，让解其日卡其明开个月全面，切东切北长坡路人际线的过路通就是加塘五十五点八三八塘，团在过了西边几个塘四个加塘五十五，切东切北，让解其。
0: 七角肉从起，比在土路汤，偏在土路东位，贵气出锅，三八九六十。三六一，你们这铺主给老家的周围各个工具里头，铁锅给西边两端，等在他们那里，你记住，我这能是。三六零给，这是几口看三角兄弟看起，这次你是初年，西区锅起，拆迁宿舍从头从内。 军队拆迁三年期，现在基本小区扩展拆除工地东区管区六点三七期只有内村五十七月。老师部只有金库位，怕么他年初不住期，老师内退了明年，修拆建林七套六点七的，年初出过老厂周围规划军前面板工具引起居多。老师部忙些老师是金库娃，有生气。 老师部现在这边老师小学堂，军队民保区只退了岁数不谈，民保局有师兄去跟其兄弟哥哥滚地动画，创开他创地前去批准他，提醒军队民保区扩建切除了，十九大十九个兄弟哥不接钱的，村里他推行六团结观念，老车正穷去规制立即切不谈，老师团控机构拆规去，批准切别出现二位套路动画。 老年扩展期每晚班都是五个七八节的团呢，创开头年来了招亲戚，年初不出，文件老师推产期，上年老差老将七八都在人前套了当地，年初不出期，勘察老师可不养土东区人士居多。 星期零点，特种安尼松北机电铺局操场去，松井铺长途第二行加段切下，西城南团边角那里我只能个人。
1: 중국 미슈 직딘 포르규 도구숑레 칸키 내주비 와르시는 차주 앙일 송비 미슈 폰주 콜람 토리베지 디징기 티즈 제로 니도 야메 뉴스 저주 류진등 아비 치 뉴슝안 인키 추주 니타 까마 십주 시행을 파낭 서지키 텐호 디웨 초장키 조기 튜가 탕 디튜 디라 총리 디튜 규짐 시부로 추주 송탕 치가삼 고리 없이 미슈 포주 탕 파낭 서지키 딥지 풍부 디랑앙 디튜 투베지 차주 앙일 송비 직딘 포르규 베 초종 포주 치로 초장리 콜람 초장 포디랑앙 주의 없이 비징기 투주 지로 니도 겸이 뉴스 저주류 진등 앞에 친 뉴슝안 인기 추정아 탕감 적숨라 콜람토 랭긴 룹신비에 타주 앙 니르직비에 직디 포르규비에 소중키 김기 곱 디랑앙 치리 터린의 용의 타주 앙 니르송비에 직디 포르규비에 소중 중국 반항 서지수 자두 제발 수와 슈바티니 중국 직디 포르규비에 로규토 반항토 냠좀 치린 개발이라 香港의 용의 직디 포르규비에 송진 포장토 자두 치린 당부티양 김시 대지 직딘 포르규비 초중 니뷰 냠종 자바르캠니 콘소로 심쿠르 치기 개용 미만은 냠토 간디 참지 쉽시 생리기 표기 자지 루규 니바르 키 진쇼 청진의 규르의 뉴쭙도 구이기 총재 용자 총도 소도 대골기 20대 낭등 등진 함을 안에 계속 모르는 것이
0: 생일링게 니트 랑규종 도위 치자보타 랑규종 롱년주 중국 롱년지 이캉제키 존니 체보타 랑규종 롱년지베 십슈디네키 니르겐쿠웨 푀기 자치루규 니엠바르키 진쇼 청진르규웨 뉴르급두구이키 중제용자총도 파살소그리 랑규종 도위 치자뷰 중화미리 직튼초베 두시서두동웨 조강르 탐불미보타 자치루규기 니엠바르제이르 뉴르급룬신키 송경타 청진젠두규와 수년 퇴비 폐주제를 믿디 니도니 서숨로 장경정 롱년지배 십수디내타 중국 롱년지이 칸와 냠내러 군디당내 퇴기 자체루 규년바르키 진쇼청진의 교회 뉴교도구 랑린다고 초보지 퇴유로니링 중국 롱년지이 칸키 냠수십차체비규 퇴딘탕부 자체루 규년바르키 진쇼청진의 교회 뉴교래 퇴디랑앙 리주총디 点不点头他 虽然特别年巴托尼 推习为经济当年 罗顿就顶了苦 恰大票子
4: 推到三比 顿于一空者 顶内查
5: 自动点别 偏向给朋友 顶那些
4: 三九路本队观众 三九路起 胖子
5: 三九路本队观众 三九路起 美容
4: 他的业绩 三十八点一 偏向龙城烟城领域
0: 表面龙天气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本对观众写不得事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财三九秋对立 하사 총기기 이교 첨봉의 링 제저마 퇴발치 교골키 대교치 배도 대골키 십체낭 퇴 변조라는 거 주는 거지
1: 제로 니도 야민 이슈 저쪽으로 토죽타 카데 토름 레리 이교 머림 롬딩 진체 로뷰 이교 먼딩키 로교 통진 롬네 이교제 동라니외 참소 하사 총기기 제로 니도 야민 이슈 저쪽으로 진도 초배 치 숨네 진도 준비 치 듄님 바라 제저마 퇴바 차지 샴키 제답 카 랑린 님부터 교리도 당보 예교 첨봉의 신 총재의 용수 인공기 최저 중인의 최저 숭배 바라탕 재미 최저 개반의 진인기 최저 개배 바라 아래탕 강바지소 재미 제자 퇴배 퇴지탕 일종 제고제 비조금인도 이봐 예교 첨봉의 신 교르카키 니고르키 미 니제이 차고나 제자 퇴배 추구 코리키 동자탕 아래 강바지소 소진 코리 친진 조주제탕 대신 제제 예교 를 균자세배 차와 신타 비초민도 서바 예교 첨봉의 신 링내를 제탕 서동 소키 니종 첨배 제자 첨봉 소미롱의 탕 첨봉함 미길 강롱시기장 공초탕 김장기 협조 도조소 자기 요제 지혜니 자 첨봉 동미종 민망부 점제 지린탕 당진 상남소수 제자 첨봉 퇴배 제고 대주 제초민도 시바 예교 첨봉의 신 총례 니종 제고 비급 자제 토의 장자 주방 양나 균튜응앙 저슈치웨 더집 비초금인도 나바 추구코리키 제자 춘진내부 제고에바탕 카로웨 니바르토 총구키 제자 띵꼬키 띵비블라 지송슈글 Chukba, Solay Gizera Tuenbi Kile Tang Chiangxia Tsenba, Tuenji Nyerjong Chinkin Jie Gingi Bartu, Chiedab Nundin Jie Di Zera Chungtu Donggui. Duba, Dajab Dile Gewe Chiechu Shido Tobi Tse, Haza Chunggir Ki, Jingyi Sum Xinga, Sidun Xiebshu, Mangbin Tiechi Kabar Gemni, Tiedun Chiena Jigdu. Dajab Dile Gewe

0: 알레카르르라
1: 아인 피게 대우르 감직치 팀 매미 감중이 잡나 라키디 토스브제 양교 라키디야 직 가르스나 고려 약결한 지약의 교령과 도그레 세 대응으로 봐 주쇼 그 회복 이마우스 대응으로 제단 감중이 잡으시고 제단 감중이 잖아 남자 당부도 교령고고 열에 감 굽주단 라키시네야 란토고 열에 감 니슐락 자비네 남자 당부 당고 얻다 감 숨줄학 잡다 드레 쳔나 알라기디 남자 니전데 죽len 고 요래
0: 타나
1: 감 자제다 라기 딘데 감 자제 로 숨여 딘데 달로 나 옆스 니 소딘데 차제 딘데 쳔나 아니 카르카르카 카조레 카지긴 라기 튜즈 요스타나 감 중인 자메다 튜즈 요스면도 라기 감 고르지 자메 카지 감 지게 제음에서 인데 동안 감 지에 제뉴메다 감 직스다와 미도와네 야토그르와 데토그르와 뇨토그르와서 인데 동안 수수 라기 감 되게 주의면 좀 응으리 시불해야 입에서 이게 된다 그래요 아마로 봐 당원에 전에 아 아니 라기 튜즈 유디 수수 마 디치 치 라기 제와 먹게 없지 않는 먼저 땅게 매와는 수고틱스 나도 라기 거다 죽은 딘데르샤 먼저 땅게 거를 매삼제 라기 유샤 아니 지카지 그 대지 나도 다 즉 즉 대로 유명하고 하면도 다 먼저 라기도 대배 삼다면도 수 육지질이요 주고 라기 수고 차간 거 저도 로카셰 주도 라기 배 뒤주 여자 로숨즈 친사르 라기 뒤주 여자 로숨 친배 제리야 라기디는 그냥 저게 되면도 남자 당부 단제 야라야 됨도 아니 신에 칼로벨라다 권에 제 이거야 저 저도스 나다 피게 죽린야 그 토고 나제 칼로벨라다 야 신에 로마사바지 뭐지 라기 죽린 롭존다 죽린야다 진전에 주르샤스 제가 딘디냐 트리티 날이야 당아주 단다 안아주다 직 총결해서 사고 나로리 다 딘데스 가면 잘 학습장교 가면 제주 구주 진짜 장교 빠른 문구 태제 다 모자 안다는 하장 다 야구 치고란스 하자 다 지 안다 지구 진짜 제도와 진짜 그 소진데 가 다 파르테다 마데 태제 아니 모자 다 문유 모자 비게 십시 제모도 십제 제모도 봐 아니 라기도 봐 지 제와겸네 제와기와메 토르단 토르단메 디제기 다 수소야 지 퍼규기 녀자디네 튜즈리 생광관들이 즉 잘해나야 갈이야 거기 하장 체부들의 대대야 저다 디인디 예 디나래야 즉 초봉의 날에 다즉 자 이제 루드나의 날 이제 공연 내주들이다 단어든지 대형이든지 또다 카세든지 대형이고다 디 대형이도 人인의 전다 항상 고야르지르샤 디기 뭐라다니 이게 신기 여 말베스니 이게 신 신기도 이게 신면 안에 人내 도분들이샤 아니 즉 동계나 저 개니르샤 디미기 체딩간 거 고천이르샤다 락도 가바 다치 고주 지신이들르샤 제장 달라 기간이야 파티데 티지 감티데 자샤 모터 파티게 티샤 수도 아니 수수수 조선매 배티 가고 싶지 차제 다 모터 고만 고때다 자로 치면 아니 배사수 세아치간 투대도 와 아디 소투여다 아니 캐나게 가르는 게 대부라로 봐. 다 축축도 날이야. 수수라 계기 처진다. 이제 아직 더 남았지보다 딜 맞대 봐. 이제 체제 아니 딱 놓고 가셔 주디. 이게 풍수 개민도 아니 즉 글로도 맞네. 축 전부 레위나. 아니 쯤네 고면 위에서 차대 말 봐. 제가 뒤인도 뒤털이 하는 이네 쉬어 전다. 즉 용지나 탁주 재미는 아니 게나 로직은 뒤줄라기 감루야 뒤줄 말이야 감 구제 자사다 감 예 자수다 감 실레미도 숨레미도 하나 찍레 메스도 안 수소야 익섭 지하겠다 편에 직 터지다 무슨 내 재용으로 봐 도단다 무슨 내 재용구도 제가 수수수수 익섭 지구구도 제가 디인도 아니 인지 민직 게나 익선나고도 게데커도고도를 야녀제제 그도고도를 감자유나 아니 캐나 롭존데 제대로 제 롭감에야 루야데 감 초부도 루야 열디

0: 老龙城短途修别生根用他当的心邱云地边脱了亚当的安全力争及生意心别及朝朝用了亚修脚连接所有他的深深南心别来生的影呢平胸龙城年成裂空飘盖龙城起正主天天西别这是八三年起正主军心西别来生的事了电视观众见穷大了，安心阿做来在南平平马赛，当得光个娘娘堂对接应呢，真运气真主意，殿下的唐人心，真主意，天个大气，军心拉锁不蒙过去，接着南心被干涉。刚才两个说来在南书记见穷大了，唐平村应呢，大气真主意，殿下的唐人心可能妥当啰嗦白天了，亚大气，路着南国光南边呢，来生个天天看把肮脏的来我叫过去。初见松啊，你初初他，初见金啊，短短过。唐人心，初见你过来我暗暗他，初见你个初短短，来我叫过去。初见松啊，你初初他，初见金啊，短短过。唐人心，初见你过来我暗暗他，初见你个初短短，举起来在哪？修哪的这事了？查找连接器，天干，查那么牙齿，切切估计跟着哪里这事了？天天天天水光线难受，天天跟他说话的这些话，这对难解，巴萨拉希嘛。老姜拉爹他的查到了呀，杨记查到几起，跟着是能够多了。光个爹送给姜拉公干啥事？听闻即强拉东街南国当不打，即让世界南国当北顶，这个内水特别硬的事。而你亲兄。当的蓝国基当的地方嘛的叫啦卡罗贝当的拉基比日本你不叫了吧
1: 对
0: 所土的所土嘛的谢谢
1: 啊来来来来但你这跑不得他去湖南去台北南罗里亚强大东西那么西北蓝国当的那世界蓝国当的拉基的出来清楚死了吧
0: 是是是
1: 那么西北蓝国当的呢这湖南里亚刚刚就你家住的了你这国母这个你当结果的，你当结果的，你当结果的，比个你这这个这个这个东西，这是结果的。
0: 来噻来
1: 噻。这当第一就咱把，咱们这边呢，可能的垃圾的，可能是呢，到处去，咱们这个对对，大家那些施工，今天年头会，大家让个垃圾的干娘去，这个到处去。
0: 来噻来
1: 噻。到处呢，你可能看的比你不一不一呢，但是都是在可能比你不的，像那东西。毕竟搞东西呗，你这个说不得听个懂啊。
0: 对，是是是。
1: 第一，你就讲吧，可能个比你我的搞的是那么细微呢，到处亲属呢，也就谈不得连接了吧？罗不中那，就退休买来可能罗不中是那，退休来不得个比就另外亲。我跟你讲，各地都其他东西，大家吃吃，其他各地都对呀，你这的巴适的这，哪怕这对。你们中央哪落了呀？年节的这屋里
0: 是，
1: 干的那些干部中央，他平常年节的这里那些干部中央，就中央的人心个下土了吧？
0: 是是是。
1: 你们中央哪没这位呢？跟他小的老伴儿就看这个，他到处那些要么的司机，是姐姐，俺小的爸爸估计就是下地，就我这边说起，俺就这么个阶段，得了呀，讲解你们的这家这年年节屋里。
0: 哦。
1: 家这年是你们的这过年年了吧？
0: 是罢了。
1: 俺到我们个前面的跟他。답几个来的个嘞？他答几个呀？解出个号码嘞？
0: 来噻来噻。
1: 俺那经常这种过节的答几个来的，俺那什么都出个来个多啊。
0: 是吧？
1: 俺那这毛着当呀，买卖干的呀，经常这农民那毛着当这，对吧？这打了工，你说听着他听着也能，俺那这经常那做生意是不用过了吧？
0: 是吧？
1: 他那个呀，对毛着当毛就对，俺那经常地干的呀，年节地经常推到了嘛，对不起，推出的经对呀，地干的年节的答几个来。的确，对顶这个拍九个年节的呢，在那里啊，他讲个你不顶着当用过的
0: 是，这
1: 当看见俺做拍九个年节的，那我真买不起。俺做这吃着前边吃着吃对在那里啊，这打珍珠头他们前边吃着吃对在那里拍九个年节，人家要打是这珍珠个青楼那里啊，这家这艺术是什么？一个拆这个打，这个老掉的，这个买不起。十几个干的，这可能这拍可不等于说顶着。人家要打这个写着可不代表说顶着打，那么就写着三五买不顶着。这个写着的，这个我三条买不顶着。这 대비용하는 다우축침은 아니 교련 요레스 이내 녀자디 님이 조용한 날 빠질 나가 랍제부터가 그냥 쇼리디 라바제 주고 님이 조용한 날 탁주 제가 뭐 좀 경제 뭐 법내 유지 드네이는 녀자자 사회 빠스디 차리하고 전 다부게 유체
2: 됐어요 와
1: 드네이는 즉 다우 축 나로리아다 가지 도든 진이 가지 따도 동가교 다우 축 동야 뒤주제 무슨 인선들 그래다
2: 그렇죠.
1: 나는 이제 다음 그제 제자 그제 제 딱자 그제 전에 던도는 먼저 이제 돈 이제 뭐 단위 동안
2: 그렇죠.
1: 다 수수수수 다음 치토고 요말 수수수수 딱 즉 춘지 침마톱 제제다 낭미래 수면 수소 낭미 단위래 이제 미 수소 낭미 된 거라는 수소야 즉 수면 교들이래. 다 이제 간이야 대윤도 아니 내주 대윤도 안 디카고 수차대래. 아니 미자나로래다라. 차라 통제 두고 담을 맞다서 닝그 말했지 닝그 말해 아니 다 디리스 다 독도션다 랩스 모다랩스 게베 수지레다
2: 저발라
1: 넘겨 김자나 랩스 게디다 자라 자야다 근데 세세다 이제 지그로 와
2: 저발
1: 아니 모다랩스 랩스 라스 두 칼로스 두 모다랩스 랩스 게베 수자대어 이 인도 잡아 아니 디톨리아 먼저 단다 당부디 가면 중이 자한테 다 이내 뒤주 다고 정말이야 계란 말리 콜이야 롭존디게 주르시 제초고래 롭존체 안 뒤주 랩다 비게 교리 교디 남자 당부디 단지 가면 고주려면이나 라키디 알란토월 라차베 쉬고 라차베 멍시간이야 신의 라키디 십시 지하 뒤주디 계도 계면도 십시 뒤주 여주거든 디 십시디 나고르기라 감중이 자로와 이게 야롭중 지구도 인도 따고도 어느 림주년도 그 비게 고지 도던 세바친 진예디 즉 십시디 딱다 대도게 디 디게 비게 야 로드나고레 디 딱다 소고레 디 담부치
2: 레세겔라 고무송데 레 생겐직 시아바 조스겔라 시아바디 시 응콩가 탄다 자네 슌주 루브디 슈크디 직 송로 슈잉겔라 토지시라 올레생네 공감사
3: 공감사 겔라 올
2: 레세 키나게 시아바 레센 태동카나 우스 치추수 저리나로 레세 테링나즈 지 짐주 테테 레센 규지 나조 레센기 대슈 군준 겐충다라르지 키나 근드나이데 테가 송쇼유라
3: Let's

0: 민도스 니람 템도 규가 용금 민도스 니람 다직 아니 십시 십제 제 민도스 니람 자그로 단샤 모든 니 민도스 니 다디게 강가다 지다 전다 디나 레빈 멍구지게 다 암조 차야 소심도 매다 보나 배지 진정을이야 토나 냄규다 토나 직 마담베 소지레도 와 다디 템도 규금 민도 나나 제라 지 코리 도담솔로디아 태제 비가야 녀머르드 템두제 유가 유구문도 아니 직대와치도만 비게 직을 과태고리 직 계란 유미 답달라 기드남 디날이야 직 모덕 직 지단선 군자 기업이 있는 코리 도담선에 모덕 군자 계약이 잘레나 디데 직 여르다 이네 지단선 군자디 개배한 유뇨레 가르선이 계란가 비게 표제다만 비게 좀 잡으러 와 근데 년도가 되 고자 기회니 비게 비주 참여 차브라 아니 비게 딱다 마대 자자 캐나다 단다 주고 주디 있다고 캐나다 와한테 캐나다 열들이 비주 다만 비게 친 차브라 자자 템도 규가 윤구 민도 나나 아니 즉 간에 윤구 민도 미디 거가 열에 딱 즉 템도 년도가 이 차례 디구간 친제 캐나 유미 탑단라 기기제디 디나라 즉 년도가 로미 바나라 사자 간에 튕구도 단 이거 민도 어디 있다고 그래 다 그래 다 뒤때 이제 사실 때문에 빼는 뒤롱 전에 대응구 신이라면 다 지금 중간원에 대응구 사들이 있는 뒤연유대 대거 알아봐 또 제 직 세고를 안 뒤연유래야 좀 중요한다고 여러 뒤 또 저래 직수 다 가 지금 사과 기과 쪽으로 다 등사 사과 기 뉴에 야 말해 사과 기 이제 좀 먼저 결국인도 주고 내줘 갔나 기 맞죠 메시지 수들 레고 때 뒤 등사 사과 기 뉴에 야 말다 저 어디 자 어디 뭐나 다 그런 책을 다 뒤네 다 그 저거 뒤에 가봐 기네 가반나 제지세 툭냐 야마치니다 이제 이나 아니 사고 다가 뭐나 대세 다가야 진이 직지래 걸려 년대 개월다 보안 쪽으로 아니 비가야 도스체제다 도스체비 스피기 팀도 년도 걸려 담 밑인데 지기도 캐나나 배 사고 그다 먼저 사고 사고 열어와 뒤로 있는 뒤로 사고 그 팀도 년도 열어봐 어 도스체제 될이야 아니 팀도 규범인도 아니 그런서 도스체제 디날이야 비게 샤진부 열이 총조진부 열이 디게리야 진제 도스체를 브로치 다 팀도 규범인도 아니 팀도 규가 열어치스다 팀도 거봐 규규 뺀 뒤로 있는 뒤로 비게 얌대 비게 코리 도덤서 어디네 진 코리 도덤 그 잘해 강한 애들이다
1: 머리질 게라 도스레다 총조다 도서 카바 조디 제베 미디 구역으로 개그민도 카바 제일링도 총조 선절 카바 조든데 제베데 야고 지민도 결안난가
0: 아니 총주디 콩 대학도 한다 이게 민도가 그런 정학도 하도 와
1: 로로
0: 지 대학도 하도 와 뒤 총주디 사공이야 점점 년도도 와 어디를 가 저래
1: 로
0: 이게 로바지다 키나 총주하고 그 미대하고 그 가방자 하고 그도 와
1: 아니 얘도 중에 임벨한 피가 지벨한 결안난이 신의 제민도래
0: 어 딱히 얘도 중에 피가 수도 딱 피가 들로 죽지 지신 사로 와 로 중에 자로 줘야 뒤줄려 줘다 로직 요 직 십시 마체비는 십시대 뒤주 장주거다 탱마숨 십시 마체비는 직작으로 군자 티로 그래 아니 둘로니에 그래 아 둘로니가 주디 단디니에 둘셈이 예제 포이는 예제대 탁주 제가 두고 단 예제대 체린 개난 조용 그럽니다 비게 아무런 연예대 좋은 말 봐 이네 예제대 가르스니 비게 가르스니 모르다제 디치니디 모르 비게 단디 비주 치니디 지고 봐 제가 어디에서 강의 토인 거 제가 아주 뭐저 좀보다 뭐저 뉴스도 님 뉴나 템도 주고 그래 님 뉴나 교무토니 되데 이나 아니 인지미지 다오지 날다 인지미지 템도 교토 체고래
1: 러스킬라로
0: 어디 마체비 있는 개대 템도 교려 멤버 체다 가고 싶지 견제 싶지 샤제 백켈니니 라고 담부 싶다 아니들이 어 캐슈블리니들이 이나네 아니 견제 지제 아주 슝고 방다리고 방다 소래 방다 수제 아주고 내주 텀빌 아니 팀관이야 수도 개빈 팀관이가 디켈링 그래
1: 로스
0: 팀 멤버 주고 나란히 주고야 이거 비스 티제 켈링 이제 대 밍레스 티 커반더 개빈 디 뉴치단 요마레
1: 로스킬라
0: 어또 세제 중국 방다리 공부디 팀로 방다리 어디 소화돼 그래 어또 세고
1: 아니 켈라 단다 모르지 디 제동아 팀도 교근이 세다 디 모르디 저데게 모 파주 제제 아니 겸지다 보위 겸지가 야쇼동아래
0: 오래
1: 아니 파 고고지가 캐나티 중이사 안 던지 저수 깨라 중이 던지 저수 깨가 쇼사 아니 보위 캐나단 차레벨
0: 어 차리
1: 응
0: 다이네 비게 던디 비게 뭐라가 자로 단통 말다 머리 캐나 민그 봐다 캐나게 증이 증이 숨가라 미대야 나주 비기나 이거 치제 나 녀모다다 디 인스타 탄데 미티데젤리

0: 비게 nga pige le ma so mi tin de chige pige ya cha ro tang ga nyang nga chu che yu san mi ti pige mi channel to ni mi ti mura mura ming ti ran ti na chi mura yu mi thap tang la ki ti ran ti na chi che a mura nga chu che yu mura ga cha ro tang ya le nga mu tu yu s ke ti twa cha ro tang cho ma cho ga le ne ju thu bi na nga re tim lu gen chi yin sa yi ge ti chi pige na nga chu yi ge chi sha na ani mi pige pige ya cha ro tang tu gre
1: ᱟ
0: ᱪᱟᱜᱨᱚ ᱛᱟᱝᱜᱟᱨ ᱫᱮ ᱡᱤᱱᱮ ᱢᱚᱨᱛᱮᱭᱟ ᱭᱚ ᱱᱤᱱᱮ ᱟᱱᱴᱟ ᱱᱤ ᱛᱮᱭᱟ ᱭᱚ ᱥᱩᱱᱮ ᱴᱚᱠᱤᱭᱚ ᱞᱟᱠᱤ ᱛᱮᱭᱟ ᱭᱚ ᱥᱤᱱᱮ ᱠᱟᱨᱥᱱᱮ ᱛᱚᱜᱚ ᱢᱟᱫᱮᱯ ᱛᱮᱭᱟ ᱭᱚ ᱛᱤᱜᱮ ᱠᱩᱠᱚᱨᱮ
1: ᱞᱟᱥᱠᱤᱞᱟ
0: ᱚ ᱛᱚᱥᱨᱮ ᱪᱤᱞᱚᱞ ᱛᱟᱢᱵᱤᱱᱟ ᱛᱟ ᱥᱟᱨ ᱛᱮᱢᱫᱚ ᱠᱟᱥᱮ ᱥᱟᱡᱟ ᱛᱮᱜᱟ ᱪᱟᱜᱨᱚ ᱛᱟᱢᱵᱤᱱᱟ ᱛᱚᱜᱚ ᱢᱟᱫᱮᱯ ᱛᱮ ᱱᱤᱜ ᱢᱤᱱᱫᱚ ᱞᱟᱥ ᱤᱥᱚᱱ ᱫᱮ ᱴᱚᱠᱤᱭᱚ ᱞᱟᱠᱤ ᱜᱮ ᱥᱚᱞᱤᱱ ᱱᱤᱵᱮ ᱞᱟᱥ ᱟᱥ ᱤᱧ ᱫᱮ ᱪᱮᱱᱟ ᱟᱱᱤ ᱠᱚᱨᱮ ᱛᱚᱫᱟᱢ ᱥᱚᱞᱟ ᱯᱤᱜᱮ ᱭᱟ ᱞᱮᱯ ᱪᱤᱜᱟ ᱡᱤᱱ ᱛᱟᱜᱨᱮ ᱞᱚᱥ
1: Lo lo
2: to chen. Same kind of song yeah.
1: Lo same
2: song lo. Same song. Then jiao.
1: To chen lo.
2: Lo, ge la gu dan ni su on kong ge tang de ji, zha zhou kong qi. Jia lin nang zui de ge ji, mu dui na ru xiong.
0: Lo si le si, da di nan tang de gu ran ge, cha ra dong ni tang bu ti ran ma si bi qie ba. Da gu ran de ra xin jiao yi na, ran ma si bi na ha gu men suo shi ba. Da ra xin jiao de yin bei na, ani gu ran ge di ke de, ji zhu guo di bi ni bei la ge nam jie. Chik nang ki chuk mura chungde tambi ina Kurang rasibi ina mura di Rasingyo di laki di ina longa Kanda laki di pe zimi dan chabra Da pe to pe subshi gare
2: Lese lese
0: Deo shio sa dira yaga tanya na Di che che laki di Tanji di to subay mendo Dao chungde che gyug lin ya Gyug tangbo di lin ya Namra tangbo di laki ya laya yor ba Da tanda rasingyo di Kurang girga mura tanje Jugi mienpa songzhi mienpa dinze tanje da dālam gyūyāk mōtā mēnbē shūgō jīg dīndē tāngjē rāsī jēm chūgō tāngbī nā anī lō ngāti Kurāng lā kī dī bēt dī mēb sū jē lō ngāt khuās nā nā anī shīnē kūrī dī kālūwē lāb dā chīn jē tō kīb jē yā lōb chūng jē gyūglīn gyūrē lō ngā wō dī kēdī lō ngāti gyūglīn cābē jīlī yā kār jīnī anī kērā bī tāngbī nē bī tāng yore bī nīwa bi nyiwa tanya yore, ta sirinba tanya yore, di tanda nganzu, di tu tewe nali ya laki ki tanda tu ju ju yuwa.
2: Zhe.
0: Ta kina bi nyiwa di lo kharisina, lo nishuna, lo chuk ju ju sunpa to kina kadyu tanda re.
2: Lese.
0: Ta inali kadyu tanda ka cha kinti, cha ra tungyo di, o gizhu yu mura tambi na lo nga beti mewa suyubu che. Kedi dugi tambi na, kina rasi che dugi tambi na, jik dinze dala gyuya chuko tambi na lo chu. Bati gyunglaya yawmari.
2: Lese, lese.
0: Lochu gyunglaya yawmari la nye ta dyn shubi nye zhe pobe chil, nye zhe di nye mi chunga na ma kebi na gyang zhe pobe yungu re.
2: Re, re, re.
0: Gyang zhe ma pobe nang gyu re. Dene, lo ta dhugi tamba yindila ta nga ruba bi nyiwa di dhugi di ina mocha di gupya gu ma kebi di tanga ruba. O di yindu, ani songzhi langgo tamba ina songzhi langgo anta sivu chengyo gitte chuchung mendo shindak chata tanya yorba yanga tanya yore, jivu tanya yore dine yibchung tanya yore, songzhi chata tanya yore dinali ya ta chuchung sidu ringgu tanya yore mendo e nipi chita songzhi diga chata tanya yore chata di yindu zamba kiran ras sivu yina ani lo jik gyecho mori ina lo nga che gaiti chuchi tanya ina lo chu tanya yore lo chu tanya pe chuchi di lo chu ne ka cha lo chu ne kiran yuglingi yin nga nangda mesa moda yagus tango sam ta nye lo ju nal ta nane shisha shibdaan chunga rale lopso tesu ta lo ju nang nye gyug yagus tangje moda yagus la gilin je ane yin dala yagus gyug samne le dugi tangje rasin gyo di lo ju chin je la giyal gyuglin je raja kena dugi tang chunga re
2: o lesa
0: ta di par gyug nye je di tanda nye dun shu yin par gyug nye je di hachang
2: nipo
0: shibu yor jing ne dhugi langgo tang chogma ri, dhugi langgo tang ya di dhugi langgo di gali ya gari lene la ki suyo yun du di li ya shibshi simba khashay ga chigri ra thug ten yume dhagri, thug ten ja murudanbe lukyu duga dhagri
2: lese lese
0: dimi ga charadung je murudanbe dinze dhagri diga yu chani yomari dimi ga ta nyinga naza shuk chenpo yuwa gyesi yuwa sanyirama ta sugu dewa mewa dinze yuwa ina ya dina murud dhugi langgo tang chogma ri
2: lese lese
0: guna yuwa so dinze tang chogu yomari zita di yun du di toli ya kiraan di chik chu laki ki rinpea kaan liya ta di laki di ya gyug liya yore sin rinpa tanda kama chungi cha na tu tewa na rinpa nyi maa che gore ta tanda kama chungi cha kya rinpa di maa pa gu yomare
2: lesa lesa
0: ina chik rama sivu di liya dawa chuk ne gyug 당부 들려야 요다 라스비디는 아니 계주도 롱아 주기 로추스 제제가 좀 열에
2: 레슬레슬
0: 아니 그 뒤 제외 주고 주기 로추가 좀 질 라리아 주기 다 맞춰고다 라리아 로미케가 모르세요 단 초 말에
2: 레슬레슬
0: 제가 뒤는 아주 인지 미지 기타는 10제다 급 대비 시제 소도주 냄경에서 매매 시제 소도주 어 전 다 뒤에 삼아 좋아 이제 열에 삼아 좋아 사지 매매 하고 수수 항상
2: 섬유에 대해서
0: 수수 섬유에 대해 수수수수 이제 이마치베 소르지 아니 비가야 콘도 사고니 레블로 다고니 이제 딱지 망고치 딱고를 정신게 콘도기면 네브스리 안직 대형으로 와 말로나 디인디 디는 얘네 수수 추추 마셔고니 주라 사지바 어디니 인지면 지금 나야 되다 되네 십제익 시지 되네 고쳐야지 다른 얘 도덤 세발에 저부터 쉬셔유 지자는 두 십제 되죠 있는 세우치시 고야스당 안주 인지미지 라기다 캐나비 알스 디 첼레 칼로에 라기라 라기 직토베나 추데 알바 직토베디 직토베 시제 직 제시 토부 열이라 이미게 된자가 레네 토덤디 다 레네 시제데 캐랑게 토부신 고야기 디날이야 제시 저기 저기 요말에
2: 레세
0: 디디 토 있었나로 나스
2: 레세 토실 디네 겔라데 겔라샤 오케세야 디게 타토스도 콩게시 근전는 것도데 콩게 근전난다 디 세브 쇼면도 안 세서 저월로 콩게 단다지 세스 시트로나 지 쇼인 이르바겔라 디네 당데 겔라데 디스도라 어 칼로벨라기 디 에이전 바 당부체
0: 레세
2: 디디르샤 유고랑고 다니딘데
0: 레세
2: 딘제가 라기시르시 인스 아니 대야지 원종의 투수들 지금 루유 나아치제 근데
0: 아 아이 당부 들어봐
2: 레샤라
0: 레세 아이 당부 원종을 기 칼로벨라 기디다 로직레 로지
2: 유고랑고스 예와케요 마고
0: 로직레
2: 레세 레세
0: 디나리아 코랑기 자스튼 에이 칼로 요차 제로와 시시도는 다 원종의 칼로벨라 기 투주간 걸로 로직레
2: 레세 레세
0: 지난 바과스나다 모르스나다 차차냐레
2: 레세 레세
0: 로직 날네 지난 지다 뒤 대변하는 약이나 비 당부 단지 주기 로맨고 단조든지 있나 아니 에 당부 단두 로직 팀에 주고리아 디 라키디 카르스는 에 당부야 토르 단 차베 질이야 섬유 차 차베 질이야 뒤주디 비 당부리아 뒤주디 된대 그래
2: 근데 그라
0: 응아응어주 로직 인스 로직 라키 로직의 침무수 등 말에 제자들이 이내 쇼링 이백하냐 먼저 로직이 수르고 토디 게임샤래 제가 뒤인도 뒤털이야 니엘이야 직도 기다뇨 유나 아니 디간이야 직 토덤 침벨레네라 기니야 간이야 디간이야 야틱 향여래
2: 향여래
0: 다 니네 주기다뇨 매브든지 제제 야 에든지 비니브네야 엘이야 에 당보르디 로숨 구구 여러와
2: 저발라
0: 비 당분에 엘에 당보르디 로니네 구구 여마레
2: 제단
0: 디치디 디날이야 아니 직 로숨 매베시고 직 주기다 초구면도 로숨 매베시고 지주난 거 단 죽으면도 사든데 디나 대행구레 제가 디니네 디고 저나로 나스
2: 레세레세
0: 네 문조 난디 문조 디나 칼로브디 주기란 거 문조 세 초마레 지주란 거 문조 세 초마레
2: 어
0: 문디 문조 칼로바 디미기 지 년도고 레조고 모든 문조 세 초 문조 칼로 세 초마레
2: 레세
0: 직직 구 미주루가 모든 문조 세 초마레
2: 레세
0: 데네 징이레고 기 민간 물교란 거디 문조 그 칼로 세 초마레
2: 레세
0: 데네 레데 물교페나 지기 추가래 도바 되베데 물겹치니 모르 세브스 동아 로강 로 도바 로시르치도 물겹치니 모르 세브스 인제 동아 디미게 도바 내염데 첨부든데 튼디 물겹치가로 니 모르 신이 어 디릭 디게 믹스에 모르 인랩제 아나조 터중차 시에브라
2: 제제제
0: 어 디게 인 원조 칼로베 디게 날 원조 칼로 난 제마 쪽에 디나 취브리 튜충 아나조 년가 요에 모르 지 부그리 모르 부그리 봐 야가타니나 요관처 예관처 치관처 지전상 토도처 디나 이란 이법 슬그레 강아 디나 파르라베 모토 파르체 오니 쇼바 오니르바
2: 눈모
0: 오니 제모 오니 눈모 제지 자유다 디네 능눔 세제 모토 부그레 눈모 오니
2: 부그레 챵보든데
0: 디 요관르바 야가타니 디나 치관스도 가나조 탑다야 그 푸오니 모르부그레체 디네 이해관스도 맹가레 딘데 제교그 딘데 심조치니 제교 딱제 치아다 제교그 여자 언니게 え、で、家管車すね。もうちょっとぐらいじゃ、そんちゃそんは。で、で、で。でね、今地上上と都市でだ。学んじゅんの10中も、もうちょっとこっちじゃ、ドムシング、先月とは。あれら。あ、で、これ10よばら。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 chik koryo ge takje chiya se nyenam di me ge terga takje chi nyen se nyenam di me ge namshi ge takje chi nyiso di chugo di nalo ge di nalo ge yoja ge di ge chuje di ge yina chinga pya chukje jinde lep jinde di me ge nga ranzo chik nyendong ge chik taedong ge chugo se nyenam
2: yuwa dian shi chung chung
0: bachar ba
2: o
0: di yirik di ge kankalo ta di nalo liya mikse ge mordi cha diya ore
2: lese lese
0: o dos chidu di nalo liya di ge kankalo ya dazu yina chik nga nanzu ngunjo khalubay, ngunjo che che gu yomare.
2: Lesa,
0: lesa. Chetan di ngunjo khalubay dindiga nga ae rinpo leso. Dan nangdaa me modern tempo tengu yu khalubay dini chanran tungmudu sende lepche tujul matayabini nejul habi na ane di guji nanyi da todomji yi da ginti tega yores.
2: Lesa.
0: Chetan di tole ya nye chikne khalubay tujul she yu, khalubay topdaan she yu, khalubay laki rik she yu dine kerangka di langgo rugay na da lingungi chik shunglaya khaange chugo diga tondam nanyi nara dido digaan ya tseshi diga yinjim chik kem nang gu gu ores
2: di
0: mana ane nga nanzunam gyu chewa yuwa gindri saajit liga yuwa inala pargyu ki gindri yore taiga ki gindri yore chewa yuwa gindri a gujili ya raba nga nanzunam gyu lenda zarin saajik raba
2: raba la
0: odi ane pargyu ki gindri nishay mo che
2: rejejele
0: di gindri di do diga dos cheche gindri diga dos pabin gu res
2: lese
0: an dos pabin di ane yang zu kagu shiva chadu re
2: rejejele
0: lese lese
2: ito an dey gala chadu mangu chik gala gyi mi ma liya xiamde nan ba ani gudan nyes che che sunye du la
0: lo lo to
2: je ne ta de ge la kong de ge la ge si kwa len du yin de ge la xia sa shi du wang
0: wo
2: de ge le de ni le sen de ni gu ki lang go xi nyue je la jiang che bi yin si
0: wo
2: ani ge de du zha ba ge le ji den zui de cha zang che bi nyue bi yin si ani lang go le ya ji zhi ge ge ne zui chung bi ne ke de da wo de ta long a 대전 요금 몇 쓰나 갔으나 디
0: 아니 너 고난디 비지 제대 고난디 다 수수 자야 되는데 있는 수수 이렇게 뒤로 와 주지 말아 봐 총리 그런 거 말아 봐 저도 뒤인데 뒤 단디 고난 그 민간로 터져 고난 그 진이 진이 숨발이야 디날 때 단란 거 디 파티 나다 내다 가고 디나 다 열에
2: 레서 레서
0: 개디 디다 모두 는 고난 그 라디 도교 라기다 고난 그 유명 탑단 라기 키제 수수란 친제 타니 세팀 주니도 디 슝레 하나 친다 비게 차데 부시 열에 딱제 치데 부시 로지 치데 부시 부죠
2: 레서 레서
0: 디인데 계란 디날이야 계란 그 진주 그 팀게 디 로지 차다 디네 텐주 디니니 디니니 로가레
2: 레서
0: 레서 로가레 어디니 님들 제야 요마레
2: 레슬레스
0: 레슬레스 도시
2: 도시 겨라 안데니 양치 콘데 겨라가 치지가 남든 소네지 송주 말라
0: 레슬
2: 안치수 샤바이 조슬라 타돌이야 치 그는 안예 망고도 겨라 고타니 세슈 인겨라
0: 어 도전
2: 아니 탄도 지 그는 안예 유나 미는 아주 퇴수 김베 자레 슈아 추모 송 아니 사월 지메 레세나 안겨라 무투 피지 되도 그는 나로나 슈니 바겨라 레슬레스 아니 챕지투 단다 아주 롱진 뒤는 쇼베 생겐 용다 차초리아 단다 레제 직세 신낭신베 차초 용키 텐딩 아주 표조 롱진 옌천리 공키 짐주 태제 레제 센바 토치 쇼이 나나조 레제 지메나 야야제 쇼피 테다 챕지 나바랭게 뒤다 나바군도 지 칠균 남베 거리네 짐주 된창리아 지 학된도 도나는규 최고 쇼이라 老，另一个是点家伙。

0: 판다니 비친키 추즈 주부다다시
1: 니카르니
2: 니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개 룽치 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가
3: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치 워마 수블리 마르신토 미지 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되모디 생캔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가라
5: 점종탕 룽진 대가
6: 자스난 덴베 생캔 행게 공감상 탱디 벽에 롱친 길이 세낭 벽이 쉰기 좀캠아 님은 편도 라기 개이기 토안에 잠바다 좀바보 비준캉네 비준낭웨 점충징체 좀무부 시바식 편노네 벽에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휴주인베 센시유표 디린텐게 기념함 두비아니 좀무부 시베 점충기 류정아 바티인 생겔렌게 ngöne zemzhong di zongkema nima pendo la ji korong ngo zhe du du xu na nima pendo la ni jelo chi dong gu bie dun ju tun ji lor xi ge zhe gu chong ba da pian zhong mi ri lu bling ge yi chen ga gi ge yi da zhe tang zum ri zin zhe ne tun ji lu xun zum ri lu bling ki xuan ji zum ba bu xi du ru zin zhe ting ge ba ra lu zhong na wa pim nyu yu bu shi nima pendo la ji ta da pian zhong ni ri cha kwa kang du cha le na xin yu ba da kong ki 타바르 차바르탄 퇴딥나조도 개이기 토안에 속좀다 점중소 좀리 잠추 망부 비뇨 여징 속좀다 점중 척지장 카셰식 며칠 비준능요 없이 드무부시베 점중디 개이기 바르마티니 공기 질론이 돈일론에 좀구축받아 뒤인 로게링라 며칠 소주 팀마 괜지 질론이 돈줄로 좀바부 비준캉네 뉴스 비준낭시 rūmūgū shībē zemzhūng dī pēnō nē pūyī lā pēpkūr shūjī jēlū nī dōng chūng nī lōr pēn chūng pūyī bīnī bīchūn kāng nē ngē sū bēchūn chēp shī rūmūgū shībē zemzhūng dī nī zhōng gū sēshī chīmūr gyōr chū gōyī chē jī gī pūyī gī sūnān bē tsūwē nē dāng ngē sūm sē jīn dū cēn shīng pūyī gī mō jī gī lē wān lā tū kūr chē shī zē dū dēn bē zemzhūng pūyī dū chūng wā shīk dāng tū kāp sār bē pūyī gī 我有人都给咱们去开进去讲一不听你不准准备切记不要咱们都没事给用给劝度样年差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 chung rinche, rumu bu shibe liu chunga bati senruana. Samgi ki shine gochu, pu chong zoro kumsui dinja shik yote, kim nang genkwa yu kenki peki mending karzan shik chaji chene jua gui bati ni, mi chong zi gupun jichi imbata. Nam shik kim tu ne cui tuan si, mending karbo dinja shik dunju mena mi chamyo chi. Jason Kashi ki ngasane mending karbo chaji chene rangni nyesi dungmer dani shadi. Namba gundu rangla dube tuzui mangbu mebe cokso gijung mangzam chibar chengyu chibar. Ame lupur jiwa dinja shik dunba na samgi ki yila amar poktu chungwa minam nyamdu tuakba wami tuchara. Ama samlo mangbu matontan keki kusu tata tangbu ozi yuzan Nechui kei lagu maari. Pumu, lega denzu chaji ngasa ne chee gu. Nye lo zui di zamni, jinju chaji chee renbe lo zui ri. Kyo ki ame, kan dion tang gunjo le teba che na yang, sem nang, duo cha tang, xe tang, bimu, chokri jie ki keng ne, lega gokda cabu mangbu che di, lengen sakbe, lenje minba ri. Ame samlo mangbu tangwa yi, mi lenje le mo zina jikta mindu. Lea la kanggui ma duwa nangwaar kangjian chi ju min du. 아메 샘다 대달제발 섬기 농기 럽두 농발큐르 랑니기 차주기 김베 아마르 샘두 중화 심바다 소수 장시라 농규 기신 총결낭 존두기 삼루 토르디 아마르 체강 셰프지 슈니 듀규 샘다제 생기 총주당 부총주 미 튠체 치슈니 촌두 초규를 가와티시 태양 콘조 촌두 낭튠라 가차베 마인바 촌두 초아지 장만 냠두 존바라 카이알사 약부식 니기규베시 부총조르 촌두 마초아 콩다 총변기 정김기 토가네 촉다 동화다 캠장 소수의 진다기 지숲강 락벨레가 샤디 랍룹 머큐 지신 칼릴라 총변기 김다 치네 리쿠도 참가시킹앙 내베 푸총주 캉바 테다당 자월 쭉잠징라 총변 김기 지나다 고래 봄도 강사를 미 경기해 왠데 생계 총조로 손도 촉바라 뇌라 저지기 규림식 유교바디 총주 주장기 김장 소수 자의 조안용화당 자월 김장 리리신기 낭라 조화당 초학다 당 철두 조장기 초도 놈샤 치치라 교기슈 촌두 초규 고르링스 촌주 미츠 남군 랑키강 사월 미수베 말라 팡심 메바라 섭립 침부식 둠네 조장기 차불낭 루바치 마르 섭립 침부식 두바라 락제 하장 캐부 유교디 차불낭두 마르 섭립 침부식 루바디 차차비 흉네 포베 뇌 용 캥바틸리 직니 김지마 락슈아 첸부 유즈응은 바다 니네 말 춘춘투바디 니엘 립잠 임비 남이 준탑 체디 김장장니 윤링부 송지 김지마 지발 렐라보 메바 신지 정신키 락제디 신톱 총주는 치수니 되나 남균다르 팅자 임바르 낭야 김장 창매는 생크기 유티 남아당 포모츠 김낭 겐코 대메바당 뛰네 감치티도 주베 경규 살바르 체체 양양 체양 그 약과식 메나 찬네 샘낭 동상랑 차로다 게모 대단히 그라 체제 지메규바르 제기 짐바 망부르툼베 겐차 뛰바르치지 나부당 닝바 칸차차 유양 샘낭 딱다 킹나 체기슈 촌두초규 꼴티니 총주 상남투 룽키 제투 캐르와당 자월 유잠식라 김자 창매 낭라 캐르 제딥기 초계 토두 주루 포르웨 차고티 샘낭 첸 대유베 촌두초바르 어구치링기 과규 차부치 촌두촌두스 퇴응토 총주미 용조 돈좀당 겐규 젠두르 제두 중인 초와리 촌두딘제 초아메규바 총나 약슈리 총변라 김장 창매 낭 렌게와 조롱 유두 공기까지 쇼르 규자 체니샤나 지그르보 엔티 총주 총두 초두 총주 망조초 총두 유메라 섬시 친유메 김두 마이키바 체네 대바니 사세모의 대바슝더 로숨추경 하코겐 총매베 빼달레 마대바티 어구치링기 신기 유엣답 그 대기라 지자면 마체바르 Guba samu shik yuane, guba chebe geda la yangyar guba gu. Degi gi, agu qilu teda ma tongwe ku chegyang sem nang zhonan pyexin. Sosu gyundu tenzhar morangyang halebar gyur. Jidib gi, choga chubji gi ninshe teda nang, mu sem nang, jesu senki chongzu dunzum sabge kandashik chenayang sen gyakbar menzhu gu tamja sha. 왠데 다자 심바 지다른 내나양 존듀 끼와티 어규 초로와양시 그듀 인종 총추 미초와 야가 텐조 초그라라 나슈 립기슈 콘주 강은 돈좀 지듀 견지 감낭 섭서 식싱아 주네 샤베 그다 견바다 그기 땡두 그베 창치당 차치양 추얼마수징 킹치 침뷰 탱굴 딩베 공신두 니숨지 제디 생겨 총주 유탄도 르식싱아 내라 콘주 타고르도 커브르기 징에 칭칭 카와르치 대기기 나니 견용외 원주 메도 무부 타토르젠티니 사편식 낭미도 살라루니 탈로 메도 접접 개바탕 자와르 초그라르 응은라 리베 보면 대다 장면 원주 메도 무부 타토르젠 견용외

테니 생기 총소리 디거 도리메나 총라 얄게메 집에 깨자식 쉬수 로니 숨리 마테바라 생기 총소의 포모지지 원주 메토 목부 타르도지 테자와 리리 용예시 치다리앙 생기 총소디 총소 초규 제라 취기 메베 탈수기 제수 니드 힌투 치나야 대규림나 까칙당 파지 치삼유 Tegei pimi tsoni tar sui ki jesu te darini gyur gashin, kesi bebun ki mikbin tinra shikmina, komu tsui lega chesim gyan chenpo meyong warni. Agu tsirin ki simni jidip ki choge sui be magi ba tatung ye mebada. Yun rin chetu mebe pomo genshun tenzu dan lamsin kata chi gobe, konzu tsamjina tsokbar len dip goba chema nila, agu tsirin Gibu rangma chungwe, gang zu ne, kongba tehdu dang. Dabling ne, kongzu yuetan tu liptu, zong chung ki chua ne, bi jing dak chen ki jib chung kashi yuetan tu yong di kakakba te, mi chua ki mik ki da chua gyurwashi. Chondur shu ken ki mang chua ni, riting ki jiwa tang jawar, kongba kashi ki saru chori yu. Jib chung nang ki gu chi chue, sabsab ngang, jiwa tang zhawe cho rizhi xin la guan ne, chongbyun yu se jiwa tang zhawe cho qi xue ti chua su qin. Chong cui mi cui lam xiang pa tang, dong le ngoga tang king gyung ki gyun zum duan par qi. Lo na ngab ju chou ju yan yun la sun bie zongbyun ti ne, ke nga chomu xiang ki xiang zhang yin pa tang. Sengi chong cu ku nga wa yin dap, ko tang di ge chong cui mi lo gen ba zhishib ha jang qi. 다자코 종지기 좁다라 규류여롱 락바당 매제외 타마티다 권의 토신 초와 기수용연치기 샤갸바 티피 코당 싱그총주 싱바규메와라 케바르치와 매진 권바 강리사르 콜라 모신바리 투니 아주 올로시 모야치지 신두니 자신 니와르낭 차게부 딘제에 춘춘지라 총주 미상마 공두가 Zongbyun ki mi la ngoya chi gin xiebe gecha ci di mi maang ki xiop xiop dam ki zhe nang nubar kyurme. Agu cirin jikbu tueba ma se. Chong cui le chi be chi dan la ding ne ma ka waki. Dagi, gimen di kyun cui kim la churuo nyo yong kendi mar be. Si, gu chi so dagi kyun cui kam ne ru tu ge san ki ha le xin tu di ge chi. Tege chi be, agu cirin ki simba seng xin su. Kösimla, churuwa zongbe tuandi gaysangki gangzu ne mi xin xin su jukba rinyam. Tuangu to, pyumiti jibjungi gwanin tuimanyinla dagi ki ngonxin batang. Aku ngangsabki soti tongchi, mion lian rabi robishi dhamni xa. Gimanti pyuri ribe, chonggi nangi gimantianzu pyuja kanyi yikakudu. Chigi mi tuane mi chigi dagi la digi chi. Pyuri ri, 안주사 추원여가 용두 유해 얘기도 계산기 뭐 뭐신기 매발 지킨 총알토 다시 뒤켜지 콩라 균은 침부 여보자 콩기 몇도 해가 지킨 총아윤나 지기 미티 칸에 대게 튼지 대기당 어구 치린 냠도 여봐 신의 젠디 젠나 신도 침부 질립경잠치 계산기 대다 지바다르 차담낭 마조가 직루바티 슈마투바 신도 슈기 겸겸 지신 대대 효령아 교랑기 락자디 최다시 기단 신용 시시 대기니 뭐 차다 취네 급세 급내 매발 줄바다 어구 지린기 죽 촌도기 계산라 미글로직데 변치 당냠도 유베 타고르기 미망부장 계산라 만두베 미글로시데 대기 콘수 뛰세 지워당 자외 초티다 총주 주장 콘주 초티 타 하장니와 티니 어구 치린 살 크지 신이 하코웨 뛰사 보쌈갸 치차시 대토 코당 종빈이 모신기 유엣 잠바르 나수 마당 파두 좀충 뛰 지톱다 제립경와 고프로와 제체네 뛰괴투 종빈기 기중제네 대만니라 총주 주장기 삼무츠 등루 왜 팅팅 치베 응신 되거든 창양양 창내 유잠식라 기타

0: 포냐
1: 녜야 포냐
0: 매주로 난다 샘기 긴고리
1: 튜비 수미 제와 실기다
0: 지구로 녜매 양기 슈르게네
1: 니시 니도 남기 초라싱

0: 간단히 삐진키 추수 종이 딱다지
1: 까먹게 생구르
2: 생겨남서 공감사 샴라디안의 까먹게 생구 예전 쇼킨 캐슨 계급기 조시 시진핑타 수르남기 시진 스몽시 댐제 로친 제리나네 계급니뷰화 千千总理 龙恶秀口玩 댐제 슈가타 习近平问题杰克米比周四不同同学同情起居原他习近平什么时敲他念头杰克米比花前这组年龙额不许口味国组四千天特许天偏军一切起修切入动了他虽捐杂臭军控体

0: 你为托卡的脚底电瓶给年纪攻了脚底俺子通没躺着接米洗了给这一了电波你洗路穷子心了马个脚米洗了浪子总当没多大差你 猫儿俺做南亚天都月俺做你他是重叠城关区密码喜剧抗议拿尔马孙别区别喜剧千百银听地听路的在寻找他行议来前地总之第一他喜剧千个南开你们此人来他不算这么丢来你的
1: 가족
2: 가시가 좀 세.
3: 근데 비운이 다 뜬 바다. 이제 니마 세요.
2: 중국 귀진 유감네.

0: 别囊 카바르규 테드윈 체바 니슈즈니타 이규 테드윈 체바 시유진 대다체 도구로 침부 체비 내드윈 니여시 다딘 테드윈 체지낭 라자 종결 단제위 내드윈 죽지 여변낭 도구로 침부 체비 내드윈 지여부타 시지 종결 단제위 내드윈 숨여변낭 도구로 침부 체비 내드윈 지여바 효과 종결 단제위 내드윈 니여바 닌지 종결 단제위 내드윈 니여바 참도 종결 단제위 내드윈 아여바 너주 종결 단제위 내드윈 니여바 어리 서규 단제위 내드윈 지제여부시 다딘 이비 슈자 제비에 개감 구류단 제외 내드윈 숨주 소주 예배낭 롱감 지메 박조기 내드윈 주타 개감 두시 당위에 내드윈 개 제제 박조기 내드윈 듄 니그리 박조기 내드윈 아 취 박조기 내드윈 니 디미 박조기 내드윈 시제 옆시 다딘 태드윈 제비에 내드윈 카 니 테란라 제외 총결단 서규 카라 주교로 제제 옆시
1: 디글레 쿠네 네스비세 지친 니슈 게니 파 조양경캄 쿠유송경 다실소송초패 랑송은 니주치교제비 카주비의 망초기 이규슈자규 태둔체진타 내튼교송 니주치에스바타 내튼두 퇴참정신기 니주치에스바 내튼송 니주치에싱회 다실랑치실송 다제용자체회
2: 망기 듬벌레워타 망기 듀로공와 망라피엔도구제기지주 규자동비치규니 안즈니주체비의 겐지인
0: yamla sengkyur tu du kaji shukujin. Nishie kong zhonggui ge lam niji goyi yu gora kebden na dun ki tijra chi go xingjang du biao tang. Rang zhonggi ngui mi shusha rinne gi jue dun zo qie bie gyu zhe jin tang ngun zhonggi tuan nian. Rang zhonggi ge gab rin bie ngui mi shusha rinne gi ngozar ngunpa da qie gyu la. Chua yong ne ge lam niji go gyu gi pi sung zwa bie yu gora tuan zhe ngozhe qie yu shi. Nidhi ngari sikwi ki jue dun zogwe kikam kuryu songgyok che para timlu la dian gwe baam yang na jimba ki renggu la dian gwe sam xie bie zui sha jendur xie nyo tang. Tani ki jendur nang kikam kuryu ki timshu dan songzhe che di timlu chi zha ding sab che yub xie. Nidhi zhongko qinyi jitsu qinri ki reng da xi jie ma la ki rikshun xib zhui dan bom ramba bima cui tib sara nyam zhui chondu lasar zwa xin. Chondu tuwa, nidhi ba jim jie bie bom ramba bima cui tib sara cheng gyu ki drapa xib tan za dan tuwa ki gen su kang xib ra xib zhui ding sab na yub xie.
1: Sengi nam so, ting di li cheng ki zong ji gen gul nang ken zhe si li la tang su nam jim du la, xib xir qian gui nang ken lo san nam gen la. 这就能看见阳塔年终修看到了塔电影厅听地陪众生于娘家的钱年终修查迪克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尼尔

1: 你对三个月门市部里，一个门市就给开展。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
2: 你对三个月门市部里，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
0: 도 성조 군주전 낭세리진 칸니 제지슈이베 탱제네 시제낭 된카 림바신 진신나쇼
3: 투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1: 지도 덴베 편종기 편율 디나세
3: 성교로 군주 군주 성교기 파츠
1: 성교로 군대 군중 성교기 메로
3: 다르키기 센시베디니 편종룽친 년천리고 표외룽진기 성교로 초두리세 성교로 군대 군중 시비대시
2: 생겨린 게 원래 주 전주의 치자 시비낭 천신신나로
1: 조네 치그 냠용타 비쳐 띠뿌띠네 치자 세보치
3: 성교로 군대 군중 리진기 주된 조의 치자 낭세
0: 생리기 탱디 주된 조의 치자 지비낭 세낭 원래 고주투 지비 럽도 시비 디아 지도 학바르딘 시크베 장종기 서구카탄 디진카키 주주리동탄 퇴주의 탐진님부 체비 림비 딜링 좁케베 거 니르슈힌
2: 생기린게 계급경왈 니바르토 탄참경구부타 탄참경왈 원래 편종 딜링요왈 체구 장경전 등의 급주배 탄참도 칠동의 주 튼조월 탐부민네 먹봉 뒤뒤타 미망디 쿠이냠 토락다타 타덴 타달 개신념진 타경키 타덴 타달타 멍추 차주 랑린 딩서다디 강정기 탄참수 탄참미망 초교타 탄참지도 탄참딜링 타송 사덴제키 미심구웨리우 사르바시 잠시유 디아니 미심구웨리우 사티 최기 쇠냠딘베 뒤지시리
0: 쇼베니슌 셰리 제모로 마샤라콩 로응업중어구레리비 디아샹 디아총주의 땅 지부수지 체린노르부 레레 최고소부시 콩기 도베낭 모여라 장시로부탕 대지 정국탕 차샤간부로비지 차담낭 최고일로디 곰싱 침부 치르툰부탕 체린노르부 티링 꼬르송 체유티 서버토라 람타징위 마주상미 람바르토 더십시자 제부탕자 댄자라양 27호 시 사과 튼줍소 나슈엔 꼬리 루밍알라 낙자님 부채입시 서구배장 체린노부탕 냠토 타잠 꼬리 루카트낭 쇼신 람바르토 체린노부 사과바라 콩키 特送 등규 쇼구초입시
2: 체린노부 포유니 찬용 서퍼미 솜도니기 신비 디아총초인싱 자다종총탕 파르타지리니게 교주잠취유라 탄참서티탕 정태기 파르타통수 지리숨레미 如前辈가부탕 조람양사위 원체기 디아총초 하창롱쿠탕 위신폰시유 폐시위징追당지 미망징追마키 총미튼기피게 동로체바마세 사구유사뷰탕 주리国세계부소 망초랑키 니니더불지기유 중퇴 발라기 다투 치리노포 등규 티다세베 타삼남타기 머구르타 측한기 송치베 통매섬둔 콩키 심수 딩섭수유
0: 제로직동국제 제주캡실로로 로 집딜레리비 치리노부 샹티 머미리 쇼킹 앙탕버규니 파유기 십기 터송 리쇼토 레고 잡시 머구나 치리노부까지 닝류기 전당체로 후르다 당신 군투 소다치급 최재래고로 워키 서시도 뉴슐학삼세계 유비 동바캬니 마부로 주르향 콩키 치슈띠니 진유미입시 고린기 람바르토 콩키 따두 뒤니치기 유엘라 리토사탄 제다라 쇼라세 람부로 곡조야구양 콩키 칸라 치지경 진유미입시 콩키 레게 레지 하잔레비 제로직동 국제 제주캡제로로 공샹키 땅낭 슈킨 앙탕부로 규부시
2: 지루 책동 국교 국주 고글로 지리노포 먹셉팀네 퍼유드 로징 거티르 콩니 루쇼 림베 막분시도 유르유베 레귤 당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시제라 슈피 비르페드 나바단 점료 사조 칼라 유피 베갈룬디 센젤 힌이 구감사 말람초 사드윈 오타르뜸 주체비 치조리 체나 제와 가르치 말레 체 조조 슈케 베주인 센젤인게 디링게 대전디나 변종 시즈 종치라 조모 종기 진중 숨기 치 법차신 제생기 추비 저와 총물의 총비 주지외나 요르메 생비 단제 마마 녀치 저와 짱 시바 슈기인베 현재네 센시 유바슈 제로 제동 고제 제주 경인 원내 송 진중 숨기 Nima chi la tiba xin, zhomen zhigri yangsar dogba nyo, jengse duba jeng tar zhe, kao buyu donggi sui ni, te su ma la, wo cai jiewe xio la, po yu sada rinbu pama bunchi ki gurwi chengyi, te su mongmi lakdu zheba tang, te su mongmi po yu pama bunchi la jingbi yichun la gu amcha du ju ni, zon nang kyu ki zhigsi yikamdu lukdi, te su mongmi semdam po yu pama bunchi ki cha la gangyo la sun tuba jigyi bari, jingjun sunbi, Zhomu rinchi gangla, tegen michi juna. Chenbyu lakta megen, chungi yichung kurcho, jebi luchung linshin. Tesu mumir, cai jiwa dang, zhak. Tesu mumir dang, sadan jangbi, pama bunji wargi, jesang yakbo zuni. Chengyi gangyo, chua niki sar, laksun tuba, jayuari. Jinjun sumki, jetang deda, jirdangi, jawa chungza shi, gala yinsi. Deni, mama nyachui jawa le chungbi, yulme damja, tanzang, tinsun la, jewa yinla. Mama ki jawa, chole sabjin. Rizhobshin tsuk tenbi rangdanyang yinsi. Siamla degorki drabob sarwana.
3: Jige tey nangka di lo jingyibay. Tey nangka di tsuy tramdi la noda. Tey taadu tsuy tramdi tramla mubay tramla tongyo da misi chungyo mo da. Mangmi tuyinche zi jokwa niga zikuni gyuyongi. Gyuyongi ma. Gyuyongi nga cha lo kaya duje esa. Tey nga cha nukzi maga lo nukzi duje zibay. Namsan pao pao sa. Pao gu ma pao yinbay. Pao cha zi esu. Bao ge bu le kan no jian bao jian da to be se bu ni de be to gan la to be se bu ta jian to be ge bu le xuo guo bong bong bong ni de jian gun de an ta de ji gong le xuo nan xin ju zai cha ga sum de sum de jian li gang ni su ni su yu ti tong tong zang de ni ya xuo sa de ni da zu to be meng mi kun ni da zu ni le ya jin se de ye ru lo ni xuo guo de jian xuo guo de ge ni mo go sa ma ji de li jin ni de nō shīng yīmē lī tīng bōngbō nī tē rī rī
4: tēchō
3: mō tī lā jīk tā ngā lā jīk tēchō tēnē tēnē mō tī kī kī kā sāng kī bē shū mā tā tū nī lā yā nō shī yōng nā tī kī bā ngā sī sō bē mōng mī tī kī bē tē chīng tō rā yōng tū nā kā tū shō sī sō mō tūk sī chīng tē kō tāng kō tūk sī bā mōng mī tā mī sē kī bā lō nī tē tē wā nī tē kī nā mī nō tā tēnē kō tēnē lō tēnē tūk sī chīng nī nī wā jīk lā jīk lā jīk lā nī wā jīk jīk lā jīk nī wā jīk jīk lā jīk tē mō kō rā shīm tā Then can la long penta in a can la low bo. Can la lona Nirunga ge, Niru Pomonet looks the tailing getane by Jala the Yegu and Neso Kurisigi. They have full loss on a young Esola long answer to the Timbe, Jenny Tetas, to sit Kundra.
5: Come to the logic in a little said Demacadizzi at Yarto.
3: Taking a thing, Messi would have bed,
4: Messi would have you magic kill.
5: Oh,
3: Messi would have bed
5: on the Nanjabe,
3: and a Nanjago to Yahoo Kamazina. Tiri tsai tsai tsai tsai na tsokla le tuje, tsokla kien la yu yu yu ta, tsokla singe de. Tine sangu nye su ta tsai tsai tsai tsai, kyu shugu le yibu alens, niru, dew niru, nyan la ji yu, kola ji. Kone ma yung nye su tiong tsai, nyan nye su ko tang tsai tsai tsai tsai tsai. Tine alens le jing ta kien la ying yi su ti la ming tibu
4: yu.
5: Tine ju jian yi ne shugu du kadu di tsai yu be.
3: Yeah, 这南山阿家来工作些，今年那就要过去，俺们就我知道没看过，弄不起去呗。我说大家就这阿家给采购个家马金，马用牙刷嘛，牙用就在那，要给家人说话，在我那铺地下面，你这就咕咕咕叫叫不？ 여기 라스네 변장기 마고 고시게 되네 커도로 또 배고니 내려 이제 그저 가봐 뭐 보게 밤에 뒤네 되는 멍미 또 당고니 멍미게 가자로 두고 되고 재능이나 베징로 탱마지 뒤뒤 전에 마루 베징기 마가기 두지랭기 차잖아 고자 강에 가노자 여거기 거딩기 좋아 돌아 이나 뒤딱지 유스 다 다줄래 리와래 차위나 다 로망기 멍미 로서다 진교기 하바도 잘랜스래이나 강에 지문 대교기 로빈 테니 초기에서 다줄래 와뜸이 뜸당이 되고
4: 있는
3: 남산 다줄래 얼 용례 대고사 뒤 다줄래 싸워지에서도 누스 태집에 맞아올래 화변 네 벤다니 잘랜스 벤다 닝번이 야 랑스다 뒤 다줄래 땡자가로 무슨 뒤 벤다 통배만 봐 되네 차이 주는 맞아 땡자 가로 땡는 숨 벤다니 치도고 대다도 못해 민노 탐서다 되네 땡자 가로만 이거 저게 그냥 내가 못해 민노 가라 탐서다 위에다 멍이 묘배 다도 근데 세다 이미 멍미 두고 되고 자서 다 달로를 자세나 멍미기 중진을 쏘고 어머니게 쏘고 딱제 전에 쪽배스 이미 쏘고 딱제 니원 따도 니원 쫑하려고 배다 니원 쫑 탱 당고 내내 맞으니 머리 숭해고라노 내 말로
4: 남고 다음에 또 오기 군주 뿜부터 간가
3: 뿜부터 감으로 몇 도군이 수유세다 니원 지기 쌍고 삼아 마사세다 조바 끈디네 찌쭈도 딱제 까타주 제수 제네 니원이 냐소 겨우사 따도 냐소 머저울 딱딱 머러마 근데 로빈 차이징 백야라 통기니 류 통기 로가 땅주 따도로 미 멍미직 땅줘 콜라 따도 좋아시네 다 누스미 소그게 따게게 니고 제부니 누스 하마거나 따도 말마 로빈 텔 두지시 제 따도 로빈 텔 징베 로빈 텔 징니 로빈 다 로망게 징교기 자네 로 숨주자 징교 니슈 접든 징교 멍미 허베 안세다네 시체베 베 시체 시체 다 되네 전에 중진에 숨겨베 되네 깨라 다 따주기 미멍미 찍찍이 위신하 나지 빠르고네 네 체주 동도 구르보 다다 쇼스냐 거다 땡네 깨라 가사 규미사
4: 어 규민다 그도다 같이
3: 또 쇼스 깨라 다 되는지 쇼스 되 따주다 되되 마당을 되네 다제 양고네 코르스데 야시네 아제 닝티게를 용도 양다 제 깨매지
4: 깨매지
5: 단데 다 무슨 근데 또 지나서
4: 아또 수고
3: 좀다다
4: 로다 비장제
3: 딱 내면 간 주적적 세우다 변장 가지게 세 다 아무고자 해 마데스 그에 대한 님 주고란 저거 저거다 다 저걸로 되네 들은 게 좀 다게 소로 여구 제부 군데 먹으러 좀 다고란 제 짱 마데스게 내가 다 다도 두스 주고란 저네 로망게 지칭보 그 수고를 류통기 우디기 다 아마도 두스 멤버스 로체모베 마가루 샤리 되죠.
4: 샤고 영도
3: 되는데 베스다. 마가루 샤리 되시다. 됐다도 마가루 롱아자지 샤고를 드린고 야진 여루 예수교 뒤진다 말로고 말로 마가 샤고 직대 상고 낭을 넣어서지 용 되게 독셔베. 되게 죽을 다도 되는 로고 건로다. 니 먹고제 닝야 자여서로 제지 라탄도 되고
4: 뭐게 독지게
3: 십주사들이 나와

0: 나가라도 좀 전쟁 간신에 딜라 지게 전쟁 간신에 게 셰지어 봐. 디셰 디 멤버한테도 지나주 그 당연데 신배 가려나. 셰지 당로나 쉬는 용도게. 지나주 그 람쇼게 겁나 답변에 산 최일아야 제목이 되게 같이 그래. 다 지게 디그레지어 봐. 되게 지금 양사 그래. 아니야 제로스는 제제 양네 끼기 섭래 셰르 당제 두어 봐. 딱급 뒤뒤 셰 가르당 능요.
1: 나도 야야 두디 카와 마마 퍼 좀스 카와 퍼 야슈 카슈 니와 토에스 도시 네 동예 달로 디네 딘데로 땅야 레디네 루루지 자 간다고
2: 야 노루
1: 간로 에 고네 슈구투 유나이 미네 삐뜨 삐뜨 군데 가 가디 난가레 땅데 간라
2: 소소 아 제스스 땅
0: 아레 좀 전쟁 간센 셰디 팅그루 디직 땅로 나슈비

0: ཅི ཆེད གུན
1: དེ་ནེ་ གུ་ནི་གི ཁེ་གི དིང སེབེ རིང་ནེ་ ལ ལོང་ ཅུ ཆེ ཆོ ལ
2: དེ་ནེ་ གུ་ནི་གི ཁེ་གི ངོ ཚར ཆེ བེ གུ ཟེ ལ ཉོང་ རེ ནང ཆོ
1: དེ་ག་ ཇོང་ ཅི ནང ཁི རིང་ནེ་ ཆ ཅི མི་ ལ ཐང རིག་ཅི ཁེ་བེ ཁེ་གི ཤི་རི ལེན་ བེ ཁང ཇོང་ ཤི་རི ཆེ གུ སེབེ ལ ཚེན ཡིན
3: ཁང ཅོང ཤི རི ཆེ གུ ཁྱུག ཆོ ཨ ཆེ ཐུ ང ཆོ མི ཅེ མི ན ཆོ ཐུ སིབ ཞི ཁོན ཆོ ང ཆུ ཐང ལིན ཆེ མོ ཐུ བེ ཆ ཆུ ཐ སམ ལ ཐི ཝེ ཡུ སི ཝེན གྱ མི ཚང མ རེ ཉི གི ཐུ མོ མ ཡི བེ ཉམ ཉོ ཐ ཆོ ཨ ཡུ བེ ཐི ཁོན ཆུ ཤི གི ཐ ཁེ ཆུ མིན ཇོ ཆ ཡུ གེ མེ བེ མི མི ཅེ བ དར ང ཆུ རེ ཉི ལ ངུན ཅིན ཐ ཏིང ཇོ ཡང ཐ ཆེ གོ བེ ཐ རེ ཉི གི ཞེན ཆ ཐ ནོན ཆུ ཐང ལིན ཆེ གོ བེ མ སེ ཧུ ཅུན ཁི ཡོ སང ཆེ གོ ཡེ དེ དར ཆེ ན ཤི ནེ མུ ཐུ ཡ གེ ཐ ཚ ལོ ཡོང ཐུ གེ མེ བེ མི མི ཅེ བེ དམ དེ མི ཞེན ཁི ཞེན ཆ ལ སམ ཤི ཐ སུ གོམ ཆེ གོ བེ ལབ ཆེ ཆེ ཡུ ལ ཐུ ཚུང སུ རེ ཉི ལ ཏིང ཇོ ཡང ཐ གྱ ཆེ གོ དེ ཡེ དེ དར ཆེ ན ཆམ ཐུན ཁི མི ཐ མི ཕར ཁི ཇ བ ཇུ ཐུ བེ མ སེ རེ ཉི གི སམ ཁམ ཇོང དར ཐེ ལ ཕན ཡུན ཆེན པུ ཡེ ད ཐེང དེ ཁང ཅོ ཤི རི ཆེ གུན ལེ ཚེ ན མུ ཐུ ནེ ཡིན ཕུ གེ གུ ཐ ཡི ཡི གི ཡེ ཕུ གི སུ གུན རིང ནེ ཐ ནུ བ ལུ ངོན གོ སུ རི ཆུ དེན ལོ སུ ན ཐེང རིང ནེ མི ཐ མི ཝ ད ཅུ ལིན ཁི ནུ ཚེ ཁོང བེ དོང ཆོ གོ ལ ལོ ཅོང ཐ ཤིམ ཅུ ནང ཁེ གེན ཅེ སི ལ ཐ ང ཐ བེ ཐེབ གི གེན ཆུ དུ རི ལ ཉི གི སེམ ཁམ ཅོང ད གོ ཁི ཅུ ཤི ཉི བ དེ མི ཐ མི གུ ཉི ཁ ག ཡིན བེ ཡི ཆི ཆ ཤི བ གུ ཤིབ ཇོལིན ནང གི ཡིན བེ ལེང གེ ནེ སེན ཤི ཡུབ ཤུ ཤམ ལི ཨ ཇེ བ གནང ཐུ ངུ དེ སེན རོ ན
4: ད ང དེ ཤུ ཡ དེ ཡ ང ཅུ དེ སེམ ཁམ གི ད དེ སེམ ཁམ གི ཅོང ད དེ གུ ཅེ ཐབ་ཤེཇི ཁ་རེ་ཡོ་རེས ལ་བིན་ན པ་ན་ཝང་ལི་ཡ་ཅི གུ་དང་སེ་ཇོ་མ་རེ དེ་ག་ལ་ཁང་ཤེཇི་རེ མ་སེ་བ་དམ་རེ དེ་ཡིན་ལ་ལ་བ་དུ་གེ་སི་ཁ་ན དང་སར་དུ་ཕེབེ ལེ་མི་ཅི་ཡིན་པ་ཡིན་ན ཡ་ཁ་རང་ལེ་ཅུང་ཅི་ལོ་ན་གེན་པ་ཅི་རེ ཁ་དེ་ཅ་གུ་ཡོ་བིན་ན ལམ་སང་མི་པ་ན་ཝང་གུ་དང་སེ་དེ ག་ལ་ཁང་ཤེཇི་རེ དེ མ་སེ་བ་དམ་རེ ག་ལ་ཁང་རེ དང་ཝང་ཀ་ཏ་ཐབ་ཤེཇི་ ཁ་རེ་ཡོ་རེས ལ་ན ཏོ་ཏོ་དེ་སོ་སེ་ཏ tātāṁ yuwa tāyā tī jāsikyā yuwa tūyā sire jītāṁ jāyāwī nā tīrī khārsōrē tā lērō jīgī ngāyā tā jī khārsōrē ān yuwa shēchū kuyo ngā lēkā tūyabā kūyūchū kuyo mī shēntā liyā tī khārsōrē lēkā tūyabā tīrī kūyūgū mī tūtī yīnā ngā kūyūchū sē tī jē kī nē chū kēnbē ārāṁ chū sē mē kīwa yuwa yā rā yāng chālāsh nyo bīne pīgē yāqs nyo, kīrāng dūqs nyo chāyā sōdhī chē tā tētā tētā sōk bē jīg māyō bā, māsān bā rībā kīrāng dīyā jīg tā jīg kārsō rī tā wān yu shē bīs nē rī jīg dīn chē gīnē chū māngbō chū yōng sīg rī tā wān kia ngā chū sēm khām kī tuā nē jīg sāng lō shī tāng bē yī nā nē chū māngbō chī tā tī bē tī dūqjā shīw chī rī tā tī bē tī māyō bā shīw chī rī bē sī tō mē sāng yā māngbō chī sū sū sēm kī kī tā jīg kā ngā yā chū gu yā rī ngā nē rī tā yu kā tī kī jī tsū bī nē zū lōgā rī, tī shī tī bī nē zū bēt lōgā rī yī nē, tā ngē tī bā lē gu nā lē, lē gā sī nyū nā sī khā lē gā sī nyū chī tā ngā rā tsū lē jī, lē jī bā rā lē yā mā tū yū yā kī gyū jīn tī tsū pē dū sī kē chī tī dū sī chī tā tū sī nē shū tī ndrē kī mā wā mā sāng bā chē bā tī rē kē mā rē ngā sū pēn chā chā ngā chī kā sō rē tā ngē mā kī tā jī tō nīng bē kā ngā chī lō sū mū tsū jī pē chē yā chē rī chū rī sē sō tī ndrē kī nē tsū tī rē rā yō nā rē rā tā jī kē jī jī kā sō rē jī tū mē rā kē shī rī sā nē rā lī yā shiā nā kū shē tsī pē chū shē kī rā lī yā kū shē tsī pē chū mā chī yā sō tī rē rā yā shū lē khā jī nā lō lē rā chī yō rē anī kē jī kī wē sō tī kiran jigol guya sotinje zwa en shule khana mig thangma go chudong buri ene de mishi yore nele kudu nele rahang mi beje shush ko sasinje zwa ta dinje ge sotje zwa ta nga nga re ga le nge dinje ge nyamyo yo zwa ta dinzu kiran ge samle munzi chedan chili tik zu gyo dan sha wi na ben sha sha ne kiran ya lega thoba dinje guyu du ne pe she ge da ni pe she ge da zwa kiran ta ba ge chi ge chu du ne kiran ge nge leroge nga taba kesi gyeopju besido me karina nga kyan kesi gyeomye chegwaya karina nga tu samu di nang degyo yase samu di magirche o kesi sinye chanshin nge lwegoya chongdaki habadu anandu suyugyun samu restami nge jik sosoyo dikti dizoyo taadu buri tsangcha chayami tsangma soyo ne mi ganggo kiyo yung nga rale kiyo shivu yung buri lwego le gujo tebi ina pento yorwaadi dinjel samu tangba ina tati tashi yabu chigri tati nge taas tel nane tel chigo me ngāra ngāra tuwaa le dīnzhē gīnē zū māngbū chānyū yu dī ngū nē chānyē kīp sāyō rē tāntā gēnsā chēmbū shīwā lā kōng gī cīkjē chūr ngē cīkjē dī sēwā chēng mī tū dī kār sū yu rē sī nā zambū līngi lāngā dī gāngā lō cēmā rē sī tā kāpā chī nē lē kīrā dōs kāngchī mā chī nē sū wār tā cēmā sū sī kiāng rē sī rā tā tā shī kār chē rā rē sī nā zambū līngi lāngā gāngā gāngā guā dī kīr tā guā dī tā shī yā wā chī rē tā yī nē guā dāng dī rē tā mā dī yē 농부지에 보아서 산 띵도 그냥 농부신다 주두야 거 띵으로 봐. 타이네레 거가 한국 수수 강백한데 거야만 있나? 내주 다시 들었다. 가와즈나 얘는서 우마리 거한 거. 저와 띵 때려와 띵. 세상에 띵는 신 망부지 내주지 야부시부지리야 에 통야다 독자지 통 수수 생기 띠다 저와 친구요. 세상 유리 교단 토야 마데 유진 수수 생기 교단 수수 문제치다 교단 미스니에디 베네샤샤나 미지리야 야 란지고비데 진진데 계지 계슈 아슬라비네 엠베두스 계지 계르나 삼능 문징알이야 신다 수직 치망 안 제고에 김제 카리나 삼이네 깔레 하고 쉬우지어리다 다 디다 자베 제무제야 수직 기란지 좀 베트 깔레 딜레 덕만 보 깔레 체 계고 열텔레 기란스 나로로야 나 레르디 체고이나서 삼고려 가서 직 제무레기 제 삼능 문직 제무 지두선에 강에도 용고요 말이 다 파나오디 마을 마산배 아야 풀부시대에서 삼배 있는 디강에 제외요. 세상 돌뒤네 슈베 있는 소수 땅한 동조들이 교회에서 땅난다. 상조네 따야지 삼단난다. 얘들 좀 뒤뒤 슈 얘들 좀 뒤슈 된 다고 말해. 니마 개나 지어레스 안주 벽도 아실이야. 개나 그런 기준이 아레스. 딱 개나 이내야 지 리간지 저부지나 참슈 고아레스. 아니 개나게 다리데야 다 기준이 이크라니 드리 저랑하면 란제 아니 아니 지게 잡아케 지게 녀제기 지게 이게 저분나 개쇼스 해담스 저분 배 더 쉬우지 않았어 다 기주디니도 지게 잡아케 지게 연아 녀제도 지도 세 저분나 개하지 에 대리도 야 자고 위르즈네 아 말레르즈네 배 치고 쉬우지 않았어 아니 치고 쉬우지 않아 치우셔서네 아니 개나게 기주디니리 야 딱이라니 갈래서 그게 하나 두고요 두고도 나지사 안 두고 장장자 두고 장장 아니 기도 찍게 생각 됐어도 내가 저 개라 되게 생각해 봐. 딱 아니니 님은 님들 다 사이에와 프랑이 내자다 저야 개가 집리. 다 말래도 두고스티 다 대장모 다라면 세상에 불안하서 기부 켜줘서 두고도 집을 켜줘서 기도 찍게 생각 먼저 개라 되게 싫으리 근데 삼시통 당연히 마이 두선 했다. 리 베디 지가 야지 마보인다 베디 시제 대여선 딱 두고디 장디디 서선에 아니 베디 다라고 심을 아 선제 그래서 그 심부 쉬어줘서 두고디요. 다 괜찮게 문에 전에 상부다 내부 상도 되게 되게 쇼치 좀 켜봐 두게 괜찮 그게 다 여 말했다. 이네 권이 니게 문지 시단 저 말해. 지게 심부 지게 딱 굴부는 시단 독자 내부 지 이제 센나로레 베티 포도도마스네 쿠르보도마스네 지부시부시차 또 대심을 맺수 지디 상무신다지는 단지 바로 야라 상초 지진 개나 근데 과거로 유지 말해 이네 개나 문에 간조도 상시 시비스는 게 거진 치부레 선선 또보도 베시부시부차 베디나시 디데 상다난다 초진데 초니네 가리니 교조야지 어디 상다나마 야와요 내주 도자지 메인에 교주어 야고지 있는 교를 안 하고 수주 계잖아. 내가 한번 메다 버렸어. 그래봐. 공급선에 잠시 오지 않을 때 옆에 공급 배 대응 말이야. 지금 잘 하고 있어. 안 지금 내 약사. 그 가해 있는 교주야지. 세상 니야 땀 싸지. 안서 님은 좀 배워네 다음에 다시 사용 쓰는 생도 제가 디스 바지 원해 주세요 다만 대만 지금 그런 대고 신나지 유튜브도 가고 그런 참바 신나지 유튜브도 가고 그러나 저라디 소소 창조 상도키 소 독자 지금 세상에 파 독자 근데 저는 이 상마담체 소 독자 지금 파 독자 맞아 야우 체비네 디 노요 말이 디 경어 말이 디 주수 주 말이 원장 파 야우 체야디 소 야우 싫어 전선지 디 지경 다디 나라 저와 나라 나라에 세마 채워지 아니 야우 지금 있다 엔 소 야우 체네 야우 체 양마 체네 개개 맹 나라 나라 미지 임배치네 나라 파 야우 지금 있디 나샤나다 아니 아람소 레김제 로어 메브르 스기도아디 키나 저와 그제 마체네 기지 소 용구르다디 어디들 수야이 이제 아니 나주디 주수께 주신이베디가 주인다 다다는 주신이베디 미다 미괴니 카가 임베 인지 자신이고 세스와 다디 남규계제 나로리아 만주 미다 미괴디 다 가서 오래도 지 추다 오면 제일 능신 지 여와지에 매된 교수 지 통과 당한주 미지네 교수도 니 코티키나 스토 세스 좋아디 유도아디 안주 삼는 나로리아 미지 이 견디 답변 자원이네 가서도 그런데 같이 해도 맹교 뭐지 줄때 교수지 생겨요 다 삼당디 다연 묘점 하고 쉬운 거 같은데 자 아주 센나로리 양지 가서래 그네 그룹 망보지 아주 기기요 가르스나 미창으로 소소스 가서래 상르키다 가가래 소소스 가서래 칸도 매버 가가래 아주 수준 계시에는 그래 소소스 생명이 레아다 박자도 강 가가 인도잖아 아마지 게베 부츠만이 임베 있네 삼르키다 깨지세다 레가세다 베디 카라들이 연구해왔다 다디 인도잖아 즉 강가로 소수로로 마법디제 아니 만조이다 지 가소레 겨라세 통구요하라만 디디스 마레 디도스레세제 아니 겨토 아니 딱 겨디다 미디 딱 뭐 이미레질이야 지디잖아 아니 다 미디리아 당수 디가마슈기 끼기어라데 어 니콜레 도그지오마리 세지 아니 다 미디리아 직 가서 셈나로네 군진장 당셈장 아니 직 다 가서레 소소 삼년 나로네 미디르다 직 군진다 당셈쟁기 유베 김젤 때네 나네 미디리 직 계지 시아빈나 라 게드 카바 시아빈네 칸다 피길리아 포야 계지 간세지 융거어바데 다 디게임베 아니 미드 미바랄이야 대란에 너버슈 침 쉬지 개겨 같아 땅 안한 줄 생각하고 돈에 시합이 있나 가르시게 열에 슬라비나 미지 견다 미디 하나레스 같다디 딜 페레스 샤비나 나란 줄 르뷰가야 잡아 고고를 봐디 르뷰가 잡아 고고리 르뷰다 뭐 망고 뭐 줄 있나 문나 제제는 잡아 심지 코에 연구를 봐 잡아디다 안한 줄 르뷰디니니 여와지야 열에 슬라비나
0: 요아다디데 그 당부를 안에 비게야 유대교지 말이 슈거파 잔조지 잡아낸 신지 수바 잡았으니 당부를 안에 유대교지 말와디 콜리고 구유게 문화쇼 디제세제 잡아 술래교지 와디 바 주야 요난 신 안주 심스니에 대해 그 심기는 신 왜 세워서 다 지당 안주 지당 안안 가스선 레토 레고르디 가스니 생각하시니 녀도 도와디 그래서는 소원은 이제 네고 네닝네고 네라고네 간부들이 SM디가 내려주는 게 SM 시도 아니야 SM 대응 안 해봤을 수도 와 다 원장 지난 한 순간 안 왔어야 돼 단다 그저 따야 되지 알아줬다 류다 SM 니보수와 대기 좀 안 왔어요 알아 다 더더 오다 디 견딘 주 류가 예배 견제 주파 멜로스에 여러 당신 알아줬음 그간 예배다 견 되자 시단 디모가 제 차도 세야 되 여러 바디 견 뒤수 있네요 카체야 여대 교수 뒤수 가가 알겠어 제 상가 디제 인도 전에 미다 미바라리아 직 제와 야게 단세 등에 등이 뉴스 왔다 각자 내 등 생각 비치 간요 세트 미다 미바라 제와 야부 주고 제와 야부 주야 된 된다 리아 다 탈게 주동 제고 요라 다 디나는 탈시 직 디리다
4: 미디다 미디 꽤 견두지도 가가를 쓰면 이렇게 소소소 과거 당구를 막 정말 매차를 다 나리 이게 되게 쉬운 것이 당구 안에 생각하는 게 꽤 죽된 것이 말이 생기 정신 왜 세웠어 팀은 남는 루프로 왔어 가서 와서는 쌤 그래 그래 그래 정신 어디 장말에 남과 정신 장태 된 것이 됐어 다 팀은 남는 팀은 쓰지도 마다 이 꽤 됐어요 루프 와서 소소지 갈소 교인 가는 때는 죽어 죽을 거 연결실 견디야. 타연디 파 카체야 연결실. 다디 단상 시우실이디. 시행에 다게 한에 다래. 단 딘테기 계속 딜이야. 화디 때는 단 대우래실이 삼리하고 따비는 단상 침부 시우실이. 소소소 남이 도자 심지 가서 나 길이 예뻐 인상. 길이 예뻐야 밤에 소해 요리디. 남이 도자 심지 가서 남 동계 시우신다. 동계 밤에 소해 요리디. 안디 담산 쉬지 말아야지. 말아야 이란 세나. 내가 안디 담산 쉬지 그랬어. 다디 카트에면 뺐어. 다. 그냥 당구 동계 이면 다 뱃 뱃지마 뱃 동계 대하고서네. 그냥 사산 뒤니 수유 그래. 좋아. 뺐어. 자. 세상 뒤에 인도스네. 소소 정리비 있네냐. 꽤 여하겠다. 아주는 미세게 그 아주 뒤 코로에 생겼어. 꽤 여하겠다. 아주 상계 말했어. 엄마 왜디. 세상 뒤에 인도스네. 꽤도 여하리. 다 이내 또 비하버지리. 네 배준 전에 네 교인들에게 카트야도 누구 잡아봐 주는 시 네 교인들에게 파 매수야도 안다는 시 미션이 다래 뭐나 미션다들 컨트롤 서비스도는 컨트롤 서비스는 교인들도 컨트롤 사업을 돼 교인들다 미디 파 파가 잡을 수 있어 센서스네디 다디 칸에 시야는 시 내 나머지도 말이 좋아 이나야 소소소소 남자 교인들에 탱글치다 되죠 팀원중기 계신 잡을 수 있을 때 숨겨를 권한주 깨진 시야고야 금제요 말해 미교에서 녀들이다 미니 카가리 숨으리 좋아 안주 쓴다 쓴미 교인주 파 카체에 요리 숨으리 나래 다그리 샌래 다그리 디인도스는 에 내가 룸게 인세지 내가 알아 쇼대비는 에 다다디 말해디 룸디로 혼자서 룸디 파 맵소야 계속 채워라 미션이 내 혼자서도는 닌제 또 코레 교회 말해 코에안 가래 콜리아지 가서 딱겐스 낸다도 나는 남주 독스요 진짜 들어와 도샤 세단 디몽아 예 차도세 딘주 아니 코규 쭉제 엔 코디 제지요리 닌제 딱고 딘주 교인도 수쿠바 메르샤라 교인도 수독자리 생아래 디스 메르소다 지 코에 디스 메르소비나 코미하고 지레 네 디처비야 엔 코레 단다 잠즈장 거서 잠즈장 닌지제 거서 닌지제 딘제 지인 삼베이나 kiraan samlo di kushan che tuya siraage le laya siya ma shi ki panawan di gyun yuwe kimzen dana pik nako na kyan lo tong che dewe na en kiraan kongzhu di ye tu ma li dirwa sara sha sung ye ta ngare ngune shewe na o di midan ni gyun ni kaka yinbe yinje che shen gwe se zo o tinje chi ka nil ta zo di ang tang su su ka nga bai zun che ya rizha rwa su su su su den su su gyun du na rwa ta gang du ji du di ho gyun du su ma ka su da 용지치야기 배전체 라 도스죠 샘머시기 소소 소소라 강라치기 때나 대한 대가수 믹스에 내든 타주시야기 핑마레선 미션데 미들 교인 예배 금젤 때는 미코르페 간자 나고 나갸르 소제 콘르치기 때는 되게 되게 뉴리 인쇼로 소소레 뉴유그리 제사 교인다 미니 파이와지야 들이야 팬도 게세 마우스타도스 나래왔음지 드레지
5: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6: 안주 메브스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네기 야게다 불와 네 슈유 니네 슈니디 네바르도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르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7: 잠나 도조이 난자 나트 그바기 링기 살게 종이 난다다 종데 수수수 나노네 미나 마부 친도 사진 도무다 사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들 제베기 구메디니가기 나닝기 땅니 캡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 땅 주니다 벤저 땅다 니츠마부치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8: 여기 단능한 한지 망주기 규제기 샤르디니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디 링다저제 마세가 땅아라도 시에 샤르디니 하장 부송속 대딘 로가가 갸조레스 디지비다마다 대역 링데디네 카라에서니 규진구 때 로규진구 임바
5: ཁྱི
9: ཁ་ཅེ་གོ་ཡ་ཁེ་ཅི་མེན་དེ་སོང་དོ་ན་དེ་ཏང་ན་ཅུ་ཅི་སོ་ཆ་ཆ་ནེ་ང་རང་དེ་གོ་གོ་ཤིན་པར་ཆ་སོང་དོ་ཁྱོན་ཐ་ཁ་ཅི་ཅི་དང་ན་ཅུ་ཕར་ཤུ་རེ་རིག་ནེ་ཆ་ཆ་ནེ་རིག་ནེ་ཅི་ནེ་སར་བ་ཅི་དོང་ཅི་ཁ་མོ་ཆེ་ཡོ་དོ་ཁོ་རང་དེ་ཉིམ་བུ་ཅ་ལ་ཉི་ཡོ་གོ་ཡོ་པ་ཁེ་ཅན་ཅི་པེ་ཁྱོན་ཅི་ཅི་ན་མི་ 소소 주 자베는 야기의 고문가가 되는 로드도 봐. 그 미다 교회의 로가 샤에 유 친체 미다 교회 디니니 로가 샤베 님한테는 손체 미드는 유 상보다 처요 봐. 세상 디니데도 데이터라 단다. 파고 통미 님마 등유 손에서도 봐. 아니 마요도 잠바다 데도 마요체 베트다 슈세기 다 네히어시트 도규마 보고 베트다 마스세 아니 파고 통미 군주데 주마리 용도 잠바 아니 파고 통미 종류도 할 세세 시디 바베 나네 아니 냐바샤세 데요 심히르 세세 아니 마고니 얌다오 첸체 아니 헤르 마베야 다리 뭐 소지 부터도 마베야 다리 뭐 러용도 아니 나 배워야 게임도스 아니 캐랑게 잡아두다는데 원에서는 룰이스 키랑게 자우드단데 마게 자우드위나 자우마마 그러지스 니 자우드단 타라스 참지 자우드위스 참지 자우드튼 자우데미 지르드리스 다 참지 자우드위에 가래로 두 점바 자우샤고야 교빈디 껴네 뭐 심 좀세 아니 하나는 너게 이야기 두슈 침보 대마 매우스는데 미리 가르지 않자요 뭐 디 가래로 두 껴는다 미니 임제 땅토도 돈 자우 좌고를 줄세요 자우 초고를 줄토스는 땅문에 세나 자우데미 소요와 자우 자우산의 뒤위는 자우를 자우에게 간이 변제 요래 호란나 규어진게 요래 약초 없는 망고 요래도 진면에 진내 한다 소소를 이도 떼들어 봐 세상 니도 뒤 가래로 뜯어 봐 미드다 미드기 교연이 로가로 문제 토스는 라나 차샤 내래 즉 된유이기 뽑아침보다 닝도기 고생하고 뭐지 렉토비야 하나는 차시는 스미식이 누구 망고 스테야 어딘데서 세상 뒤인데도 미성하다 어메를 자기나 수도 아니야 먼저 혹다 소소히 강해지고 있는 저거 거야 누가 다 되도 디 팬더 세우면 들어서 도착하나
3: 생애 남초 광토 랭게게 센트비디니 인피게교타 이기게 표기 수규진네타 노블롱원고 수리 트레딩럽스 나티진네 미타미와 다주링키누이제 콩피동초고라 롭중타 심중난케 겐지스라타 나타비티기 겐치도르라니기 샘캄중다고키 주신이버 미타 미규니 카가인비 이치차신버구 시바조리나웨난튼디지 지메리세나 갤라쿠나니게 무튜티 샘캄중다고키 주시순버 균나지가메베 미메시 윤덴나지가메베 미니 yuemisi shibe guo le zhuli na wei nan tun di che zhi xu yue tian ge ne tu duo du sen nan yu xu tian di kang zhe xi zhi che gun li che shun cham ta xie yin li chen di zhong zhi zuo gong sa gu che zhun ta xi xi qian gui nan qian ba san ci la zhi ge na xi me li chen na yang ge jie you tian ge shi din jia wo

0: 김기인김군캄보시낭토
1: 다바니바르유베팅리총참조향키
0: Sake nam dipi ninka hajang chewe gosu, choku ni wu jina yisemne, sashi chimu tru. Yuminam rewa beti sene, jicha dumi yinesu kawe tamsu, dang juyang ta gisi jikyo kanki, togur, rilong toma gene, gikui tu, chema ni tu jor. Tutong chuzu kashenang, mesu rogyo rumita, mentu mina chuzi tamgene, gikui tu, lam sing lipsing. Kixi ku mangbu, kangyo gibata, chuzong kyungkui ta, juri sogi, unso kaji, jikju ni tu ngang, guiji che yu tu, naming ang jor. Chuzi lego wogi, shashu du chan, jup chan simbe, changar chiwe cemor. Tudo tu, nuzi pokyu tulibe, mita, unso tida ni. Dungu lumpu sechi gi, jumi chishin, nuzi pokbe mangcho le, lariang, chowe sunshu jin yu.
1: 다제 기딩 총소로 사용기 마가 나선에 쓰디 빈준 비달 내비 뒤강 서비스 킹입시 뒤강 대달로 총습기 수주진 내기 캐주 응어준신 샤유라 최린탕 주로 장자 퇴비 상최소 팅럽 소외 뒤구장 차장 서토 내유 서도 준비 뒤강나 최고기 추진 탑장리 도와 몰홀로도 출신 내제 포긴 기망조 창마 된자탕 르기키 뒤강 사비낭 뿌디 뒤가더라 로테레 내제 포긴 로테레 기준 토바타 보디 토비 미체 원규 토바 중요시
0: 라리안 수수 개베 팅리 서시체모 진수메도 양양 시진 베봉게 럼포 르웨 준미세 사투 부주키 남양 당탕 기크기 토타 개요 미만기 저와 스모 로라 템포 장네 진수 심수 첨부타 제티 되려 살베 니우오 사투 디기기 리우살바 모투 중규리
1: 생리게 공토센 초바티니 팅디 주된조 지라지베낭 세낭 고제투 동메 섬듄 심라딘포르창 촌참 니웨 워토 류사라 잠시 괴베 벼지 당부이 듄 팅리 사임키 용고 기지타 라스토제 준키 싱트 소신키 미세 치티 니르슈브티시
2: 喂, 别忙, 快出去接穿了休息啊
3: 카지베, 주글루베, 주류어제 규베
2: 아, 디
3: 강경 옌람 카바동다 님부디 참쇼
4: 中国古镇界开发东大沙瓦，哎，开发东大，千万莫说这些。三九甘肃省委，唐山一个国，杨康西区这位杨杨一的国，满嘴土内另外，满心给国家，作为人民军人民的关心，特别认真，认真领悟，特别认真，三九秋队的菜，三九军队冠军，谢谢。
0: 三个月，下面了三九军队西北南迁，三西南说。军队三九，他也讲出来，军军努力的，铁了不。三九军队军军的前提，三九军队南迁。三个月，到我堂部内西北牌去，从早他，小学时从大镇内最给不提，推崇不来，加车松塘城区泥牌多，西城南屯边角那里我住那个里。
1: Nyechara, Songdun Bu Zeju Guibi Si Gengur Wengu Zhe Chepar Si Na, Dawa Thangbu Ne Sibye Para, Zeju Cherbi Ki Cheryun Cha Ju Lakdar Dingsar Chepar Thang Chepji, Zesu Nyingpa Sarje Thang, Cha Ge Zinsho, Gezhu Chelo Su Si Ju Ki Pinche Yunche Me Para, Nguansi Tuyudu Sinti, Zeju Chumda Dinbu Ngang Korju Tuba Thang, Sar Sing Lekbe Cho Su Pidye Zhuwe Namba Ngu Yipsi, Chongso Thang Shepshu Si Zong Dangji Dangne Zi Gyakba Ti, Tuy Zongbali Gyache Som Thang Changchung Ni Par Sing, 태낭 지조 제소 시종 동포로 자제직탕 정중 구파라바탕 랑코르탕 도놈 태낭 자자 숨탕 정중 듄파라와 셰프슈 시종 창포로 자장아탕 정중 툭파라 유시 시제 초외 리기 총소 딘비왕 파라바탕 장도 리뉴 튠제키 그리고 지제 신신 진다 시바라 제창 인키 지시 주리 선놈탕 견그 함시 시종 창포로 소소로 자자 시탕 정중 직탕 자자 숨탕 정중 툭파라 유시 제제 님과 사제리 江多人类团结七宗七宗中脚步路跑完了国际中级不行从对比

0: 都用程序清末年关不了今天西巴了昨年来的起人女美协田总长波等我堂成中古帕拉瓦堂老多卡巴的日节田总长波家家女士在住堂成中古帕拉瓦女士的人把堂不应别亏着去且田总董波家家去堂成中西帕拉瓦女士的主机狼国罗川帕拉的恰子家家主角的这堂成中西谁呢家家主角的通马的给予是
1: 在了也，原先都面具前边继续贴空切入动作力度，铁管器是这两段，但在他们那里，你解错我这里是。今天天气，机器女士初年，给谁机构看三九兄弟看起，西区管器拆迁宿舍从头重新，给可面具根据具给这一用户为，根据三年起，现在基本小区扩展切割，确定等旧管器，六点三七七，固定线索，三年前途。 面具切板贴杆子架起，根据日期调控二维切入档内，团大为小学团前体位忙娃，预先图主图不谈，他年三主图不切入工地东区引起我追闹着。给客面具根据去切入过，陈水水也是长，张清佳也，星期天内三十前图面具切板贴杆子架被调控加切入东区，根据按工地档内面康图对不谈，接档期固定面具切板内，长期图不谈，今年是亏年数固定面具去。 将内塘民生内日主义着准行前来给内，铁杆自家切白盘，人行加切东脚塘，三七线图根据了修建起，行前来改为拆解起内电梯起，面具这些面具结构，面具根据起楼对本子南，也能基础根据卡对内，铁杆自家土不有接送度。
0: 新开林街，米特人女体基础肉从盘位归属三百多，铁管器修成两团变走了的我只能个是。铁路下村，过了西北米特人女团的拥有偏见前边，让阶级继续下去谈人女车间所只有团在谈，下属阶级创造了居住，估计特别不谈。三年卡起，基础肉从盘女郎人女团在铁位门头出现就是。 广东汕头入六角路城市连云前边西区崔德前边店，七街区在这边店边，毕业七街规矩区规矩贴，六团区这两区七规图立不不谈，三年提给城西店内数，日地低价谈，菜市规矩切记，那里样错误违规矩，七街区在这边扩展七个月，大我空没了，借用去菜市七街图机会，这两用去下坠通马贴，贴开了立柱平有事。
1: 每条人流六载铁，苏州塘塘金，金州所加工所用牛肉加盘塘店内，解决人流团在讲，阶级创造的用牛肉决心就是。各国来工地城西连环不了，他来到我塘不内西边拍了，让阶级日卡去明开个区域，切东前边长不落，人际线的过了同居的家庭，我们就那边发现不谈，团在过了西边几个塘，再过家庭，我们就说切东前边，让阶级。
0: 七角肉从起，比在土路汤，偏在土路东位，贵气出锅了，三百来九里不是。三六一，你们这铺主给老家的周围贵过，工具里头，铁锅给西镇两端，等在他们那里，能解错，我就能是。三六零给，给谁机构看三九兄弟看起，机器女士初年，西区锅起，拆迁宿舍从头从呢。 军队拆迁三年期，现在基本小区扩展拆迁工地东区管区六点三七期，只于内村我这签约。老师部只有金库位，帕玛塔年初补助期，老师内推了明年，修拆建林七套六点七的年初初过老厂周围规划工程面板工具引起居多。老师部忙些老师是金库位，有申请。
1: 老师部现在这边老师小学堂军队民保区只推了四座塔，民保区域师兄去坚持兄弟教育管理动画，创开塔创叠建起批准塔，提醒军队民保区扩建撤出了，十九大十九个兄弟教育建起的，村里塔推行六团结观念，老车镇穷去规制立即切不塔，老师团控机构拆规去，批准切别出现二位套路动画。 老年扩展期每晚班都是五个七八节的团呢，长期托年来了做天气，年车不出，文件老师推长期，上年老差老将前边都在人行道路当地，年车不出去，警察老师苦不言吐，东区人行最多。 新开林街，特种安尼松北几点铺具操场起，松井铺张图第二行加对切下，西城南团边角那里我最能个是。
0: 中国民秀几点铺具都归熊来看起，你最别话的是呢？ Kaju Angir Sumpi, Michu, Punju, Colam Tulibeti, Beijing Kitu, Jello, Nido Yamish Zuru, Jindangabi, Nishungan Yinki, Chuzu Nitang, Gamashi Shangala, Panang, Saziki, Tianho Diwe, Chuzanki, Juki Tugatang, D2, Dela Chungli, D2, Yujim, Shiburu, Chuzu Sumtang, Chikasam, Koryupsi, Michu Pujutang, Panang Saziki, Deep G, Pungu, Delangang, D2, Tubeti, Kaju Angir Sumpi, Jigin Purjube, Chuzung, Puju Chilo, Chuzangli, Colam Chuzangpu, Delangang, Zuyupsi. 毕竟给推荐记录你都讲明你是自助旅今天阿别请你去安宁去出中阿堂干嘛就送了宽浪托连银竹品别特殊安宁几别几的普举别错中期亲戚国迪浪昂七的特里呢用为特殊安宁松别几点普举别错中中规盘浪设计所加对切巴了所谓许巴提呢中规几点普举别罗举托盘浪托念宗七定结巴云了香港呢用为几点普举巴松金破张图加对七定唐不天也不是 대지지기포유배초중2배냠종자발겸니콘솔로싱크로치기개용미마라냠토함디참지쉽시 생리기 표기자지 루유님발키진쇼 정진의교류의 뉴쭙도구이기 춤제용자총도소도 대골기 20제낭등 등진함을안에 이제소 모주능시
1: 新西兰街，你推让军将都为吃炸不塌，让军将龙岩局，中国龙岩街一扛街起做你吃不塌，让军将龙岩级别些许的那起，你跟苦味，别给杂七路狗，年把起金秀成真了狗味，牛肉多贵起，中介用炸葱多，他啥错不的，让军将都为吃炸不，中华美丽集团草被都西色都东为做干了，谈不明不塌，杂七路狗给年把接一了，牛肉人心起松江塌，成真见土狗啊。 孙杨特别培训节的命的，你多你搜索了，让更加龙岩级别学习的那堂，中国龙岩街一看玩，娘们了，滚地当的，培给杂七路狗年班起，今宵成真了狗味，牛肉多贵，老林大哥错不的，对于老年人，中国龙岩街一看起，娘们说些差钱不够，推荐堂为杂七路狗年班起，今宵成真了狗味，牛肉来团的浪浪立住穷的。
2: 点不点头不谈，孙杨特别年把头呢，拍戏为精准当年，落短剧点个块儿，吃大票的。
3: 土豆沙饼，短剧一空着，点那啥？
2: 三角龙滚对滚球，三角龙皮胖嘴。
4: 三角龙滚对滚球，三角龙皮面龙。
2: 他的开机三十不离，群众龙城烟尘连滚。
1: 票盖龙城区，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角龙区对立菜，三 사 총기기 이교 첨봉의 링 제점아 퇴발치 규골키 대교치 배도 대골키 집체난 변조라는 원주는 거지
0: 제로 니도 야민 유자족류 토교타 카데 토름 내리 이교 머림 롬징 진체 롭듀 이교 먼징키 롭교 통징 롬네 이교제 동라니외 참소 사사 총기기 제로 니도 야민 유자족류 진의 초배치 숨네 진의 퇴배치 뒤님 바라 제점아 퇴바 자지 샴키 제답 카 랑린 님부터 규리도 당보 예교 첨봉의 신 총재의 용수 인공기 추주 중인의 추주 숭배 바라탕 세매 추주 개반의 진인기 추주 개배 바라 아래탕 강바지소 대미 제자퇴배 퇴지탕 일종 제고제 비초금도 이번 예교 첨봉의 신 교르카키 니고르키 미 니제이 차보낭 제자퇴배 추구 코리키 동자탕 아래 강바지소 소진 코리 친진 조주제탕 提醒这些也就了捐加级别查瓦新塔比丘密度说吧也就前部年轻人类日子堂色东索起捏中前别在这前部所米中的堂前部和米格康荣西基江工作堂前藏给小追独作数扎起有界界呢扎前部东米中迷茫不总在吉林堂唐金桑兰所属在这前部团别结果这组切球密度西吧 이교前部年轻从来年轻结果别个扎在头位将扎举榜将呢军退昂这秀切位得一笔球个名度我把出轨火力气在这村子内部结果别他卡路威你把图冲轨气在这顶过气顶别别了自送修轨 초바 솔레기 제자 튠베 킬레 탕 차샤 쳔바 튠기 녀종 칭긴 제깅이 바르토 쳔답 뉴딘 제디 제자 총토 동게 되바 다접 딜레 개베 체취 시도 토베체 하자 총기르키 징이 숨 싱아 시드윈 셰프슈 망빈 테제 카바르게니 테드윈 체나 제기도 다접 딜레 개베 체취라 제팀 탕 침수 따라 타조니 부치규리도
1: 생기는게 하사르 첸좀 사바시 조도 대골키 십체남 퇴변조라는 거 주는 거지
0: 생리기 공범당 첸좀 진등아비 단주토 고체와탄 하사 총기를 팀관취 타마 총숑키 변종롭진키 기람탄 서딩람키 진참 총차라 공범당 척두의 신소 총발 내규 총차라 공범당 척두의 신소 총발 림바라 치바탄 듀니 공범당 첸좀키 니모 신소 뉴종탄 채모 조기링키 남한일종 재단 사대탄 협대당와라 캐디 힘세탄 탈소의 조생 망수의 비지 망패의 협수지의 지도 뉴입시 타딘기 첸종 일종 투고로 진대주배치 숨주니 바라기부탄 니리 일종 투주니 치료주주 조반이 공문 추추 니배 바라기부시
1: 생기는게 탱디 성교군 두군총시벨의 첸수산타세이 레첸디 좀제경군난캐 몽기블라타 시시천군난캐 님체리라시
2: Penjong Lungchi Nian Chi Li Ku, Pege Lungchi Nian, Tanda Lungchi Lopchi Li Sien Shu Yi.
3: Li Dian Kongmai Nang La Ya Ngan Zui, Jide Tungi Jukzu Xieba Le Chida, Ji Jukzu Xieba. Ji Jukzu Xieba Le, Kongi Li Dian Nang La Ji Shik Tang, Daga Nung Shingi Jide, Jile soa ge tuengi jukzu ge nambay gola ya yin na ngoto shu chabade. Taadi ni ngato chikang shiba ne gozu jaya ngato ngoto shu gunda. Chikang shiba gala ya kongi bejo nala ngoto song sima nang xin kante stemba dhe basa na jinda yiyang ma do xin yun me. Chikang shiba dhe wala. Chikang shiba gala chungwe jinda shiba di kodun tenzu ge nambala ya nganzo yi shib che ngunzi ji chiga chiaba ina da tukyung nganzo dinde spechu dengdi wala pecha shaba ina chile tang zewe jinda shi gyang dagoye shiba dabu tang. Daga nangshin ge mi jinda shi gi gyang timge ge chaju be me chokwa dabu re wala dinde spechu dengdi wala Tā tīnā nā ngā tō bē chīmā tīlē yā chā tsūnī xie bē yinā mī chīntā xī kī kāng chīm kē kī chā chū bē mē nyē bē mē chōk xī bē bē tīlē chā tsūnī xie bē yinā tion tā rā tī tī rwā lā mī lā yī nā pū yā rē, pō mō yā rē lō nā gēn bā yā rē, lō nā xion bā yā rē tā kā nā xīn kī rīng mī chīk bē mī yā rē sūk tāng tō mī chīk bē mī yāng yā rē rwā lā yī wā māng bū yā rē bē tīnā nā chūng wē chīntā xī bē jide che di jawe mi la yi na mangbu yore rwa yiwa mangbu yore de jershi mi la jan na changma mi yinbe tun tenpa rwa la jinde yiyang si du zane jershi mi la jir du zane changma lo mi yinbe tun tenpa yin zang zou nuba yang kare yik tuba se war jubo de re che zang pe di na la jinde yiyang ma do xin me xi be wo na jinde di le ngan zu ngun ji ta yi xi qi ga qie be yin na ru la zhu da ri be ne kang xi gi dian jie xi yu ni yang ma na nang du mi ji ba jing mi ji ba ding se lu mi ji ba jiang be ge le ka ji ni ga le ge ro yu ba ka ji ni le la bo yi yu ba mi ji ba so yin ba yin na yang jie xi yin ne ji le jian na tie da chang ma yin ne yin ba 시유인바 세월체제 이직바탕 이툼바인바디 댐바체버와라 진대이양 마도시메 창말로 낭들러가래 이내 창말로 이내르베 이내르에스 저시 이내 찔러잖아 창말로 이툼바인바 로아 이직바인바 튼다딘데시 댐바르와라 제장 베디나는 충외 진대시바 태양 이직바 이툼바 yinba sewar jubwe daji reishwe. Chika ngabe gabla dinde shubruwa la jichir shi na zundu denbe mir. Chika ngtukbe gabla nushuk zogta mebe topji soos. Chika ngaba ta chika ngtukbe dhruwa la chika ngabe gabla chungwe 지치시나 세디 단능아도 칭아 지대 전기 죽도 시에베 난에 로종 시에게 난된지 봐라 지치시바디 능구 폐제 동두자네 봐라 폐제 동당기 넘버 탄 코든 된당기 된된

0: 당게 남발이야 아주 섬시지 치두잖아 딘데스 페주 당루와라 지치를 대다르 숭삼 야마나 지칠 리베넬라 종전 메치바 이남 시바더부 쫄뉴바양 카데스나 군젠탕 다가능신 꼬바소 치월 주베 된데마들와라 공기 빼탕도나 루알랑 아주 공두시에베 빼티당도나 대달 숭바탕 리베넬라 종전 메치베 군젠탕 다가능신 그 종전 메치베 꼬바소 강이미 추월 주바 더블로 말라 빼디나나 중에 지치리 시나 시베 디급기 지치리 시나 세지 두가라 다리 고든된당기 남백원의 시에바 있나 랑게 랑라 추월꼬베 남백 근데 군젠타 꼬바서 추월 주베 된된베 남바 딘데지글레 딘제 세월 체벌 두가라 지치리 시바 티다 공야 슈브 능신 군젠탕 꼬바서 추월주베 된댄바르와라 은데 지치리 시나시베 다리 디급기 지치리 디카데스나 랑게 랑라야 추월댄베 남베 터네 데네 군젠탕 꼬바라서와 가리 이미 추월주베 남바 딘데지글레야 딘제 세월 체벌에 태양 가리 라도 투구르베스나 지치리 시나시베 시나지두가라 시나시바 딜라야 카르스레스나 지랭기 다스레 시나시바 티 둔다 니데마레 와라 딜라야 가도 다드 나라야 제시 카르궁레스네 지랭기 다스 지랭기 다스 카르시에고르베스나 주어지 꾸 참아타 와라 주어지 꾸 주어지 때 주어지 때 주어도 꾸마타 다게 죽다가 랭 겹겨 유베 된데마르 와라 크게 나라 있는 아주 두균딘데 터지던데 강이스 나세든데 시행루와라 어 강이스 나시베 고든딘루구 나바디타 다리 대시에베 지치리 시나시베 시나디 고든딘당기 나바디나 직바랑래 제장에 슈에 가다스나 지치리 시바디 군젠탕 꼬바소 치월주베 된댄바레데 와도 중에 신나 시바 대당 좋아나 랑그 랑라 주어주 꾸제 디제다가 주어구버 딜라 랭겹교 유베 된댄바레스 디카레스나 나도 크게 나라 이내래 양만한 폐게스 시네 디그레 두균 강인스나 강인스나 수바라 어디 표지단다 찍버레 강인스나 수두더네 꾸참아타 샴다가야 딜레야 뜨베 랭지 유베 튼다지 댄버루와라 디 코든댄당데 있나 남바지고 랑레 다샴나야 간도 롭중셰디 베디나라 중외 다 지지시바디 코든댄당게 남아디라 27교들와 다 지강아베글이야 근데 때문에서는 지치리시나 준류댄베 밀 누슈 조담메베 똑지 인스 랜디 겨버와라 주어디구 랭하르겨버와 누슈 조담메베 똑지 인시바디 주어구버티라 옆에 랜드를 와라 랜드를 다 디급기 지제드 카레 지치리 신한 시베 지제드 카레 지제드 카레에서는 지강 뉴데 시에서 와라 지다 추비 토안에 마도베 시 요마리스 게드디 지다 추비 시에서 와라 다오나 시에베 게드디 양만의 대다르 시에구베 경제 카레 대다르 시에구베 꼬바 카레레스 시에구베 경제탕 꼬바 강 이미 주어댄바 체제 근데 시나시베 다디 자제 치매급러야 주어딜러야 랜덕규 유바 댐바루와라 오나 균젠타 꼬바 강이시나 주자 리베네 강시 종월시베 강사테라 근데 당도 리베 태당 태종에 종덕이 로시기와탄 디네 자주 그 토안에 뚠둘러 댐바 대머체 수치도 롭종기 치도 가와뇽의 닝둔 신에게 강사 니릭러야 이나 딱하더래 누슉 쪽다 매바 인자 지다 최부 마덕바의 시메시베 랜디 겨벌채우러와라 제자 랑그 랑라 주어주구 주어구버 틸라 랑그 랑그 랜디베 남바 딘데지글러 딘제 세월 체벌와라 다 타마타마데 누슉 쪽다 매베 똑기 인시베 가이다 갸키고 기사 기디라 나도 탱아 치다 롭중 치두 전에 균젠댐바 세야들 와라 제장 타마타마데 gyungzhen tenpe da dinde zi jar jie chikda chobe mado shin me geze dinde zi xie gobe gyungzhen ta gobe so kang imi sewar cheba dabur wala teta ni nganzo jishibe jide da di shikdi leda chir so ge yatar jar jie ten kang tenpe tsuli ya ina ngode shubadi ye
1: Sengen nambu tsuo kung kam sang. Tanda ken nam tsue sin shin ba tene, pen zhong long jing nian qin le gong pe ge long jing ki long jing lop chi le chen shi. Le jen di nang, pen zhong lop da qie mui ge gen qi mua qi lin do ji la ni. Pe gen da zhui ri bie ko la qi di nan xin yue bie sen na yu shu.
0: Shamlaa chidaga nangzi sumba jidete chi yi jugzui gola ya ina ngoto shugiyin. Jidete chi diyang yigi shentang jawam yamana yigi shentang drobe nge su sinere dulu gola ya ina yanje dube doji laga jombe wangbo nangla ya ina dinde sumur wala nisi darshin gela chi sumure. Nisi darshin gela chi shiba di kodoyang karasana ni siyala sokba, si siyala sokba, tar siyala sokba, daga nangshingi shin, daga nangshingi ge, namgi dun sinayde, tangbu sinayde, yadala ya ina, chida di jawa wangki, yamana chida di jawa nambe, gop sosoli ya ina, kodo mijigba zirire, tenpar giwa yin sungur wala, da che na shamla ya nganzu, tinga ji yugzu sheba nangshin, di gela ya ina, chokdugi pechik shaje yishib ngode ngar yu nangshin shuguyin. Shamla ya ina tenga ji yugzu gabla shubu nangshin. Shamla ya nge chokdugi pechik shayube gaje pyugwe lundin sembabo namgi sindi durdu chukura na miyu yang kwanga shubu de chikba yin dabdi yungye. Duo dangwa nambe tuwa ne teni tetaagi kodun denzu ngoy sung dewa jiegi goba dube che du. Sebo raji shebi na cikde tetaagi kodun denzu ki namba deyi na ji chingba shebe che du yin. Shamla nga bejo di tebyo nga na ngor gyu nangshin lenjik logi yin. Cikang tangmo de dinde si chiyo gondu yunden. Chinyi nam. Chikang tangmu di na nga to lobchong shuwa ki nangdun di na chinyi sayadir wala. Chikang nipay nangla ya ina chisi kya cho kambar gyuryang rung. Di na nga to lobchong shuwa ki nangdun di chisi sayadir wala. Da chikang sumba di chidar gengruk cho ki kisar tang. Kangma sumba di na lobchong shuwa ki nangdun di chidar sayadir wala. Di na cikang sumba di che, cikang shibe gabla ya ina chu yi tikpe puga buba yi. Di na cikang shibe di che, cikang ngabe gabla ya ina ngangchu chi shin rikbe ne la ni. Cikang di na na ngadu lobchung shuwe ki nangdo di na chi shin shibe di wala. Cikang tukba di na zomba sun ki lang di jongwar che. Cikang dumba la chike loma yonggi zhak ti ngang. Cikang di na na nga to lobchung shuwe ki nangdo di na chige shibadar wala. Do nga ngang dira ala zhak di ni pawo sa kapta gara da zhak kasa zhak ti di zhak ti ngang. Kongdu shibe pe tida ki ji denje jorwa ji nangdo yangma na ji shibwe ki tunda di karesa na loma tu nyingri chenbu rikbe na lobchung chige yin shibe tamja shaba, yangma na buzi drogba dinde ji denje tunla sha je teda ni tunga tungyu yinsi sewa chebe nangdun dinde ji shi che je chi be bejirwa la. Ashamna nganzo be teda ga nangla chungwe jide che teda ga kodun denzu li ya ina nganzo yishib ta ngode ji shugunda la. Tari de ya ina Gwebe wangki, nga to cikang dunbe gabla geje dinde si mebe la, chige loma yonggi zhak ti ngak shibe gabsu chungwe chige se duga la, cikang dunbe nangla chungwe chige se di, chige se di nyelo ngoto shugunda la. Di shugwe gyumze kadesi na, gweba kashe ji dunbe gi che du yin, dalo nyelo nga to chige shiba di shina, yana yengi tuyong kade dema yina, 카드 창바 이나 땀 카드라지 시에바 이나 디 튼다디 똑배 고바디 두배 체도 이 다운은 가도 지게 시바디 녜려야 로종 슈바 이나 지게 시바디 튼다 카드라지 땡고 와르베스나 마와딘데 야마나 룽딘데 야마나 셴기 시에베 땅아딘데 투 창바 디 창바 시바디 튼다 지그와라 야마나 정교 예배 된댄바 남바 니토네 죽으래 알아 야만네 창바데 야만네 샤마르 야이네 정교 예배 된댄바 남바 딘데지기 니기 토네 고된댄바 죽으래 제자 디카데 마와 딘데 게저로 알아 다가는 신기 룽 딘데 야만나 당아 딘데 창바 야마나 청주 예배 된대마 딘데지글 야이나 지게기 고든된단게 남바딘데지리 다운나가도 지다낭세 당보 장바디 슈군달라 장바디 가레스나 장제 룽탕 장제 룽스 가르셔거래 장야 그 룽딘데 로알라 장제 룽탕 다가는 신기 담아 다가는 신기 마와소기 탈라야 자제 로알라 타 죽대 탈라야 자제 장제 강티 창배 된대면 죽버대 빼지 차샤바 이나 나도 대대급을 야팅아 망우천재 나라야 민주부에 추시해봐시베 그러야 지강이 주와라 나도 빼시하는 신은 되그래 민주반이 니인데 다당 단단 니를 방시 지게 망우천재 송 계제 딘데시 지게 시바디 크게 표주 당으로 배서나 민주반이 니인데 다당 단단 니를 방세게 망고 천절 숭배 지강 이부 뒤 탈라야 자제 다 룸타 남아 딘데지 얘네 망고 천절의 주 장신배 전다 딘데지 땜버 와라 디나 고든된다는 게 남바 찍지 와라 세브라지 슈브네 망고는 숭배 숭티 탈 자제 장자 지강 이부 뒤 망고 천절 시배 탭 디나네 주 장배 전대마들 와라 디나 코든댄당게 남바 탐우들레 코든댄당게 남바 니바디 카레스나 창제 룽암 양마나 담아 마와제게 뚜르야 자제 대지 탈라 자베 임바라 다리 카레 남바디 뚜르야 자제 창제 강티 청주 예배 된대마 주버레 양안도 공허시에배 망구천제 지강이부터 자제 세세체나 되그래 빼나 지게 두 윤대 자송하라 지게도 망고 천자를 민주반의 니인데 다당 단단 니를 방시 송소 재산 니가 그 지게도 가려서나 장제 룽탕 당화서 그 뒤에게 자제 장제 강시 청주 예배 된다 버리 장마 말이 청주 예배 된다 버 재산 나바 티니 강이야 조 누바디 가르에서나 조 누바디 룽탕 담아 마와서 탕바 양나 정규유바 잠 땜베 머체 다콜라야 쇼라 텀베 누바지간 요리 디 가르에서나 제좀 소하기 겁라 제좀 안수 제좀 지도자네 제좀 소하기 겁라 야이나 소수 시에베 깨자 소수 땜베 된다 소수 매베 깨자 통조 양탁과 인주 야마나 강바 추통이게 따와 임바 야마나 소수시에베 깨져디라 겹딘주 예바 소하게 된세레 야이나 누바 채무템으래 야마나 소수시에베 깨져 태다 인당 예베 깨져샤다 임베 된딘데 세월 채발레 야이나 펜도타 누바 채무템으래 제다 지게시바티 야마나 창바탕 야마나 룽탕 당화소 청주유배 된댄바를 와라 제당 쇼라야 슈에디 카라스나 제중소기 거블라야이나 룽탕 당화소 딘데 청주유배 딘데 창바이나 소수시에베 깨제티다 인당유배 깨제인바 양탁배 대시치루인바 강바추통이기 따와인바 야마나 소수시에베 깨제디 딘데 자치모인바 인당유바 양탁배 따와인바 소하기 고든세와라야이나 팬더 친구 시부 요리 다이네 디급기 지게 생안도 베디나 중에 지게 디니 카다스나 현지 시에베 깨져잠 창어 잠지 현지 시에베 마와스네레 게자스네레 추 창어 잠 누바템바레

생각 너무 좋아. 단단 너무 좋아. 생각 소별이 전디니 변종 롱진 연진 내공. 별개 롱진 키 초두지 제리센. 제제가 제 초디 시브듯이. 말리 전주 교수 캠 뱀 좋아해.

Mi

现在那么错，没事。每到个新运的提前去，人不没有一年来，每到这个没什么小改房价的，每次看不一问个全家新新事。

생각 나 붙어 단도 나 붙어 센신 벨레젠 되니 현종 롱진 년진의 콩 벽에 롱진 키 척도 릭제 릭제 릭제 겨제 추디 시프디시 나 리젠 적용 쇼캠 뱀 좋아 이해를

我们的节目是由中国人民大学教育广播电台制作的。

0: 단더니 삐진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치 예궁 헤게 룽치이
3: 팀 제 멜롱 세

0: 이기 땡기 룩든 치고 제고 요실라 야튼생 갸타 주든베 나라 제베 기왕기 구구치도 제림기 땡비 제베 왕삼타 다나시 내림 능시 대노 이내 민도 다 대수하기 대노 디네 지 피해 가서 쇼레 구규 치미 롱베 딘제기 노르 베나 칸발라 소바 다나시 이네 구노 구규 치 롱베 규노 태양의 수수는 다 무마다 야면은 지 견제지 락소바 딘데 수이샤 다지 슝도다 다능신 슝취 체비는 창용타 록등기 군습 조구 제구 요시라 야툰생 갸타 너지베 나리는 초지기 파르보 간인 근대수 겨워다 다시 주님 매버소기 니수 배주 체제 망둔 제점기 자주 초배 툴리는 창샤 쇼도 조비는 뇌균 포유 초리야 미마 층강암 야면나 동주 리공리야 치딘 치구비 진둔 슈마 유 제구요실라 데레송자 창륨기 자둔사디는 망둔 치부 망둔기 치오비와 창륨기 도시 샘소 장지기는 창샤다 창륨 록둔안라 총이기 경왕인의 민도 원견인의 민도 디는 땡기 체베 멍시토라 침다 지유기 망둔기 겐지 쿠와 쓰요시라 다 창륨기 자둔기 시제 랑지이네 샴세다르샤 대한탕부 망둔기 체보야 장냠기 망둔 치고나리야 쇼제 정이기 키베 문규르 치베 고대요시라 니바 망둔 치부 키왕타 원인디이네 저송송자 키왕 롱수 쥐베레 원겐 미주바 치 미중라 웬겐 주바레 키와 미주베기네 치 미중바 디르샤 손바 계세 고터 미베 쇼겐타 체마르 니유 다나신 창샤 쇼암 시브제 제림기 지수이키 젠조 마토베 딘제가 내주 충분이나 아니 지소키 캐린 체베 창륨기 도시게기나 초니게 키와인의 민도 웬겐 로든키 딘기
1: 结果多了三零一三零一呢盲顿沉凶拿了溃别一顿片儿呗咋顿三的呢呀肯定这里呀国国民国这些收益了第二中华民马几顿几个皮盲顿沉凶给吞进顿别拿了盲顿给七位呢盲顿给七位别玩一顿片儿呗咋顿真送修鬼吧的点不点头他能行卡点清内七鬼结果于吧 亚吞森阿比别拿了托大帕里呢天家脚背云林给拿了呀相信给内罪给这个穷街帕瑞贝错了呀穷棍随便呢金色给金这苦骨子结果有事了亚吞森阿比别把恰村比呢迪拿了呀吞森穷卡松多了第二吞森穷卡不得呢天家脚背开牙街某种苦酒气纯明切吧洗不得的
0: 但吞钱穷啊，你不得呢。看见脚步的，指望预备，腿我给看见，三心图，背上切吧。下面呢，你最怎么蹲住切吧？结果下，吞钱穷啊，送不得呢。一顿片儿呗，咋蹲他给呗？下去先打预备些，能蹲穷啊，看松快些了。伢吞钱阿别的，这边能进一边哪里呀？托大给呢，一顿片儿呗，咋蹲？这种奇怪呗。
1: 托里呢，看见我的，明月，鸟总给控制接他，端起人呢，将他当我的，人得起吧，三顿算算起，文件准归，结果下，大家这算算，一顿片呗，咋顿写的呢？盲顿给起我仓买，盲顿给看望住不得，盲顿给文件住不他，盲顿给简直过节脆白，盲顿给起我仓忙，白白个不里呢，大吉，点不点头的，什么啥，个个没动啊，卡西尼米。
0: 카딘 C

Ngan

0: 저를 가시가 좋으세요.
1: 그런데 비운이 다 뜬바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뜬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기지. 기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칭 예궁. 에게 롱치이. 대중 농친 인친 리포 대개 농친이 하나 깨상 미도 리진 워즈우니
6: 대중 농친 인친 리포 대개 농친이 하나 깨상 미도 리진 워즈우니
5: 깨상 미도
7: 저우 증정 처 공감사 탄다 저우 증정 처 생수비 리진디니 깨상 미도시 티링한 줄리잔 알랑아신 아미 올로탕 나마 리즈시베 낭첸 칸니 트디시유 我里也超过清净期，阿弥俄罗斯边能产地，神仙那热。
8: 点啦！远点点吧，远点啦！该以远点没那名，正经点吧没多啦，该以下张提大名。
9: 日本他们养白，落出去当顶的呢。每日给牛骨丝吧，不么贵。
10: 强糖之外，蛋白绿芽给牛骨丝吃，落个糖浆吃，吃得更比满不充。
11: 七八六九十五，看啦。
12: 今天炒股轻轻炒，公看啥？他打开南北三股炒白来前提呢？阿弥俄罗斯把提热，俺呢做中吧，吃进他们赢。
13: 炒股轻轻炒，公看啥？俺呢做中吧，等级缺炸赢。听提阿弥俄罗斯白来前南，写啥？路线？金主写家，两线索，南端卡机直至徐月白，三天炒股轻轻炒，土山老板昂，三南月白秀。
12: 昆明人热情做工吧，吃人他们赢。
13: 乡下全部穷穷出，俺村这几千百来人卡，来人心新鲜难过。
12: 全部穷穷出，乡下老妈清明节赶去写啥？写白露写冬菊银边，先把包天街土绿绿昂先热闹。
14: 我那爱写字的全部，俺那听见老给人打。看南边写字，写对写字，俺露写的三九热娃月。爸妈上班不出，幺儿上班没够。过了五趟米辣街，路了过趟腊八桥，幺儿恰他写三克，出过上班到车站，俺做厂妈面包上班跟上人。爸妈上班不出，爸妈上班不拉出，爸妈上班不拉出，幺儿上班没够，幺儿上班没辣够，幺儿上班没够。过了五趟米辣街，绿了过趟腊八桥。过了五趟米辣街，绿了过趟腊八桥。幺儿腊恰他写啥去？

0: 超过清清楚，矿业天顶的最高三米多里才能直接切为能增卡塘部，阿面俄罗斯的水深色，下面也没土呢，那么日子是被能成的，新鲜的肉。
1: 마란주 초에나라 도시다 주어 저미나족의 긴대요시 도시다 주어디에게 안주미시 규림 주비어다 보모
2: 실장 안주의 직딩 감침부대야 찬나개배마제 시저몽구치기 랜신대그 등부침부유 이내래 주어몽구치 양탁배랜디 큐니하쿠민도
1: 呵呵呵呵呵，我们让给主要情侣预备三分的预备好的，看面子是让落地不起息。包给他，那么是最难的，就过家去过。你那的亲不赢呢？点点，让了国家的年纪，你都看不着。
2: 那么是最难。
1: 哦哦，今天我让你们多，那么是最难着。
2: Less ball了。
1: 那包给那么是最给，过得起个瘾的。

0: 엠도 아니 신에 칼로벨라다 보내체 이거야 저 저도 신다다 되게 죽는야 그 더고 나체 칼로벨라다야 신에 롬사바지 뭐지 이제 라기기 죽는 롭존다 죽는야다 진전된 줄이샤스 제가 뒤에 드리디 날이야 당아주 단다 안아주다 즉 통계를 해서 사고 나로리 따뜻해서 가면 잘 학습장교 가면 제주 굽죠 진짜 장교 빠른 문구 태제 다 모자 안다는 화장 다 즉 야구 고란 세자 다 즉 안다 즉 굳인데 제도와 진짜 그래서 진짜 가 다 빠르테다 마대 태제 아니 모자 다 문유 모자 비게 십시 채무도 봐 십제 채무도 봐 아니 라기도 봐 즉 제와기면 제와기면 토르다나 토르다야 매 디제기 다 수소야 즉 버규기 예자디나 튜즈리 생광관들이 잘해나야 갈이야 거기 하장 체부들의 대대야 그래 저다 디인도 예 디날이야 초봉원 날에 다 즉 자 이제 루드나면 날 이제 공연 내주들이 다 단어 이제 대형이 이제 또 다 가셔야 이제 대형이고 다 디 대형이도 人인에 전다 항상 고야를 지르샤 디 뭐라 다니디 이거 신기 여 말을 했으니 이거 신 신기도 이거 신면 안에 人내 더불는 지르샤 아니 즉 통계나 토벳게니르샤 디미기 체딩간 고천이르샤다 락도 하바 다치 고주 지신이들르샤 체장다 라기간이야 파르틴데 티체 감틴데 차샤 모터 파르티게 티샤 수드 아니 수수수 조선메 배티 하고 싶지 차제 다 모터 고문고 제베다 자로 치미나니 베사수 세아치간 토디에도 와 아디 소토여다 그냥 가는 게 대답하라 봐. 근데 축축축도 날이야. 수술라 얘기 처리인다. 근데 아직 더 남았지보다 딜 맞대 봐. 근데 제제 아니 딱 로카셰 두두 이게 풍수 개민도 아니 즉 콜로도 마스네 축 전부 레위나 아니 잼네 고면 위에서 차려 말 봐. 제가 뒤인도 뒤털이야. 니네 쉬어 전다 즉 용준 용준아 탁주 재미는 아니 그냥 로직 뒤줄라 기디 감루야 뒤줄 말이야. 감 구제 자샤다 감 ये चा सुदा ना काम सिले मिदो सुमले मिदो आना चिकले मेस दु अन सु सु सोया इक्सेप्ट या गता पने तजि द मसुने चे युगुरवा तोदन द मसुने चे युगुदु चदा सु सु सु सु इक्सेप्ट चे गुदु चदा दी दी इंदे अने इंजि मिंजि इक्सेम ना गुदु केदे कदु गुदु ले या नेजे चे कदु गुदु ले काम चा युना आ केना लोब जों दे चे दे ओ चे लोब काम या लुया दे काम छुब दो लुया यर्ति कदु गुदु ले क्यूक बिगना क्यूक दे चे केदे केना कोजे दे ओ मेव दान दे इन कोजे सिम जे टी दे न्या चे सुसु दोन ला दो गबल ते कोजे चिन बिगे चरो लब जे ने पेने ला दो गबल कदु स्पार्ट सु के बिम गुरे दे ले दोन सुसु दो दे दे दे गो अरबा चना दी दु दे गन या तब दे ओ चन तन हजा ग तब दे ओ सि जु सो या दा दिले तब दे ता यो 미요 말했으니 당한 수 세토 말이로 와. 자 원자 원에 전다 단다 체디지 지자리 디미기 수수 주고 전례 두고 하도서 타니오 자도래 주야 요와 지 태무지래 두토야 된데 요 진짜 그간조 지 규제 된데 진례 유산 다 들이야 해야시라 담비네 아니 지 간조네 전례 다 전례 간데 되도 아 가다 판을 세야 소리 좀도 내신다 이니 개토야 그러면도 다 뒤인도 다 뒤 털이야 뒤날 때도 배드네 세어디나 뭐에 랑 배드네 예 다도 세카지 도스 카고 쉬제 대대 동아 세야 지메 좀 못다 담도 못다 혼침 붙제 아니 뒤도 뒤데 간이야 장마인 뒤 털이야 익셉스나로 나스
1: 레세 다시에 메 마르 조디 남샤 코에 균데 갈라다 디테일 지 토난는 거 말발라 변나 차샤나 미사디 카지 치 지 치수의 나버스 내민도 견고 라소바 더나 쇼브체 야 낭셈기 비게지 미시기 테라 소마로 이겨라 아직 딘제기 지 세세 윤탄 라소바 딘제기 낭대 쇼 더나 능민도 알 치수의 고라 아직 영제 쇼제 하 딘제기 지 중제도 없이 통대도 온결라데 반삼대 공예도 쓰러나 도지
2: 주시는포 망나향
3: 딘자 주시 자와인
2: 맞아 중남토 코링 유체리 게디 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아 차라동네 코리 미동아 코리 동급 심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3: 투경한 추 짐주 직수일러 송지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러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 용와 제교 게린 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뜨구

0: 老龙城短途修别，生根用他当的心，穷人顶边拖了亚当的阿尊的钱及三星别，查着用了亚修脚，连接所有他的三星男性别来生的人呢，平均龙城年成裂空，票个龙城起。真主天天西边，这是八三年起，真主军心西边，类似的事了。电讯观众跟琼达拉安心，我做类似南边的马赛，但得光个娘娘堂对接应呢，真运气，真主给殿下的唐人心，真主给天个大气，军心拉锁不忙不起，接着南心被干涉。现在人家说类似南书记跟琼达拉堂平顺应呢，大气真主给殿下的唐人心，可以妥当拉锁白天的家大气，路着南国光南。名呢，内心给天天看把肮脏的，来我给鼓起，出给松啊，你出出他，出给进啊，顿顿鼓。他内心出给你鼓，来我按啊他，出给你给出顿顿，来我给鼓起，出给松啊，你出出他，出给进啊，顿顿鼓。他内心出给你鼓，来我按啊他，出给你给出顿顿，举起来在哪修哪的这事了。查找人给起，天干。他那么亚静，切切估计跟着那里支持了，天天领个水光线难受。带领我那做完的这些话，这对南街巴萨拉行了。老蒋那爹他的查到了亚氧气查到机器，跟着是能够多了。光个爹送给蒋那公干啥事？听闻强那东街南国当不打，热死街南国当北顶，这个内水特别硬的事。啊，你亲兄他的蓝国给他的爹妈的叫了卡罗贝，他的垃圾比日本你不叫了吧？
1: 我的嘞，
0: 对，说土嘞，说土嘛，这些些个。
1: 啊，来来是来是，他人家跑不得，他土可能土地呗，那老了呀，像那东家，他们西边蓝国当不得，那西边蓝国当着他垃圾的出来亲属死了不得吧？
0: 是是是。
1: 他老让我们西边蓝国当兵呢，可能呀，他们就你家住的嘞，人家我们这个当结果的。你当结不了，你当结对，比个年纪大个就对，就当估计这是结不了。
0: 来噻来噻。
1: 这当第一就咱把，咱们这边呢，可能的垃圾的，可能是呢到处去，各地就大家那些施工工作人员都会，大家让个垃圾的干净彻底个到处去。
0: 来噻来噻。
1: 到处呢，你可能看的比你们一不一呢？但是都是等于可能比你们的，像那东西，毕竟各种设备的这个说不得定个多啊。
0: 来噻来噻。
1: 第一就咱把。果然给比你们的卡尔森让么视频呢，到处亲属呢也就谈不得连接了吧？罗庄那，这
0: 退
1: 休买来可能罗庄是哪？退休来不得啊？毕竟九零啊，亲，我跟你讲，各地都前两冬节，大家吃吃，其他各地都对呀。你这的巴适的这，哪怕这对你们中央哪落了呀？你这的这我的意思。
0: 哦，对。
1: 干的垃圾干么中央？他毕竟呢，你这的这对垃圾干么中央？就中央的人心啊，下出了吧？
0: 是是是。
1: 你们中央哪嘛这边呢？其他小的哪怕这就看这个，他到处垃圾。要么是给世界界，俺们小了的话把国家就下地，就我这边说起，俺们就这么个阶段，得了呀，讲解你们的这价值观念就过来。
0: 哦，
1: 价值观念是你们的这观念念了吧？
0: 是罢了。
1: 俺们到我们国前面的，叫他得不起来的个嘞，他得不起来呀，给出个要么的。
0: 来噻来噻。
1: 俺们叫他这种国别的得不起来的，俺们什么都出给来个多啊？
0: 是罢了。
1: 俺们这么着当呀，买卖干的呀，叫他。这农民那么着当着，对吧？这打了工，你说的那他听着也能，平常那着说当是不用过了吧？
0: 是罢了。
1: 他那个呀，对么着当么就对，俺你看啦，地缸里呀，年节地缸里推到了么得不起，推就的更多呀，地缸里年节的得不起来，的确对，听这个排旧的年节的呢，地那里呀，他讲的，你不听着当用过的是，
0: 这
1: 当看见俺做排旧的年节的那我真买不起，俺做这吃着前辈。吃着吃对地那里呀，这他郑州土他们这边吃着吃对地那里排骨，你这人家有点是这郑州个青楼那老里呀，这家这你说是这嘛一个菜这不大，这个老地方的这个名气是这个干的，可不得了，说真的，人家有大这个写着可不得了，说真的，他能就写着三五秒不真的，这个写着的这个我才头秒不，这个得不得了啊？那写着的呢，这个同样小众，你说真的，我做引进这个土他们这边地道里呀，这个吃着那对地呢。这个三百万呢，这张拿脱不起，拿拐的，好像开心不得下死。
0: 来噻来噻。
1: 这张地拿了，可能的，这个干部中央讲究的，可能的那，这个年还是呢，价格他呢，酒家醉家是最多啊。
0: 这下了。
1: 他的地拿了还是呢，酒家醉家是的，这个常常人们受不了，他需要干部中央这边呢，直接 다우 추침은 아니 교리야 요레스 이내 녀자디 님 중앙날 바스 라바 랍제다가 그냥 쇼리디 라바제 주고 님 중앙날 탁주 제가 한번 좀 경제 한번 보는 유지 되네이는 녀자자 사회 바스디 차리 하고 전 다고 계주체
2: 됐어요 와
1: 되네이는 다우 추고 나로리아다 가지기 도듬 진이 가지기 따뚜 동가교 다우 추고 동야 뒤주제 우선 인선들 그래다 다는 유 도듬 그제 제티자 그제 제닥자 그제 던동 먼저 동제 모르다니 동아 다 수수수수 도듬 치투고 요말 수수수수 다 즉 춘지 첨마톱 체제다 낭미래 수면 수소 낭미 단위래 미 수소 낭미 된 거라는 수소야 즉 수면 교들이래 다 디제 간이야 대윤도 아니 내주 대윤도 안 디 가고 싶지 않대래 아 미자나로래다 다 차라 통제 두고 담 마다스 닝그 말이지 닝그 말이 아니 다 디레스 다 도도 센터 랩스 모다랩스 개베수지래다
2: 저발라
1: nimbyu jimzana ribs gedu da jala jaya da inde shesha da inde chigirwa
2: ribar
1: ani moda ribs sidu ras sidu kalu ribs sidu moda ribs shebe su cha de ar
2: di
1: indu zamba ani di toli yang zu tanda tangbu di gam jungi cha de da ine tuju da wo chumale kya kena male kun ya lobjon de ge juri se che chu go re lobjon che an tuju leb da bige gyu le gyuk di namda tangbu da je gam gubju lenbi na lakidi ya lan tuwore. Lan cawe shugo, lan cawe mengshi gani ya shine lakidi shibshi chiya tuju di gyedo kemido, shibshi di tuju yu chukudun di shibshi di nang uro kira. Gamchung nye chiya uro wa. Tiga ya lupchung chi kuto, nindu nta kuto, rimdru nyendo kwa piga kuzhi todun tsemba chinchi nye di chik shibshi di takta dedu kwa di tiga piga ya lupchi nang uro. Di takta sukuri, di tangbuti che.
2: Le sengi la, gomu sungde, le sengi jik siyaba chosge la. Siyaba di jik si inkuang kutangda jane shungzhu luyub di jukdi jik sungra shungge la. Ole sengi kongam sa?
3: Kongam sa gila ule.
2: Le sengi kinangi siyaba le sengi taitong kana ngus chi chusu tari naro. Le sengi, tari nga nazu jimzhu taitri le sengi gyu ji, nga zu le sengi di shu gong zhung gen chungda la ji, kinang gandhi na yunni taiga sung chog yu la.
1: Let's say, Manyigi mindo sinyinam, temdu gyuga yungu mindo sinyinam, tachik, ani, shibshi, shibshi, che mindo sinyinam, chakro tansha, mori nyigi mindo sinyinam, tatike kanka tachi tansha, tak, dina lebi, mungu chige, ta amcho chaya sochimdo me, ta pura, pechi, dinde ngaliya, tona, nemgyu, ta, tona, jik, matanbe sochiridwa, ta di, temdu gyugu mindo nana, kira, kori tutam solodiya, teche, biga ya, nye mori, temdu che gyuga yungu mindo, ani, chik trewa chituma na pigaya chik lagwa thayagore chik kena yume tabna la kiedi nam diena liya chik modok chik chitan chana gonja kiyabu ina kore todam sona modok gonja kiyaya ki chale na dide chik yore ta ina chitan chana gonja di kibaya nyungyore karsan mi kena ka pigaya pechua tawan pigaya zon chawruwa dine nyendoga di gonja kiyabu ina pigaya pechua chayamayab chawruwa ana pigaya takta matayab chayza Kerala da tanda chugo gyudi da gud Kerala dawan Kerala da yordile peje dawan bige chin chabre cheza temdu gyuga yungu mindo nana ani chik kane yungu mindo midi khowa yore da chik temdu yendo gwe di chale di gu gan chin je Kerala yume thobdan la gi ki je di yendo gwe lomi bar na la sa cha kane tyungu do da ni gu mindo no di da gure da gure da di te je sa cha dine pe na du long ngon jone ten yungu sin yirom da chik me chung gang ngon na to yungu sa dire ina di yan yun de di go warwa Do che chik che gure, an di yin yu le ya jimju yin dago yore di do zho le chik sun. Da ka chik chakwa kikwa chukure, da ting chan chakwa kib niwe yaw ma re. Chakwa kib je di mo chik gyurgu bintu chukwa ne chukwa na nga chakwa me sin yu sun le gure de di ting chan chakwa

0: 세 타가야 직지 레골이야 년대게 오르다. 바완 치고래. 아니 비게야 도스 제제다 도스 제비인 스피기 팀주 년도글이야. 담 밑인데 지게 캐나나 베 사공 그다 먼저 사공 사공 열어봐. 뒤로 있는 뒤로 사공 그 팀주 년도 열어봐. 어 도스 제제 딜이야. 아니 팀도 규범인도 아니 그런 도스 제제 디나리아 비게 샤진 뭐 열이 총조 진 뭐 열이 디게리야. 진제 도스 질레 브로치 다 팀도 규범인도 아니 팀도 규가 열어치스다. 팀도 거봐 규규를 뺀 뒤로 있는 뒤로 비게 얌대 비게 거리 도담 서르드네 거리 도담 그 Chale kanga nai ureta?
1: Morchi ili gela dusare da tonzu da tuzo kawa gyo di jebde midi guyo gori kegumindu kawa jeli ngundu tonzu tsunral kawa gyo dinde jebde ya gori jingmindu gela nanga
0: Ani tonzu di kong di ngak donkha da dike minduga Kuranzo ngak donkha donkha Chidi ngak donkha donkha di tonzu di sakung liya jimdwe nyendo donkha odi ili kwa chukure Dike ili kwa jita kina tonzu haku gui midi haku gui kawa anja haku gu donkha
1: Ani nyedon junga inbelan pika ji yubelan gela nani shenye je mindule
0: Pika su tu tan pika di lo chukji zi xin saur wa. Lo chunga na chakro chua tuju li dhor da lo chik shibshi ma chabi na shibshi di tuju kyang chukwa da tengma sum shibshi ma chabi na chakro kuncha ti chukwa. Ani chulu nye kukwa. Ani chulu nye ka chudu tanda nye du yun shabi nye jay po yun nye jay di tak chu chaka chukwa. Da nye jay di chari di kenang chua yun kukwa mido pika ya mura nyonyi da chukwa ma rwa. Ine nye jay di karasini pika mura tanja di chingi di mura pika tanda pechua chingi di chukwa rwa. 제가 어디에서 강의 도움인 거 제가 아주 뭐저 좀 보다 뭐저 뉴욕스도 님 뉴나 템도 교구래 템 님 뉴나 교무도 니들데 이나 아니 인지미지 다오지 날다 인지미지 템도 교토비 최고래
1: 러스킬라로
0: 어디 마체미네 개데 템도 교 교려 멤버체다 가고 싶지 견제 싶지 샤제 백켈리니라고 담고 싶다 니들데 개 싶을리니들데 이나네 아니 견제 지제 아주 슝고 방다리군 방다 소래 방다 수제 아주고 내주 텀빌 아니 증관이야 수도 개변 증관이 그 디켈린 그래 디 멤버 주고 나란히 주고야 이게 비스 티제 켈린 제 대 민그레스티 카반더 때문에 디 뉴치단 요 말에 어떤 세제 중국 방다리 공부디 팀로 방다리 어디 소화 돼 그래 어떤 세고
1: 아니 켈라운 단다 모르지 디 제동아 팀도 교근이 제다디 모르디 줘 되게 모르 파주 제제 아니 파 고고지가 개날 티 중이사 안던지 저수 켈라 중이 던지저수 개가 쇼서 안은 뽑을 게나 단 차레벨
0: 어 차리
1: 레스
0: 다이네 비게 던디 비게 마랑가 자로 단 두고 말다 머리 캐나 민으로 왔다 캐나게 찡이 찡이 숨가네 미대야 나주 비기나 이그치제 나 녀모랑다 디 인스타 단데 미티데젤이야 비게 나 비게레 마소 미티데지게 비게야 자로 단가 그냥 나주 체이스 아니 미티 비게 문화 민디 란디나 치 문화 유미 탑탄라 키디 란디나 치제 아 문화 나주 체이 문화 자로 단야레 나 무디 유스 케디도 와 자로 단 처음 저거네 내주 퇴비네 아래 진로 인기 인스타 이그치제 비기나 나주 이그치샤나 아니 미피기 비게야 자로 단 두그레 아 자로 땅가로 되 찍네 뭐를 대야 요 니네 안다니 대야 요 숨네 도교라 기 대야 요 신네 가르스네 도고 마디 대야 요 되게 구고래 어 독스리 지롤 담비네 딱 사 템도 가서 사자다 가 자로 담비네 도고 마디 니그민도 라스 인손데 도교라 기 쇼링이 버디 라샤스 인데잖아 아니 고리 도담솔 비게 야럽치 가진다 그래
1: 노스
0: 다 사실 신달 때 바스티 키스 그래
1: 노스
0: 길라 어 독스리
2: 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老老多钱， 사카보시도 퇴미 눔촤라리 아 요쇼 딜레 나앙바밤메니 지주랑고 대제죠
3: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센도가 미상메 예고 용지다
2: 그러봐
3: 지주랑고 나라 망스 대비네 슝릉디 양스시 참음의 승비
2: 그러봐
3: 마세 고유의 방송소야 뉴스라 조사고
2: 그러봐
3: 나가 아마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지
3: 다시나 아무니 지주랑고 대제조
2: 조조 지주랑고 대제조 알레고

0: 南爸爸
1: 呀，南阿妈，
0: 你
1: 先说，
0: 赶紧全部的进去。
1: 哦
0: 哦哦，爹，你是
1: 你是谁？
0: 大周，大周，
1: 大周周。
2: 几杯苦油苦羊不汤，苦油了把它做千不米为切，场面几过了忙长熊的也不远。
1: 老亚拉古达尼苏恩康个谈得起，查找空气，家里南州的个起，我对那路熊。
3: 那是那是，到底那谈得忽然的，常常东姑娘谈不起，让么洗不起是吧？但忽然的让新疆人呢，让么洗不起呢，还我们说是吧？但让新疆的人不赢呢？아니 코랑디 카디 추고디 비니벨라 기남제 즉 나기 기적 모르 충대 담비네 코랑 라시비네 모르디 라싱교디 라키디네 롱아 카다 라키디 베지미 다 차브르다 베토페 수시 그래
1: 레세레세
3: 대어 쇼사들이 야가 타냐나 디 체제 라키디 텐지디 토스베면도 다우 충내세 교련이야 교육 당부들 이제 남자 당부들 라키 알아야 여러봐 다 탄데 라싱교디 코랑 기르게 모르 단제 주기 멤버 송제 멤버 진제 단제다 다음 규야 모두 멤버 쇼 라스젬 두고 담비나 아니 롱아티 코랑 라키디 베티 멤버스제 롱아 코스는 아니 신에 칼로엘라다 친제 토기브제 야 높전제 교린 규레 롱아 어디 개디 롱아티 규린 차베 젤이야 카르티니 아니 게나 비 담비네 비 담여레 비니바 비 니바 다여레 다 시르 다여레 디 탄당아조 디 튜데베 날이야 라키기 탄데 튜주지바
1: 제제제라
3: 다 키나 비 니바 디 로카르스니 로 니슈네 로 척주지 숨부터 키나 그디 단다레
1: 레세
3: 다 이네레 그디 단다가 차긴디 차라 둥겨디 어 기주고 모르 다미네 롱아 베트 메우스베체 게디 주기 다미네 키나 라스제 주기 다미네 인제 달에 규야 주고 다미네 로추 베티 교련아 요마레
1: 레서
3: 로추 교련아 요마레라 녜타 듄슈비 녜제 파베질 녜제디 님주응아나 마케비네 경제 파윤 그래
1: 제제제
3: 경제 경제 마 파브네 규레 데네 로따 뚜기 담비인 데라다가 비니버디 뚜기디 인 모르디 쿠캬 쿠마케 다여바 어디 인디 아니 송제랑고 담이네 송제랑고 안다세브 챙겨오기 때 주중문도 신다 차단 다여바
1: 제제라
3: 아이 양아 다여르 지우 다여레 데네 입중 다이어리 송제 차단 다이어리 디나리아 다 추점 수도 진구 다이어 말입니다. 애니 비치다 진다 송제 디가 차단 다이어리 차단 디 인도 잠바 그런 라스비 인 아니로 개조 모린 롱아 체 개디 주기 다음에 로추 다이어 말 로추 다음에 주기 로추네 까지 로추네 그런 육링기 인간 남자 매서 모래 야구 땅 곳삼 단예 로추나 다 나네 시세 십단 중아래 롭소 테스 로추네 예 육 야구 땅제 모래 야구 라길레제 아니 인달에 야구 육삼년에 주기 땅제 라스교디 로추 친제 라기알 육린제 라자 제나 주기 땅 초마레
1: 올레세
3: 다디 벌규기 녀제디 단단이 되시기 벌규기 녀제 하장
1: 네보시부여
3: 직내 주기랑고 땅 초마 주기랑고 땅에디 주기랑고 디겔이야 아레레나라 기 소윤디 딜이야 십시 선박하셔야 그치 그래 나 독태임에 더 그래 독태자 모르다벨로 규두가 더 그래
1: 레세 레세
3: 디미가 차라동제 모르다벨 딘데 더 그래 디게 여찬이 요마 디미가다 닝가 나자 숙첨부 요 계시 요스 니름다 수긋 대원 매우 진제 진제 여인의 아티나 모르 주기랑 거 단축 말에
1: 레서레
3: 그네 여보서 진제 단축 요 말세다 디디 디톨이야 지난데 직 출라기 진배관이야 디 라기디야 교리아 여러스 진배 단다 마 감 중이 자네 뒤 대변아 진배 니 마체 거다 단다 감 중이 자자 진배 마빠고 요 말에
1: 레서레 이네
3: 직 라마스비들이야 다워 추네 규 당부들이야 요다 라스비디네 아니 개죄도 롱아 주기를 로추스 제제 각도 묘래
1: 레세레세
3: 아니 그러니까 뒤 제외 주고 주기를 로추 각도 질 라리아 주기 담어 쳐고다 라리아 로미케가 모르세부터 단 초 말에
1: 레세레세
3: 제단 뒤는 아주 인지 미지 기타는 십제다 급대배 시제 소도주 냄경에서 매배 시제 소도주 어 전 다 뒤지에 삼아 줘 이제 열 삼아 줘 사지 매배 하고 수수 항상
1: 삼유래 대세
3: 수수 삼유래 대 수수 수수 이제 이마치 뱃소리 아니 비가야 콘도 사고니 러블로 다고니 이제 딱지 멍구치 딱고를 정신게 콘도 게임에 넣었어요 아니 즉 대형으로 와
1: 말로나
3: 뒤인도 뒤는 얘네 수수 출마하고니 주라 사지 봐 어디 있는 인지 민지 나야 되다 되네 십제 시제 되네 고쳐야 돼

0: Tandanya todam sabali ribat shu shayu tijarnan du shibre tizu yin sayo chishi goyash tangaranzu di inji mijik la ki da kena bi arsu di chile khalwe la ki rik tobyo nal tsu de yarwa rik tobyo di rik tobyo shije chechi tobyo yori la imeg denjaga lenega todam di lenega shije de kerang ya tobyo shen goya ki di nal ya chechi di chigi yomare
1: lese
0: di to yisam naro nas
1: lese to shi la dine gela de gela sha okhe se di chigi chato shi tu khonga chi gengchen nangu tu de khonga gengchen nangdan di sayab shu min duwa la na che zang
0: 자와로 콩게 단다지 세스 치로나 제 쇼인 이르바게라 데네 단데게라데 디스돌라 어 칼로벨라기 디 에이 좀 바탕고체 레스 딘테글라 기치르 시인스 아니 데야지 원종그 투수들이 루유나 치제 간다 아 에이 탐보드르바 레샬라 레세 에이 탐보 원종기 칼로벨라기 디다 어 로직 레 로직 유고랑고스 예와케 요마 로직 레 레세 레세 데디날이야 쿠란기
2: 자스트 에이 칼로 요차 쳇와 제제 시시도나 다 원조 칼로벨라키 투주 간글로 로직 레 레세 레세 다 디날이야 쿠란기 에 자스트 에이 칼로 요차 쳇와 제제 시시도나 다 원조 칼로벨라키 투주 간글로 로직 레 레세 레세 다 디날이야 쿠란기 에 자스트 에이 칼로 요차 쳇와 제제 시시도나 다 원조 칼로벨라키 투주 간글로 로직 레 레세 레세 다 디날이야 쿠란기 에 자스트 에이 칼로 요차 쳇와 제제 시시도나 다 원조 칼로벨라키 투주 간글로 로직 레 레세 레세 다 디날이야 쿠란기 에 자스트 에이 칼로 요차 쳇와 제제 시시도나 다 원조 칼로벨라키 투주 간글로 로직 레 레세 레세 다 디날이야 쿠란기 에 자스트 에이 칼로 요차 logic is the logic like logic le chim so tung mare
1: lesson
2: cha ta din ine sholing ni ba ga ya ngon jo logic di sur ku yu thot ge sha re
1: lesson lesson
2: cha ta din du di thol ya nye le ya du ji ta nyu yu na ani di ga le ya chi to tam chim be le ne la gi le ya ga le ya di ga le ya tik chi yang yo re
1: lesson yang yo
2: ta nye ne du ji ta nyu me ba tin de cha cha ya e tin de bi ni ba ne ya e le ya e thang bo du lo sum ku gu yo ba
1: zha ba la
2: bi thang bo ne e thang bo du lo ni le ku gu yo ma re
1: cha ta
2: di chi du dinalia ani chic losum mewe shugo chic chugi ta chogumendo losum mewe shugo chijulang go ta chogumendo sadinde dinan thoyung gure
1: lesse
2: da di ningye ne di go chob naro nas
1: lesse lesse
2: ne ngunju nendu ngunju di na kalub di chugi lang go ngunju se chomare
1: lesse
2: chijulang go ngunju che chomare
1: o
2: ngunju di ngunju kalub di me gi chi nyendo ba lejo gu mo de ngunju che chu ngunju kalu che chomare
1: lesse
2: chic chic gu Mizuruga motor di ngonjo secho mare. Dene jingi lego ki mengang murkyob lango di ngonjo ka kalu secho mare. Dene lete murkyob pena jigi chukale tuba tuba de murkyob jingi motor sevish tunga. Logang lo tuba loshin ribchi de murkyob jingi motor sevish nginze tunga. Dimingi tuba nayam dinde chempu dinde tundu murkyob chagadu ni motor sevish nginze. O tirik dike mikseg motor yin lepche aranzo terung chas siyegbrwa. O dike yin ngonjo kalu be dike nal ngonjo kalu 나는 제마 쪽에 디나 취브리 뒤총 말한 저 년가 요에 뭐다 부그리 뭐다 부그리 봐 제가 타니나 요관처 예관처 치관처 지전상 토도처 디나 이란 이바 슬그레 강아 디나 바르라베 뭐다 바체 오니 쇼바 오니 봐
1: 놈
2: 오니 제모 오니 놈 랑놈 세제 뭐다 부그리 제 놈 오니
1: 부그리 챵보든데
2: 이 요관 봐 제가 타니 디나 치관 슬드 말한 저 탑다야 그 푸 오니 모르부그레체 드네 이해관스디 멩가레 딘데 제교그 딘데 심조 진이 제교 닥체 치아다 제교그 여자 언니게 딘데 이해관처스네 모르부그레체 숨차송아
1: 드네
2: 이는 지전상 토도스디다 만한주님 주 추좀 모두 고춥시체 점신구 생겼어와
1: 어릴라
2: 어딘데 콜로 주 여버와
1: 제제
2: 그 진도 같이 콜로 중이 없으니 선데 같이 안조 주 딘데도 와 시부드네 마토니 안조 주거 딘데리아 좀 춥신데 어르니 도와 이게 강가 미세 모터데 안데네 발라베 모터디게체 제네 이는 디나로레 하려어서는 권제 치게 주 주줄에 말에데 디나로 고래 직제디게 지 코리오 그 딱제 지하선 이놈 디메게 데르가 딱제 진이스 이놈 디메게 남식 딱제 진이소 디 주거 디나로 그 디나로 여제 디게 주제 디게 이나 층압제 주게 릴레브딘데 디메게 가라조 지 년동기 지 태동 주거스 이들의
1: 요한
2: 년동 좀 버터 봐.
1: 뭐
2: 이직 디게 간글로 다 디나로리아 믹스에 뭐 차대어레.
1: 레슬레스.
2: 어 도스 주디 디나로리아 디게 간이야. 이 저이네 지 나나주 문조 칼로베 문조 제체고 요마레 세단디 문조 칼로베딘데 나 에리 몰레소 단낭다 메모든 템보탱고 칼로베디니 자란 동문도 센데 랩제 튜줄 마데미 네줄 합이나

0: 아니 디 구진나니다 도듬진이 되긴지 대가 요레스
1: 레세
0: 자단 디톨에 야니 찍네 칼로베 뒤주셰 유 칼로베 톱단셰 유 칼로베라 기직셰 유 되네 계란케디 랑고르가 있나다 레군기 직 중례 관계 주고 디게 도듬나니 나라디도 디간에 체시디는 인지미직 겸난 고고레스
1: 레세레세는
0: 안 하는 좀 주저와 유베 긴지사지 리그 유바
1: 제제제
0: 이날 퍼규기 긴지 여러 대가 긴지 여러 저와 유베 긴지 아 고젤이야르 바 만한 좀 좀 연대 자린 사치르 바
1: 저발라
0: 어디 아니 퍼규기 긴진 셰 뭐체
1: 제제제
0: 긴디 디도 디게 도스제 긴디 디게 도스 퍼빙고레스
1: 레세
0: 안 도스 퍼빙도 아니 양 좀 하고 싶어 자루레
1: 제제제
0: 레세레세
1: 또 한데기라 타조 망고치 갸나비 미말이야 샴데 남바 아니 고단니스 제제 손이 돌아
0: 로로
1: 근데 한테 대 결아 공기 결아기 관련 동의 됩니다. 결아샤사 동안
0: 한국에
1: 그래 더니 해서네 니규기 랑고 신유제 락장 제비스 아니 급대 대장 봐 그래 지 댄스의 차장 제비 뉴비스 아니 랑고리아 지 지게근의 최 총비는 근데 다우데 탈롱아 댄스 요금 메스나 가스나 디
0: 아니 너 고난디 비지 Kaya di khurang di ta susu jaya dinda yinna susu gerke dirwa, dhugi marwa, chungye gilangwa marwa. Chetan di yindu di tanda khurang ki minga la tokyo yinna khurang ki jingyi jingyi sumga liya di nal teta, nilangwa di parti yinna da neta nga di nata yore.
1: Lesa, lesa.
0: Kaya di tamadu yinna khurang ki di dhugyo la ki da khurang ki yume topna la ki ki che susu ranchin che ta nyi se timdru yin dog di shungle khana chinda peke tre che te wushil,
1: lo ti che te
0: wushil wujo re.
1: Lesa, lesa.
0: Di yindu kirang di nal ya, kirang ki timdru ki timge lo ti cha ta dine tenzu yu di nyi nyi lo gha re.
1: Lesa, lesa.
0: Di nyi lo gha re. O di nyi nyimdol chaya yo ma re.
1: Lesa, lesa.
0: Lesa, lesa. Lesa,
1: tozi shi gyala.
0: Lo lo.
1: Ante ni yang chi kong de gyala ki che chik nang dun zon e chi song chuma la.
0: Lesa.
1: An chi su xia ba yi jo su la. Chathol ya chi gara na nye mangu du gyala gota nye xie shu yin gyala.
0: Lo, tozi na.
1: Ani tando chi gara na nye yu na bi na nga zu tu su kinpe cha le shu ya chu mo song. Ani sa war chi me le se na an gyala mu tu pi ri du du gara na ru na shu yin ruwa gyala. Lesa, lesa. Ani chep chi tu tanda nga zu long chen du nu shu be sen gen yu ong ta. Chathol ya tanda le zin chik sen si nang xin be chathol yu ong ki. Tende nga zu pen cho long chen yen chen le gong ki. Jim Jui Tete Le Zeng Senpa Tuchi Shou Yin Ngana Zu Le Zeng Chi Mena Yang Yajie Shopsi Teta Chepchi Namba Lengge Ki Tuyota Namba Guindu Jik Chirgun Nambe Gubi Yin Jim Jui Dinchang Le Ya Jik Lakdun Du Tuna Nengyu Chengu Shou Yin La Lo Lengge Shiden Jia Wu

0: 팀줄 십시 제발 산내수 샘규 십시 제발타 신체 준비 미망 투조 윤리 의율 행간라 십시 제줄 나바 송제 제발 소기 차답 제태 십시 레뉴 베디임시 나와 주변에 구에 팔에 팀줄 십시 조중키 산시타 黑龙江 福建 贵州 山西 신장소 신전타 장정종 주라 산내 사도도 십시 제주탕지 나소타 浙江 山东 江西 重庆, 甘肃所 行街塔, 让教总塔, 重街主客, 民望推作, 军令运用了, 新增三公提南客, 与国家政府拉达起罪了, 谢谢财局, 安全财局不是。 新年节, 到我堂部内, 西北派来, 行列团在, 查到内, 西松起在, 推送不来, 家家中立塔, 成中逆爬下, 下面了, 提国铁南队行者, 以新阳街南内, 连接作业无知能事。
1: 센조링게 니트 사고바르 게급 총통부내 시도 총월신나 탈로 다와 당부내 시베 파라 랑게키 차도 총통키 군투 튕겐자데 정리진 기관의 튕래 림보로 구대 동화타 남바진 기관의 제조기 순수 피월치바 콜라진 기관의 냠래기 발동 개치르 동화제체디 무천변조 김멍시 사된 다섯도 동화 람데 체유 차도 총통키 튕래 초교 림보로 튕겐자와 총등 정시 침을 뜻이 체련하시나 나와 당분의 시배 발을 개용기 신뢰 퇴제 차도내 세종체제 퇴송불의 예제중이타 정중이파와타 존내 뜻이 체련체유 제그리 소제타 제규르 소뢰 퇴제 차도등여 총체제 예제숨주 수업시타 정중계타 예제중이타 정중이 소소를 파유 차도 총등 증구기 편제 침부퇴내 유고타 서동소 십주례리 경유로 폐계조와를 구체토진 다와 당분의 시배 발을 유고타 서동례리기 차도 내 칠종 체제 계제 숨주소 숨탄 정중이타 계제니 슈소소를 파유시 정진 제주기 뷰타 제주 파와를 구제체바 뷰니 차도 유럽 투진 급개배 중쿠르 유럽의 샴디 슈디 남반나조라 디네 뷰타 제주기 순수 피와를 체유 센조링게 롱아진 주시베진 예급 록저 편종 록슈기 장도 피게를 총재 응세 퇴부톱샤 샴라 대고기 낭튼 치르튼주블라네 링게 총어지는 것이
0: 센린데 롱아체 주시베진 예급 로저 편종 록슈 체유 공시 땡감 응어조타 장도 소준 타종체데 장도 피게게 두시 디니 로저 차르고타 주준 코르주제게 규림 15를 캐바체네 로저 주준타 땡감 순조니 튼조 냠네타 시튜 님피와체유시 장도 수준 협대단에 견감라 뇌균 폭수 중도동 강도 최신 공시 장도 주괴타 장도 수준 장도 십시 진리제 초유내 협대단대 직조 20진기 주준타 통상진기 직제 응아자 주제 소강 폐주 협대 수세당유 명아래 千夫 야다 주타 티민기 서주 로주 서지라 모순 소장타 직조 남배 차라 용창관에 제발 알레 괜히 하장 용투진유 로직 대조타 로니 다종케 모케 라스 람스 중대 사토 참베 지신 담대 겐캄 라소 유직 라소타 유직 선바 유직 덴보제 용웬 겐네 제휴 균콜 폐주 띵삽 체내 퇴공 둔주 남베 폐제 동당 되지 공시 리에 초도타 레뉴 타주 갸제 폐주 제게 말라 드네 장도 소중케 베드 베츠 드네 장사르 규샬 렘바타 녜사르 폐주 제바규 타그린 겐제레 총외 뇌주 센조타 겐캄라 뇌주 포수 총토 뇌대체바 사주 나가 숭교 토바타 잡지 만에 조바타 펜제 체로 진휴 롱아젠 줍시베진 공시 인지 겸나 알레 케니 트란트 숨타 나동 하잠 소도 캬주 체네 템뷰제 트란 니동 제제 뇽도 당외 만에 고치 체도 제제 하잠 전중 토유바타 레다카 조주 접실라 장도 소준티 딩조 체내 자소 지수바타 캡데 동초베 장도 소준티 냠용 사유시 년가 제베 소로 장세라 담지 냄보 체내 사투 겐캄 대자 송제 대도 당휴 랑아 제 주시베진 공시 배매 대놈 전 야하잠타 배매 샤소 로제 전 송제 하잠 대장아 장세 제부타 부주 제롱 소도 치제 전 송주 하잠 세내 소도 치제 계자 구주 코드니 템보 신데 Nyanga chewe soro zangse cese lunce di gyaja gyasi ne sadyu jengkam kuryu denjang gengsung tup yubshi. Senglinge, lasa chongje chengguan chuege naso tala mababe mi chokdu sungjong nyamle lamsu la mingda goebe zegu chosha. Shamla di gojishibze nangdu yishiyangje lane denje soya ngujun nungshi.
1: Sindolinge, Nichar Lasa Chungi, Chungan Chugi, Naso Talamu Pube, Chogu Sungu Yamle Lam Sula Mingda Gube, Zotti, Yamle Yichar Mingda Gube, Chongma Kinyam Shu Jig to Jiwata, Gesa Medoki, Naso Talamu Pube, Sungu Ruka Nichi to Chene, Naso Talamu Pube, Korji Shibu Sungu Mala Junsha, Sabube Chido Chungarsina, Gesa Medoki, Naso Talamu Pube, Sungu Ruka, Jiloni Doni Shulor Zutun Tu, Tokta Parsum Tu, Kajo Jig Tunta, Jejim Kunguru, Dubshu Jigi, Pinsun Rogri Jeki, Buddha to Shet Chesin, Nasu Talamo Pobe me, Detan Salon La Sungon Chegu, Dewe Ginger Chibata, Chungwan Chugi, Tungola Shizudi, Chimzin Sungyota, Niso Mungo, Semkam Rogyo Sogi, Nubaman Bunyam Jeto, Keju Dimbata, Sem Choa, Mujum Nuchi Jeki, Nasu Talamo Pobe me, Sungon Buddha Dune, Kondo Kuigi, Nasu Talamo Pobe Mir, Detan Ki Go Sunzin Ra Dimbushi Jun Yubje. Sindolinge, Nagju Chongi Ki, Nirgyo Minbe, Kori Chungjaki, Korta Sabakaji, Jim Gurisha, Shamla Tigo Yinan, Twinship, Jetri Tundulane, Linga Tongo Junakashi.
0: Sindolinge, Jetri Jimju Totam, Lundum Shopsum Ki, Juju Chata Sabara, Gundi Dongata, Mambe Shabju Chuse, Toto Dongchi, Jetri Jimju Totam, Chokdu Niju Dibu, Korta Dimbe, Dixu Sisunge, Nagju Chongi Ki, Tade Korta Gurgota Sundi Chene, Nagju Chongi, Jetri Jimju Totam Nila Ruka. Kori Todam Kanki, Nido Jame Nisaru Lu, Dao Jube, Tsi Jini, Jede Jimju, Chokdu Niju, Dibu, Malatoni, Kori Chungjaki, Korda Jamjurisha. Korda Sabatida Dimse Dibuni, Mima Jede Chabe Gigune Debam, Kalawe, Yungudi Gigune Dena, Jigudu. Yungudi Gigudina, Kasosor, Nasu Chungji, Jedeju, Jimju Todam Ningla Ruka, Kori Todam Kan, Korda Dimse Gigunta, Amdozon, Kori Todam Kanki, Korda Dimse Gigun. Chukgu Kori Togu Shabshu Satsiki, Korda Dimse Gigun. Langkor Nyingba Nyozong Chumre Korda Dimse Gigun Jerisha. Lego Dinyerwe Tuzi Dina, Nidong Jame Nyukzadu Lu, Nawa Chubwe Tsi Jig Nyingi, Ngadu Chuzu Gutan Chegane, Chidu Chuzu Shitan Chegeparimbatan, Dimi Kalawa Tsu, Jidi Jimju Todam, Jig Nyi, Jig Nyi Sum, Juni Tone, Korda Dimbe Korim Shirsung, Rangyige Damchogdu. Sengenge, Lo Chongji, Chanazon, Mima Shibju Kanki, Shirim to Duty, Timjong, Roti Chesha, Shamla Ti Koji Shibje Nandu, Isi Yanje Lane, Tenje Soyo Mujunushi.
1: Sindolinge, Nietzsche, Lo Chongji, Chanazon, Mima Shibju Kanki, Zong Ti, Jigi Sozo Tanyam Tu, Kondo Kuiki Kilet, Han Chonglin to Duty, Timjong, Roti Chesha, Mangchi Shibju Tan, Shibju Ki, Kilet, Sungyon Chibi, Ginju Dushila, Tambur Mine, Chinji Yingi, Shibju Tan, Sozo Yam Kuiki, Kiwan Sungyon Lam Su Tungu Chibata. Kile Pigil Nemi Shamdi Shuata, Nezubi, Kiwan Gilin Chedi, Shibju Ginju Ladine, Shitunki, Nezuja Zu Yubshi. Jogjicha Yutu, Shibju Bunki, Shibju Ki, Kile Sungun Chiba Shizubata. Tongir Koryo Leso Donwar Mine, Junghua Miman Jidunki, Mountain Chimshung Chugi, Nezu Kingelakata, Laja Dongju, Miju Ginjiso, Kilegi, Mijuta, Simbulimi, Laja Yangjaki, Kiwan Sungunta, Jawa Tums of Yubi, Jejimki Twinzil Jishi Shibjimne. Kilegi, Miju Yanga Chesirta, Sirota, Miju Todam Tendento, Donro Chevata, Tuzon, Shibju Le Kungi, Shibju Chimbushi, Kiwan Sungyonki, Ginu Cho Yone, Gesheti, Kilela Jigena, Yusin to Chimguruki, Gogin Surila, Toxun Chigu Be Chinguceba, Nasi Shijumta, Kablu Longogu, Jizu Yube, Niso Longogu Jechibe, Jiyu Shija Kaptawa, Kilela Chimsun, Nirgunki, Chidun Jechene, Dinja Tan, Kurim Dimbe, Tonir Koryu, Yamdu Junyubji. Chongzo Tan Chonglin to Gugu, Shiju Le Chi Nin Dobe, Mangchi, Tongme Sumdun, Dinsun Chesin. Shingba Le Mi, Laja Yang Che Tan, Kiwan Sungyongki, Bang Dun Gawa Sogi, Mangchu Netun Midi, Kuo Dewa Tan, Shin Lawe Geje Tone, Kiwan Sungyongki, Tablam Te, Jishe Giba Tan, Sane Sado Du, Mangzo Gi Tokshi Rilin Giba, Kiwan Sungyongki, Gurim Kase Suba, Nye Zubara, Le Mi, Bang Yin Yarcha, Wenzam Chigube, Chingu Cheba. Lukun Tan, Chim Dung, Kiwan Sungun Chiguru, Chidun Chedi, Shimba Leming, Yetu Yung Bubla, Sungun Dindi Chedu. Sendro Linge, Naju Chongi, Singi Chugi, Tojan Jo Kudu, Nurgi Guruma, Lakjo Tumne, Kondo Kuki, Jo Tu, Chichita, Gudon Lakzam Kipsia, Shamla Tiko Kinan, Twinship, Jetsu Tumblane, Linge Tomo Junagri.
0: Sing Linge, Sabab me, Shidong Abja Simbe, Tojan Jo Kudu. Kurmachi gave money, long tongue quilly, dub see to a hue. Taja, Tuzan to, New Jay, Shadon Tumne, Jobe Gondamta, Dragon Jay Hue. Nedu, Sagaba, Nazu Tongi, Sydney Chune, Sido Songasina, Nazu Tongi, Sing Jogu Shiboro, Sing Jogu, New Jay, Sodu Mala, Captain Dunway, Nyurje Kurma Goza Gewe Zongta Chu Toma Yinbe Senyi Chusu Talu Dawasunbe Tse Juju Ni Ledunti Bengutsu Yubshi. Nyurje Shepshu Chonzo Kunkyam Ne Tuzang Kunkyam Par Ngunju Chungde Kondo Kujie Chungdu Tijik Tang Godon Gyatang Nishu La Kyab Yubshi. Minge Par Chu Di Rimzi Gemna Nyurje Kurma Shedong Gege Nishu Zabshi Goza Gewa Masi. Xingzhou Tunze Tang Miri Lashi Tunze So Zhou Gui Ti Tiandian Tunze Gyada Dunju Lhazam Lai Xiol Tu Chongzhu Ni Gurtuba Chungyu. Changza Tang Tang Chichou Zhiwe Chou Nian Ti So Zhu Chagya Gyo Nyul Khojyu Tupi Mangpe Shibshu Tang Mangzo La Bapar. Tuile Takje So Ji Ti Pinze Mangpa Tunyu. Chido Chungwa Xingna Senyi Chui Ji Nyu Jie Guma Goza Giwa Ti Gozo Tang Bu Dugu Na Chungne. Yuzhu Lai Dun Ki Chichou Tsenka Suwa Tang Rinzi Yamna Chidun Mangu Guo Chi Gyada Guzhu Konyi Tang Ngadong Tang Yu. Chuti Satsi Tama Tang Dianzhen Langkul Satu Ngui So So Tei Ki Xinjia Zunne To Si Yu. Tidang Chabji Yunam Jain Ki Nyamzhi Chongdu Langsui Zungde Zhaxi Ki Ca Cui Be Chajian Mala La Dende Rika Ki Nyujie Kele Ki Tungkung Duzhi Chene Nyujie Ngui So Sinzin Chongzo Gyada Shibzhu Shizhu Ki Tangmang Shibzhu Dene Su Teka Jorwa Gunde Tang Yu. Jilu Nidong Jami Nyu Tsenga Loro Senyi Chui Ki Nakshu Chongjie Tu Nyujie Gunma Chongzo Gerwa Nguyen La Nguyen Chu Tupa Chung Yu. Sengilengye, Ningchi Melingde Lariang Kalam Sarwashi Shatong Tupsha Shamla Tigorje Nangdui Shibcha Yishi Yangjie Lande Mutuje Lengye Soya Ngudu Nungshi.
1: Sengdo Lengye, Zhongku Yeji Kudu Gongsi Namzhu C.A. Xixi Nidun Ningchi Melingde Namtang Lo Jinda Ngabe Tse Nishu Chungnin Denja Ngan Popati Ningchi Ne Wuhan Para Tega Puwe Kalam Ngoesu Shatong Tupa Chung Yu. Kalam Ti Ningchi Tang Wuhan Wara Namdang Shenda Ne Namzhu Jide Pu Mi Gui Para Tega Pur Tupa Tang. Sanne ngi gi benjo chongde nyamle tha jingne yu go bi ri ju bo zhong je la nga ro we gui de dong wa tha sa gong gi pe ge lo gui de qin bu ti yu sa go be xi do chung war xing na kalam ti zhong gu ye ji ke zhu gong si yin ba tha sa ming ma tha sa bian ba de tian ri pu ji yu bi shi tu de nam zhu an ca xi xi ni dun ti xiao bei chu zu dun tha ga ma xi ju to wu han tian he ge ji nam dan ne pu de chu zu ju tha ga ma ge zhong ge to nin zhi mi ling nam dan de jiao xin tu de nam zhu an ca xi xi ni ge ti chu zu zhong ni ne nin zhi mi ling nam dan ne 普地其中出自松塔嘎蒙阿依托武汉天河街及南滩的交给预备本周南滩筹备职业金库委孔德吉马的卡兰查街古街军队其列苏东瓦塔秋队给了女巴军队美巴的其实东瓦特别了平女气味可追街镇马拉修建军巴结个给了这铁金组中了相对体外列巴修建前呢三内给边教堂制作批给了地球女丁且给银谢谢下镇州林街街个人别强大人穷松共亏你们总有亏图
0: 最缺少的国产青年出来咱们身下下面来提过几能团写着自己团队来呢另一个做我这两个字三零年年下三个月半了能做创建你们做的许多生活了龙安镇主席为人你们总体经过那么人心松江区重建我们社团那共可以提扎起来动了年月所差缺少的长波电波盘呢第二个人被强大人中松江区你们总有可以提最缺少的国产的这女士他总什么谈
2: 啥说扎起来动了年月所差人心前往途中心有不来培强当给这位经过那么人心松江特别女的特别健康给人当这位女士有不是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上涨过了同居的捏动来给品种的年度不再特别偏见进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
0: 森林地定地三九关注关注设备雷阵学生大学校庆雷阵地总体监控南京自然网站拉塔是不是监控南京不算这么多垃圾
1: 谈的你毕竟去最你是自己大大事<音><音>

你是你都那么的错了心<音><音><音><音><音><音><音><音><音>

我们来给您南北

왼잠기 채무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흐대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迪克的你
2: 那你
1: 这种龙青年轻烈共这件龙青银

0: 唐达中国贫穷西边七角列钱许不赢
1: 唐达中国贫穷西边七角列钱许不赢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치질라 슈피 비르페드나 바탕 점네 사죠 칼라 유베 베갈론디 센젤 힌이 구감사 말랑초 사드 오타르템 규체비 치졸리 체나 제월 가르치 말레 체 조조 슈게 베주이 센젤니게 디링게 되전티나 변종 시즈 종치라 조모 종기 진중 숨기 치 법차신 제생기 추비 저와 총물레 총비 주지외나 요메 생비 단제 마마 녀치 저와 짱 시바 슈기인베 현재네 센시 유바슈 제로 제동 고지 제주 경인 원내 송 진중 숨기 니마 찌라 떼바신 조메 저리 양사로 도배네 젠세 두바젠 타르제 카오 부유 동기 수니 터수마라 워체 제위 쇼라 포유 사다 르비 파마 빈치기 구르비 팅이 터수 머미 락도 쩨바당 터수 머미 포유 파마 빈치라 징비 이촌나고 암자도 주네 존능 크기 즉시 이감도 루디 터수 머미 샘담 포유 파마 빈치기 차라 강교 라센투바 지기바리 진주송비 도모 린치 간라 태긴 미지 주나 첸베 락다 매경 총이 이총 꾸르초 제비 루총 린신 터수 머미 체계와 땅 자 터수 머미 땅 사단 장비 파마 빈지 워키 제상 약보 주니 팅이 간교 초 니기사 라스 투바 제유바리 진중 숨기 제당 제다 지르당기 저와 총자시 갈라인시 데니 마마 녀치 저월레 총비 유메 담자 탄상 띵순라 제와 인라 마마기 저와 초리 습진 리럽신 초땡비 랑단양 인시 샴라 대고르게 저보 세로나
3: 제게 때이 난가들 진이베 때이 난가데 최점들아 노다 때다도 최남가 담로 무베 담로 통요다 미세 중요마다 멍미 뒤인게 쪽과 네가서 군이 교용게 교용게 마 교용네 가자로 가야 두제 해서 땡 가자 놓으서 막아로 놓으서 두제 저 남산 빠우빠우사 빠우고 마 빠우인베 빠우다 하제서 빠우기 불러 가노 제스 빠우제네 다 또베 세븐이 대배도 가라 또베 세보 차제 또베 괴불로 쇼고 뽐뽐뽐뽐이 대제 군데 안타 대지 공래 쉬우는 신 규제 자가 숨도 숨도 제 리강니 순이 순이 티통 통상 되니 야쇼 사제니 다도 또베 멍미 군이 다도 열려야 진세다 예루로니 쇼고 대제죠 쇼고 대 괴니 먹고 삼아지디 리진인데 노생님의 리딩 본본인데 모딜라직다 말라직대죠 때네 때네 모딜그기 가상기배 주마다도 늘어야 노시 용나 뒷집 안세선배 멍미 뒷집에 깨친도란 용토는 거두 쇼세스 어 독세진 때 고탕고 독세 막 멍미다 미세게 발로 니데 대와 니데 균의 민호 다 되네 또 되네 라틴 독세진이 니와 찍기 라직라 찍나 니와 찍찍라 찍 니와 찍찍라 찍 때 먹어라 심다 Teng kya la long, penta yina kya la loo bo. Kya la loo na, niru nga kye, niru poma nito nukse tse kye le yungje tane pa cha la ta yege yuna nyo zo kuri se kye. Teng ya pu loo su na, nyan nge so la lo nga sa ta. Tuksi limpe chane, tse ta su, tuksi kung zho.
4: Kab tu tu lo jik na lo le, tse tengma ka zoi zi ya kya ra towa.
3: Ta kya la, teng me se huran pe,
5: me se huran pe, me se huran pe, me se huran pe.
3: Me se huran pe,
4: nang
5: cha ya pe.
3: Ya la, nang cha ku tu xe ku kaan pa se na. Tiri tse tse tse tse na tsokla le tuje, tsokla kien la gyu yu yu ta, tsokla singe de. Tine sangu nye su ta tse tse tse tse, kyu shugu le ibo alens, niru, dew niru, nyan la ji yuwa, kola ching. Kone ma yung nye su tse tse, nyan nye su ko tang tse tse tse tse tse. Tine alens le ching ta kien la ying yi su ti la ming tibu
5: yuwa.
4: Ti je ju jen yi ne shugu du kadu di ti tse kurbe.
3: Ya tse dia ga tse tri san tse ni tse ni tse ni tse tse ni tse 대 남산 가자래 군대 제때니 이나 교역고 저 어머니고 지다미 강구 너무 치집에 우리 다다들 생아자기 대구배 자마진 마용야 소마야 용도 전에 여기 잘렸지 와 저번에 부디 애매니를 찍고 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 뜸 다니 되고 남산 다 졸어 용례 떼고사 뒤 다 졸어 싸워지에서도 누수 태집에 맞아올 화변 네 벤다니 자네식 벤다니 뭐니 야 랑스도 뒤 다 졸어 땡자가로 무슨 뒤 벤다 통배만 봐 뒤니 차이 주는 맞아 땡자가로 땡 무슨 벤다니 치도고 뒤 다 또 뭐 자세 민노 탐서다 뒤니 땡자가로만 함 你过来说，我原来我还是没弄干了。他们说的，我也没明白他说。嗯。我这是在没明白，都不听我解释。他谈论了这些呢，明白的，从今了，说过，我们这个说过，大家这里，周边是没说过，大家你问他，你问中央了，别的。哎，你问这个，听他们奶奶嘛讲。

0: ne 다들 나지 빠르고네 이제 체조 동도 구르보 다다 쇼싱에 거래 다 챙이겐라 가서 큐미사
1: 어 큐미인다 그 두자 같이
0: 또 쇼싱에라 다 데노세 쇼세 데다도라 되되 마당을 되네 딱제 양코네 코르스데 야시네 아제 닝티게레 용도 양다 제게메
1: 데메지
0: 단데
2: 다 무슨 근데 또 지나서
1: 아 또 수고도
0: 기타 다 로다 비자 딱 님아 간 주적 저세다 벤장 가지게 세 Ta ama ko cha lhe ma dhys. Lhe dhena nge ma dhruu kuran trepa jyahu ta ta chokwa lo dhine tharunge chongda ki so lo jyahu trepa kundi ma gu lo chongda kuran che chang ma dhys ege. Dhe ta ta ta tu tuksi dhruu kuran jyahu ne lo mangi chi ching bo. Kyu shu gu lo liu thongi uti ki ta ama tu tuksi menbe es lo chemo be ma garu sha ri dhe cho. Lo tonti be es ta. Ma garu sha ri dhe se te ta tu ma garu longa zaji shaku le tiringu ya jing yeru nyesu jiu tijun na ma loo bu ma loo ma ka shaku jikde sangu nangru loo zaji yung tiga za tukxia we teke shuku le tazu teni loo ku kong loo tang nyi ma gu che nying ya jiawe su loo che jing la tong tibu
1: mo gen mi duk chigi
2: tazu di shibju la zi ying na loo la jina su sum la jigi si jigi chagan de kar kar ranyo
0: zhonyan chi teke leo we teni chaga ta ala 시계제 미리 튕기게 잡아 랑전 종게 잡아 달로 자샤나
1: 저기 제메 용중
0: 용중게 자용게 되고 잡아 배겨라 다 자가로 자샤나 가라 간단지 미래 잡아
1: 용이는 빙마마 생긴
0: 진짜다 왜 언제 자가
2: 아니 디 단다 그듯이 아직라 급디디 아니 지지게 멍메디게 나네 추 로용데 좀 지나도 되네야 소슈가 폐버 봐 안지 뒤도 뭐 하나 저기 다 먼저 배색 나왔어. 그러면 지나 저기 지게 가서 그래. 수준이 칼라디 중에 집이에서 송으로 와.
1: 네.
2: 아 그때 저 수준이 칼라 칼라 칼라 써야 돼. 나
0: 저거 뒤뒤
2: 이제 간 쉬네.
0: 다 저기 이나 탕아 자게 혼자 저 얘기하라. 파샤 독도 독도제. 아 노샤 독도 독도제. 되고 여러 대고라 쇼거지 겨우제서데 대 독도를 핑지 겨우제니 야젠. 야젠 코가제 다 어제 얘기했잖아. 탕기서로 이제 그불에 샤나메나 저루 운데 체죠 운데 이 다도 체디디니데 메가사 체디디니데 메가 아마라 녀머니로 쇼 콘쇼 쇼자라 마다제 다도 나를 뒤요요보 운데 저는 디게스 데 다저기 샤이 독도 독도 파샤이 독도 독도 되메르 데 쇼고 겸제 핑제 호가제 된데 간 되메 야제네 데 운데 동변기 부르 되네나 콘도 보라 콘네 간 간데 집어넣으세요
2: 다 정말 엔진 강세도 좀 만나는 저 벽이 나라네 정말 엔진 강세인데 시에기디 예 가르스에 띠나 가리나 깨다시 뭐 좋아 봐.
0: 네.
2: 하려고 등에 맞 되네 봐. 다지기 랑가.
1: 아 네.
2: 지기 각도지기 케버 봐.
0: 네.
2: 근데 이제 좀 정말 엔진 강기 이제 지나죠 이게 보고기 급라 다지기 정말 엔진 강에 남아도 된대스도.
1: 니만 그 토의 규림 되게라 균형 매배 가면서 맞아 차나 중도 담아오 삼아 중고보고 망서 주주도 배고로 들러 두배 이제 러 두러 계속 무슨 장고 뭐 맞아 이기니 랍다 도시 고감님이 할애는 봐줘 초배 이제 난게 보고 중아 이네 다우게 드롬베
2: 딘딘에 마 용도서 뭔가 이제 좀을 내봐 담고인 봐 저 근데 뛰기나 삼도 용도 신근되네 다른 게 통 뭐죠
0: 어 자식 뭐
1: 먹게 쇼고다
0: 다 신뢰 저디디 쇼고디도 드르나고디 고디 접었다기 잖아 드르나고디 또 되야 별로제 튐보 채모 먹어 마마 드르나고 그게 짬바이다 야고 젠롱에서도 몽모 때문에
1: 혼나지
0: 저우 대 저우기 발레다
1: 저이나
0: 저우다 되게라 타는데 산이 내 휴지 내가
1: 기득게 제주 타자고로 걔라 초에 찾은 교부배 대성시에는 영미 지도님이 저리 개념이 공부를 가자 주보서 비 대주주 도시 비슷다 시대도 바주 도시 또 가자 랍랍 도시 거거 매고 파마 에 바주서 바주 자장아 대뇽마 공소식이 년 공디 농마 딕트슈 딜로 모스음도 사자 잡고 언제로
0: 대교답지 쇼고단 쇼세교교게 방대 갈아간다 용기야
1: 이 둘이 된다 이거 독지 디불 또 도고라게로 용기 보고
0: 되냐 쇼고 쇼고 누세다 레블레스에서다 야 놈디 주나 코에 따라서 쇼고게 간다
3: 놈디에 근처 세 둘이 레보네 자마자니
1: 산제제 미
3: 랭베사 산지 바지 바지
2: 노 어 랭표세
3: 어 디게 근래 되네 놈만에 디디레 모다 되네 군데 둘이 레보네 치루
2: 他那个公销是，对嘞，公销是。对，过去小哥。他这说电视上那个公销是呗？哦，公销是这个，他这个价格来就这个不，忙着从卡萨卡，就是没呗。哦。熊个公销是啷个样的？那怎么来买个卡都？公销是吧？关键卡都做好过。哦。这说你。忙着。那就从这进来了，那么这就出票了吧？
0: 方便。
2: 不有人看的呢。
0: 但是看完先看着呢。
2: 哦，对对，对了。
0: 대지년장제 당거지 구유티게 짱마제네 다 사자든도 동바든도 소소 게르기 멤버티게 용도 여급기 단님이 다 간서와 벨라 동사 벨라 도타타 동사 도타타 다 다로로 자세네 동제 보기 얼 구유 짱달래 이나 다로 다들 때나 가셔지 전선라 다소 다 강발을 자세네 이면 여다 요함이 도수니도 니데 대부 요베지 다 얼 취

0: 아미 차견을 차샤는 누누 멤버 저급기 연애마 두고 가면 제 두겠라.
1: 알았어. 딱지 디드는 지나 중남대 메드자 마치나 저기 질 체야 제가 두드다 담다 레버다 아니 양나 소소게 다지 제제소든지 유그르바 제소를 키제 제제가 배우르바 다 드리사 랑가디게 수르자마 모던 딜레제 보동스르 제제 야 제제 되어라 드리사 제가 가르칼 기우이나
0: 아 주산다 간체 다가 미 콘솔에 제일 간치 니가 되는 게라 제 마가를 제고는 당예매 감네 누스 벙지고란 소요 배시 좀 거라 그 보로 제 나가 레소 딱으로 뭐 제고라 치기 지로 배디 맞아 용나 갖다 주지 쇼 어머 나가 간체 주나 쇼 장배 나가 간데 어머 제자를 섭섭 집에 나가 간체 주나 쇼냐 쇼냐 생에 장배 다 저기 니네야 Nintekenla, Pali Nintekenla, Pali Nintekenla, Chujie, Te Mami Khomsata, Tadu Lepti, Ama Tiri Nyamba Shimbu Kuyo Sike, Nangsan Khonsu, Tadu Nangru Tsu Jogi, Pali Nintekenla, Khonsu Kata, Chujie Tang, Te Ngajang Yeru Chachi, Tse La Chachi, Ngajang Tuzan, Nima Nginjengi Tse, Yutze Ninte, Yutze Ninte, Shangze Ninte, Suime Sikenla, Hanbo Bobo Lukse Nuta, Tige Le Mami Kashi Sike, Ta Tse Sabe Sola Tse Tupo,
2: Mena Kame,
0: 답교고군도
3: 用手机不是吧？同学不是，同学不是，同学不是。我家乡里现在的同学不是，现在的同学，他都不对了，如果人家不给了，如果你没空了嘛，签了讲，签了讲，签了，能不能讲呗？能不能讲？老姐，我家乡里现在的同学不是，现在的同学，他都不对了，如果人家不给了，如果你没空了嘛，签了讲，签了讲，签了，能不能讲呗？能不能讲？老姐，我家乡里现在的同学不是，现在的同学，他都不对了，如果人家不给了，如果你没空了嘛，签了讲，签了讲，签了，能不能讲呗？能不能讲？老姐，我家乡里现在的同学不是，现在的同学，他都不对了，如果人家不给了，如果你没空了嘛，签了讲，签了讲，签了，能不能讲呗？能不能讲？老姐，我家乡里现在的同学不是，现在的同学，他都不对了，如果人家不给了，如果你没空了嘛，签了讲，签了讲，签了，能不能
2: the Chega, then you turn the Taji Ames, the Gorobe. Yagi wants a nun, lively to the Gorchakos of Gurulam, Nam Nang Nang Sig. The Gorchazi Tung Chen, the Zelly, but Tarachin and Nilaching Zelila, Nilaching Chin Robert. Nanga, when you get the job, Tiena, ya. Zelila, to
1: start. I didn't know some gate that you kept to do in Yanga Subchimbutin, two college chimbutigas, Jabug. Mikel Sosso, Yongo Tanda, you generosida.
0: 지슈미나게르게 Terunge lala toyo, gangu kunde took the kun, ama sistani, guba tendezi jodilo, so simgi bulo, gato chimatabo no gala. That even arangi, arantasana pizzele say you, tangazaki, yema kojagi, beloved and sutaneta, majaza to me, mummila chasana, mummi gangu luji, twist at the ya, ya, chi roche over, tatibo, ama chipogi member, nung meet a young dogi, majarangi, tamamila, lagatindezi, so do a thing ajaki, daga.

0: で、まれ。で、今、ハバード気にして、キラン、だ、サートペペ、レミジインバイナ。や、キランで、チュンチ、ロナ、ゲンバジリア、カデチャゴユーヴィナ、ラムザン、ミパノ、ヨータンセディ、カレハゴシュジリティ。ん。マシブドマリーネ、カレハゴリ。タワインキャン、タシディ、カレオスルネ、ソソディ、ソソ、タタン、ヨータンやディ、ギャスギャヨンとウヤスリ。ん。チダンチェアヴィナ、ディリ、カルソレ、ん。
1: だレロチゲがやたちかそれ。おいしゃしゅん。うん、これがレがてばくじゅん。これミシンダリアでえ、かそれ。え、レがてばでくみとでいねがくじゅんせ。でじゃねずけんべえ、あらずせんもいけばよや、じゃ。え、たなちららじんでピザやそでじゃ、じゃ。やんちゃらにゅびね、ぴげやつにゅきらんどつにゅじゃそでじゃ。だてててのそべち。 마을바 마산바 좋아 기란디야 찍다 찍 가서를 다 원유 찍 근데 이게 망고지 용세리 다 그냥 안주 생함게 좋네 찍 삼로스 내주 망고지 따디베디 도자 시우지리 따디베디 마을바 시우지리 베세도 메사야 망고지 소소 생기 키다 찍가네야 두고야디 문에리 다음에 그게 찍이 이제 좀 있는 내주로 하래 디신데 내주 베드로 하래 얘네 땅에 대바 레고나레 레가신 유나스가 레가신 Chitang ngana zu lezi para liya matun yaa ki gyujin di zu pe duusi, gezi ti duusi, chik tadu sanay. Shoo! Tintre ki mahu maasamba chirbu tibbe kei maare ngana zu pencha chana chik kharso le, ta nye maa ki ta jizo nyingwe kaana chik lo sun zu jibbe di chenyewa chel ju uri se, so tintre ki nye zu tintre raa yaa naa re raa. Ta chi gezi chik kharso le, chik tume raa, gezi di sanay raa liya. Siyan kuishetsi pechoo se kiraan ya kuishetsi pechoo maachi yaa soo dhidhe, rwaa haan. Yaa shunglea khanchi nalo laga chigoo ari, ane kheji giwa yaa soo di kiraan chigoo li gui yaa soo dhidhe, rwaa haan. Ane shunglea khana miga tsangma loo chu tongguri, ane dee mi shi yoo ari, inele, kadu inele, rahaan mingba se shushikoo yaa soo dhidhe, rwaa haan. Ta dindze yaa soo dhidhe, ta ngaa ngaare kaale ngaa dindze yaa ki nyamnyo yoo, rwaa. Ta dindzo kiraan ki Samlir Munzi Chidam Chili Tik Tsush Gyur Dan Shavi Na Ben Chashan Kiran Liya Lega Tewa Dini Guyug Du Na Peshe Yuge Da Ngindi Peshe Yuge Da Rwa Kiran Taba Kechi Gyab Chu Du Na Kiran Ge Nge Lero Ge Nga Taba Kechi Gyab Chu Gui Peshe Do Me Kari Na Nga Kyan Kechi Gyab Nye Che Guaya Kari Na Nga Chu Samu Di Na Degi Yor Se Samu Di Ma Gir Che O Kechi Si Nye Chashin Nge Guyo Ya Chong Da Ti Tabaadu ngaarangzu sui gyun samlu restaangin nin chik susui dikdi dikzui taadu buri tsangcha chayamin tsangma suyo nin mi gangwa kiw yung ngaarali kiw shiw yung buri lugo le gujo tebi ina pento yorwa di dinje il samlu taamba ina dati tamshi yabu chikri dati ngay taas teb nane teb chigo me ngaara ngaare toa le dinje ik nizu mambu chanyo yu di ngunay chanay kibsaan yore tanda gyansa chenpo shiwa la kongi tsikjiye shiwa ngay tsikjiye di sewa chengmi du di kharsu yore sinam Zambulingi langaadi gangalo tsema resta. Kawaji nele kirandus kanchima chini suu arda tsema. Tsema suu su kyaan res, rwa. Ta tamshi gharshi arzina, Zambulingi langaadi gangaadi gangaadi guwaadi ngur ta guwa. Di tamshi yawashiri. Ta ene guwaadi ngur bai tamna diye. Numbuchi ili guwaadi sa tanti ngtubi niya numbuchi nda judu yan guwaadi ngurwa. Ta enele guwaadi hengu su su gangaadi gangaadi kuyama ina. Nesu tamshi tu, ta kawaadi tsema yina suu maari guwaadi ngu. Rwa Mangpochi nezu chik yabu shivu chik liya tonya da dukja chik tonya susu semgi dita jawa chenpo yore. Chisang yuli gyua dan tuya mati, yujian susu semli gyua dan, susu ngunzi chik dan gyua dan. Mi si nye di penda xa xa na mi chik liya, ya rangji gogi di zinri di kechi gyabshu asla wina, en bai dus kechi gyabshu na samlu ngunzi nga liya, shinda su chik chenwa nga chik waya kimze khari na samu ina kalla ya kaku shivu chik yore da. Tā tīdā chāvā chī tsēmū tsēyā sō chī chī kīrāṋ chī chū bēt kālē tīlē dēb māngbū kālē chē gēgū yortē lē kīrāṋ sēn nā lō lō yā ngā lēg tīlē chē wū yinā sō sāṋ kōr yō mā kāsī chī tsēmū rē tī chē sāṋ kī ngū chī tsēmū chī tū sā nē kāngē tū yungū yō mā rē tā pā nā wā tī mā wē mā sāṋ bē ngā yā pūrpū chī tē chū sāṋ bē yinā tī kāngē chē wū yō rē chē sāṋ dōr tū yinē shū bē yinā sō sū tā nā tōng chō tī lē gyū wē sā nā dā sāṋ chō nē tā yā chī sāṋ dā nā dā Nyaa dee zhum dee dee shubi, nyaa dee zhum dee shubi ten taa wumaa dee Nyamaa genlaa shio rees, anzu peo yukdwa ziliyaa Genlaa khurang gichu niyo rees Ta genlaa inaa yaa chik rii gaan chik chabu chik naa tsaam shubu kuwa reesa Ani genlaa gaya ta rii dee yaa ta gichu niyo kirani tiri shuwa mwene lanje ani jige zambake jige nyeje kije dige yige chabu nang genshoos hatamsa chabu be tobu shuji wasa ta giju dini tu jige zambake jige gena nyeje kije tu se chabu nang genshi de rito ya zagu uyu zine mahalle tu zine be chibu shuji wasa chibu shuji wasa chibu shuji wasa ani gena ge giju dini le ya ta kirani gale kasu pege hanyan nang tubu yu tubu tong risa 두고 장기하자. 두고 장기야. 아니, 기도 찍게 생각. 됐어도 내가 저기 하나 되게 생년 봐. 딱 아니니 님은 님이 다 사이에라 프랑이 내자다. 저야 개가 집리. 다 만내도 두고 스티브 다 대 장모. 다라면 세상에 불안함. 기부 켜줘서 두고 집 켜줘서. 기도 찍게 생각. 먼저 개나 되게 싫으시리 근데 삼시통 당연히 마유 두선 했다 리 베디 제가 야지 마보인다 베디 시제 대여선 딱 두고디 장디디 서주선에 아니 베디 다라고 심을 아 삼세 그래서 그 심을 쉬어주면서 두고디요 다 개나게 문에 전에 상부다 내부 상부 되게 되게 쇼치 좀 켜봐 두게 개나 그게 당연 말했다 이내 권이 니게 문제 시다 저 말해 지게 시부 지게 다 쿠르부드나 시단 도자 냐바 지 이제 센나로레 페티 포도도 무슨네 쿠르부도 무슨네 지부 시부시자 또 대심을 맺수 지디 상도 신다 지네 단제 바로 야라 상초 지게 걔랑 디데 과거로 유지 말해 이네 걔랑 문에 안 줄도 삼시 시부스는 게 거진 시부레 선선 또 뭐도 배 시부 시부자 배디는 시 디데 상다난다 초진데 초니네 가리니 교조야지 어디 상다나마 야와요 내수 도자지 메인에 교주어 야고지 있는 교를 안 하고 수주 계잖아요. 강가 메다가 있어요. 그죠? 공급선 장 실수할 때 옆에 공급 배 대는 말이야. 지금 잘 하고. 안 지금의 양산. 그 가이네 교주야지 사실. 제가 네야 담사지. 안서 님은 좀 배워네. 다음에 다시 사용 쓰는 생도와. 제가 디스 가지 원이 그래서 담아 대 말. 이제 저는 그런 대고 신나지 교주도 가고 그런 참바 신나지 주도 가고. 그죠? 조라디 소소 창조 상도키 소 독자지 세상에 파 독자지 근데 저는 이 상마담체 소 독자지는 파 독자 맞아 야우 제외네 디 노요 말이 디 경어 말이 디 주수 주 말이 원장 파 야우 제야디 수 야우 싫어 전섬지 디 지겨 못다디 나라 저와 나라 나라에 세 맞춰지 나라 야우 지긴 있다 엔 수 야우 제네 야우 제 양마 제네 개개 맹 나라 나라 미지 임배치네 말아 봐. 야고 지인스티 나샤나다. 아니 아람조 레금제 로어 메브르 세도아디. 트라저와 그제 마차이네 기지 소유 우르다데. 어디데를 쉬어이. 됐어. 아니 나조디 두수케메 주신이베디가 두인다. 다다는 주신이베디 미다 미괴니 카가 인베 인지 차시고 세스도아. 다디 남규계제 나로리아 만주 미다 미괴디 딱 가서 그랬지. 추다 엄마 제일 능신. 이와치의 매댕 교수직을 통보할 당한 소유 민식의 교수는 니코티키나 수도 세야지 좋아하디 요구도 하디 안주 삼는 언어리야 민식이 교수디 특별히 자원인의 가르사도 호란도 같이 해도 맹교 모지를 줄때 교수지 성교하래 다 삼당디 다연 묘점하고 쉬운 거 하디 좋아 안주 삼는 언어리야 지 가르사래 권매의 쿨부 망보지 안주 기기여 가르사나 미창으로 소소스 가르소를 상류기단 가가리 소소스 가르소를 칸도 매버 가가리 아란주 수준 개시에는 그래 소소스 생명기 레아다 박자도 강가 가가 인류전에 아마지 개베 부부 세만이 예배 있네 상류기단 개제시에다 레아가 제단 베디 가가들이 연구해 왔다 다디 인류전에 즉 강가로 소소로 마법디제 아니 먼저 일단 지 가르소를 겨울에서 동구요 알아봐 디디스 말이 디도스 레스제 아니 겨울토 아니 딱 겨울디다 미디 딱 오이미르질이야 지주선에 아니 딱 미디리야 당수디 나마슈기 끼기요 알아봐 대요 어 니콜레 도그시요 말이 세지 아니 딱 미디리야 지 가서 샘나로네 군진장 당샘장 아니 지 딱 가서레 소소 삼년 나로네 미디리다 지 군진다 당샘장의 유배 김제를 떼네 나네 미들레 지게지 샤빈나 라 게드 카바 샤빈네 칸다 피글이야 포야 게지 간세스 융거르바디 다 디게임베 아니 다 미드 미바랄이야 데람베 너버 슈츠 미슈스 게기어바디 ta ngaran zu sem kham ge tone xia bi na kar xie ge yo le slavi na

0: 견다 미디 카나레스 갔다디 딜 페레스 자비나 나란수 류뷰강이야 잡아 고고를 봐디 류뷰강 잡아 고고리 류뷰다 뭐 망고 뭐 주위네 문나 제제 아니 잡아 심지 코에 연구를 봐 아 잡아디다 아란수 류뷰디니니 여와지야 여르베슬라비나 여르베다디데 소주인 다르 아니 잡아 잡아 잡아 두루아 류뷰다 샤제스 봐디 레마레디 제장가 배디 능신 아란주 저지 미지기 심규리야 어 코카르소레 에 저지 코 껴응기 차 망구지 요하리 다 왠견 더비아가 지리야 껴응기다 미디 다 미디스나 미디 심스나 자라 두스바 카체야 요된교지레스 카체야 요된교지레 코 당불 안에 비게야 요된교지 마리 슈고파 잔교지레 잡아 능신지 수바 잡았으니 당불 안에 요된교지 마르와디
1: 그리고 류다 쌤 님 벌써 되게 좀 강한 아스리아 봐. 다 더도 어디 디견 딘주 류가 예배 견제도 파 메르스에 예배 능신 아란주 쌤가 예배다 견 되자 시간 디무마제 차도 세드 여러바 디견 디수 있네. 그 카체 예배 교지 디수 가가리 있어. 제자가 디제 인도선에 진건주 미더 미바라리아 지 제와 야게 단세드게 되게 듄 슈스 Kartsanya dun semkang bichi kanyo sita mida mibara jawa yabu zubo. Jawa yabu zuya tundaliya ta tarke chudung chebu guyorwa. Ta dinolun tabshi jik diri ta midi da midi gyönti kundu chidu kagari samya. Dik so gawa tanguyorwa, tuyongo mechala dangari nye dangi shuyum nasi. Tangu rane semkangliya gyönti drupten gyoji mari. Semki rangshin uwesai wasiwa, timun namni lupuru wasiwa ta. Karsi wasini sem kore rangshin ngodi. 상말에 남파당시 짱팅 땡겨서 됐어. 딱 지면 안에 지면 수지서 맞다 띠껴야 됐어요. 어때? 두부 와서 소설지 갈 소리. 교인 가는 때는 죽어 죽을 거 연결시 껴야 돼. 타연디 파 카체야 연결시. 딱이 단상 시우시리 띠. 시행에 다가 잘해 다가래. 딱 딘데기 깨서 띠리야 화도 되는 딱 대우래시리 띠. 삼이 야오 따비는 단상 침부 시우시리. 소소소 남이 도자 심지 가서 나 길이 예뻐 인사 길이 예뻐 야 밤에 소요 요르디 남이 도자 심지 가서 남 동계 심지인데 운데 밤에 소요 요르디 안디 담사 심지 말 왜디 말 왜 이런 세나 내가 안디 담사 심지 그랬는데 딱 디카트 하면 뺐어 알다 그냥 당구 동계 이면 딱 뱃 뱃지만 뱃 동계를 대하고 쓰면 아니 그런 사산 증명이 수유 부르는 거 좋아 뺐어 자 세상 디제 인도스네 소소 정리비 있네냐 꽤여하랬다 아주는 미세게 그 아주 지 코로에 생겼어. 꽤여하랬대 아주 상계 말했어요. 엄마 왜대. 제가 디르즈네 꽤도 여하리. 다 이내 또 야버지리. 네 배준 전에 네 꽤한테 카체야도 류가 잡아봐 줄듯이 네 꽤도 저 파 매수야도. 안 다는 지 미셴이 다래. 뭐나? 미셴다들 콘트 서류도는 콘트 서류스네 꽤한테도 콘트 사오는데. 꽤한테다 미디 파 화가 잡으랬대. 센사스네디 다디 칸에 시야는지 레라무지도 말이 좋아. 이나야 소소소소 남자 근데네 쟁구지다 되죠. 팀원중이 계신 잡을 시우대 저 숨결 코난주 깨진 시야고야 근데요 말이. 미괴스니에 되다 미니 카가리 숨브리 좋아. 난주 셈다 셈이 괜주 다 카체에 여리 숨브리. 나래 다그리 셴에 다그리. 디드스네 에 녜가 룸게 인세증아 나라 슈대비나 에 다다디 말이. 농지 콘서 농지 파 매스에 계속 채워라. 근데 미션이 이제 콘서도는 닌제 또 코레교 말이 코얀 가래 콜리아지 가서 딱겐스 낸다도 나는 남주 독스요 진짜 들어와. 대사 세단 디몽아 예 차도세 딘주 아니 코규 중제 엔 코딘제 지요아리 닌제 또 디즈 교인도스 쿠바 매스라 교인도스 독자리 생아래 디즈 매스라지 코에 디즈 매스비나 미하고 지레 네 디처리아 콜레 단다 잠즈장 거서 잠즈장 닌지제 거서 닌지제 딘제 지인 삼베이나 키란 삼노디 구샹 제도야 지라게 레라이

0: 지금 바나와디 경영의 김선대 피 나고나 간을 통제 대비는 엔키란 공조디 예도 말이들 봐. 세르샤스네. 당가랭군의 세빈 어디 미다 니견이 카가 인베 인제 제시한 거에서 저 어떻게 지간을 다 저디 안당 소소간을 배준 지하르자 봐. 소소소소 때 소소 견도나 봐. 다 강도 지도기디 어 견도 좀 가서다 뭉치 지하기 배준 지 봐. 도시고 샘머시기 소소소소라 칸라 지기대나 대한 대가수 믹세기 내든 다주 지하기 핑마레스 미션에 미들 교인 여배 김젤 때는 미코르페 간자 나고 나갸르 소제 콘르시 대위나 되게 되게 뉴리 인쇼르 소소레 뉴유그리 제사 교인다 미니 파이와 제아델리아 펜도 게세 마우스타도스 나레오스 미드레스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슈 센다
2: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에기 야게다 불어 네 슬규 니네 슬인디 네바르도 슬린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정리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체크해 줘 리샤스
3: 저번에 또 조이 난다 그 그거기 링키 살게 보고 조이 난다 종대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 친도 사진도 못다 사다니가기 나니디 디지 시도 제베기 Kumetiniga ginang ningi, tang ni kepti chizoki jejun, tang chulu, tang juni, tang penjur, tang ta, nizumambu chizongundu, miritiniga gi, jigniki musiki chichu chiyang tongundu.
4: Togi tandangaranzu, mangju gi juzegi shabudin, togi nene, devjini, di luju di ring tajure. Masega tandangaranzu, she shabudin, hajang kusun sobo, togi luwa gazures, di chibu zamata, togi nene, karasan gyuringu, lugyuringu yimba.
1: 피소사오
5: 가지고야 都是做不了那么多，嗯，没可能，可能可得不了多少钱。因为你那个花呀，哒，用电给别人充呀，是不是？你老花也没听见嘛，会有吧？加上你还想给钱，是不是？是不是？都这些年，俺们都电给钱了，哒。俺去没得那点那的，当然是，就说缺缺用了，人生给主动给用的。俺们忙不起的，人生的，缺钱给没 직중디 나랑 타버도 만나서 저의 교림 나올로다 변나 되죠. 미지 변나 소소의 야구시 예측을 차시하면 그 로니슈타 소소의 진 여유이나 또 추세직 나올로 소소의 중세직 계산만이 좀 세용도 미게 상하던 거 그러나 계산년부 디시모스 딩일로로 포모 중에 쓴 중수세제 디 로니슈타의 끝인 되게 수비하기 상당히 먹고 싶어 봐. 띵나서 미균 냉식을 잡지나 누가 야고체네르 안아서 밀어도 슬로버도 홍도 사용도 메디스 안아서 조조조 사치 열어데 대모도 알아 스스로 인이고 홍도 사데도 대모도로 껴요 왜냐면 레디 스스로 껴는 거마 끝에 미견 지구 사체 너 스스로 홍도 사와지 뭐라 봐 다 중국은 뭐냐 삼아 당용도 중국 최초디 뭐냐 지금 스스로 퍼요 다 이제 딩 안아서 대급수 아 하고 투어 봐 다 이제 파나로도 쓰다 도스 삼아 당으로 송도와 그다 하나서 미직 로그르토 코랑 샘펌 딱다 마데세 아니 네즈저 데이터 하제 코랑기 동네 넘규 차고라 데 계속 주로 데 퇴용도 데이겐지 소스 포인트사 소스에 다가는 지구체제 계속 주로시 넘규 차고 데용도 니가 로몬에서 동네 나가 풍념레스 디송용도 봐 계속 하나서 뭐네 그 파난디 내가 근데 좀 혼자 꼭 가르시 영어도 쉬러 유명라 먼저 섬시 냉기 제도요 말스 그다음 하나서 그거 드리는 것도 기도 드리기 문에서는 코랑 시에 재미도 좀 보고요 그때 미사는 나로라 키디 밀 시기 위에 상담 도마 봐 대가 무슨 얘도 하신 세제 추 소소 팜 팜도 주고 이거 나와도 좀 잘 두고 뭐 저런 돈 키디 동네나 혼자 시에 돼요 봐 제가 비임제 소리 땅 하든가 또 미지기 생함기 시디 바쁘게 있어야 되다 그대로 진정 되게 있어야 돼 근데 제 조치고 이거 거기 매에서 차지 달래 못 쳐요 또 봐. 재산 뒤인데도 응 안 하죠. 믿음이 괜히 와가지고 치고에서 찍디 믿어 봐 배셔네 다가르디. 소소로 소 던지 기나 소문 없이 소소 소 잡에는 야기에게 고문가가 되나 로데 또 봐. 그 믿어 괜히 로가 샤에 유 친체 믿어다 괜 뒤니니 로가 샤에 님은 되는 손체 믿는 육 상보다 다 채우요 봐. 재산 뒤인데도 데이터가 단다. 파고 통미 님아 등유 주송에 또 봐. 아니 마요 또 잡아. 다디도 마요체 벤트다 슈세기 다 네히어시트 들 도규마 포 벤트다 마포세 아니 파고 토미 근데 주마리 용도 잖아 아니 파고 토미 조리도 할 세세 시디 바베 있나네 아니 냐바샤세 대요 심히르 세세 아니 마고니 얌다오 첸체 아니 케르 마루야 다리 뭐 소지 부터도 마루야 다리 뭐 러용도 아니 나 배워야 게임도스 아니 캐랑게 잡아두다는데 원에서는 룰이스 키랑게 자우드단데 마게 자우드위나 자우마마 그러지스 니 자우드단 따라서 참지 자우드위요 참지 자우드위도 자우데미 지르르스 다 참지 자우드위에 가래로 또 잡아 자우샤고야 교빈디 껴내 뭐 심 좀세 아니 하나는 너게 이야기 또 쉬우 참고 대마 매우스는데 미리 가르지 않자요 뭐 디 가래로 또 껴는다 미니 임제 땅토도 돈 자우 조고를 줄세요 자우 조고를 줄토스는 땅문에 세나 자우데미 소요 자우 자우산의 뒤에는 아니 자우를 자우에게 간이 변제 요래 호나나 규어 증해 요래 약초 없는 망고 요래도 진면에 진내 강다 소소로 이도 떼고 봐 세상 니도 뒤 가래로 뜯어 봐 미드다 미드기 교연이 로가로 문제 토스는 라나 차샤 내래 즉 된유 뽑아 친구다 닝도끼 고생 먹고 뭐지 랩토비야 하나는 차시는 쓰시기 누가 먹고 싶대야 어딘데서 세상 니도 미상으로 아오메를 자기나 수도 아니야 먼저 혹다 소소히 강해지고 좋고 그야 도와다 되도 디 팬더 채우면 좋았어 도착한다
6: 생에 남초 광토 랭게게 센트비디니 인피게교타 이기게 표기 수규진네타 노블롱원고 수리 트레딩럽스 나티진네 미타미와 다저링키누제 광피동초고라 럽정타 심주난케 겐제스라타 나타비티기 겐치도르라니기 샘캄정다고키 주신이버 미타 미규니 카가인베 이치차신버구 시버저링나웨난튼디지 지메리체나 갤라쿠나니게 무튜티 샘캄정다고키 주시순버 균나지갸메베 미메시 윤덴나지갸메베 미니 yuemisi shibe guo le zhuli na wei nan tun di chi chi xu bie ting ge ne tu duo du xian nan yu xu ting di kang zhe xi ri che gun li che xun cham ta xie yin li chen di zhong zhi zuo gong sa gu chi zhen ta xi xi qian gu nan qian ba san ci la ji ngana xi me li chen na yang ge jie yu ting ge 徐殿家我。

0: 你看你，尊重农村年轻员工，来给农村人。尊重他，农村的。尊重他，农村的儿。作为普及领域的尊重对接，第二期，我们树立马氏信徒，每次营业都开始从。恰恰白马塘村边，中日古宅对目的。
1: 深坑传播连接处，眼望级别，随时不。尊重他，龙天对儿。尊重他，龙天对儿。咱是南田北深坑连接公康商，天地普及龙天基地产人，普及选举总开嘛，你们偏多垃圾。
2: 也有给他呢，怎么的？总把不批准抗呢？批准哪位尊重人质？你这么不是不行？偏弄呢？不该都拍局长组织，杨军杰、徐军一边先学一学。敌人天界纪念了图片呢？你这么不是被尊重给留居住不停？三个连接，我了尊重的总开嘛？你们偏多垃圾锅，我最多对谁呢？你们偏多哪里？接了七栋古别墩子，全起落了，是个字儿古冲不的。
1: 群众每日录音，建议参加给建议大队长总理政策的团结。陆逊总理录音给选举总部部席都是政策听结巴了，陆逊那娃儿评论也不是。你们偏多垃圾，他的群众每日参观康度，吃了那些月不当，空气他怕了，参观党团的那撮多，建议给他呢，陆总统尊重说，总理争取忙不别人越境，陆总统尊重确定人开些些。 我其实批准能用也不是，如果不是被尊重的，建议给爸妈听呢。空气记录年度年落呢，总不错不的。对于老家人了，我其实说句听嘛，感激。记录年度久了，总不批准看呢，我是不准能行。如果不是被尊重的，偏弄呢，培育了不久学习。记录年度中年了，偏重培育比你批准看呢，我是不准接不是。如果不是被尊重的呢？
2: 中国陕西青木儿教育国一前期给培育苏南北初二年等我们三千多群星，培育目的给来往了土沟七夕再度准备增重培育中学习的。推个三遍培育我有人路给，咱们去开进行干一百天，不准准备前期。培育咱们多嘛些？家用的全都样，年长七级的看不得。建林塘我就给没到土根新都忙不穷行。
1: 家己萝卜培出土，拍家还将上不些天呢。种了高位，选举忙不，没丢钱了，就当专门些。下面听见呢，培育选举总开嘛，你们偏多垃圾，给一个团呢怎么的？偏多呢，培改都拍局长，总之，杨端杰、徐别、曾重人吃，如果不些别留居住不的三转呢？总体估计给看呢，些别没问题呢，俺们应该大话堂这边。
2: 六百人轮特没讲，三个虫子米得几个过了，接连七百，但七怎么七百，提怎么几，我有当没听不出。得几个，你吃就是点给七百，虫子难给平面提大了呀，俺给七根穷我得了，没出去的得几吹完了，痒痒痒。得几个，让你出去拿我擦大去吧，提就些呢信息。
1: 唐古仔细东西抓了你们呢？没如果全部当东巴突破前的，总能主席永红翠娃今年挺感谢谢明。况说了，刚爱全部约不当，刚爱写人许多推最近那段引进，推最你们日日前年内容，我给吃素怎么样同居没？得意你可里可都差不行，容大家有趣马端他们是。
2: 德吉塘两列七千车机改善平面，现在怎么呢？平面连马达不讲也不得，拉拉你敲开脚了，拉拉你敲开重新进，拉拉刚拉得不明。德吉给铁塔拉，全靠山水区内，我修铁铁是看着十七居民楼的，我靠十瓦当。原地重新给平面卡固备。
1: 看最南巡平面的出土石部，马不出不的拉马开。明年呢，天津黑山南北的唐多靠外，杨家儿我给收了，抓了，才看出去。 Tena, Zhuxi Yonghong ki lian qige dibadar qene ngun la liagu zu gyur se. Degi ki sinjib tip ngunbu qik chaji qene, kemsan sosu ne dube marchur toru goji, te du churwe lamsurdu nyogin guni de. Nima te jawa mangpu masong war, zong pyumi nyamji cokbe Zhuxi Yonghong ki kane xebe mengu tamar ngun su jo na yang. Mengu tene pamu sum la gyur. Mengu ne pamur gyurwa te toa ne, yi qi me bang, jun tan le lo toa qiba xik cun ji yu bang si. Degi ni, con na kinbe tima ni le sim cu tinja xik yi le xar. Hende, modan nyam le qi gen pyumi te ta ni, ga ju rib du nyo ne. Degi ki dong lang lang ki na wa rinbe gubar gyur. Degi tang nyam le qi gen pyumi wipung te ta la, nam gun gu kien mi du le lun nam yin la kongbe. Taja cergyu mebe lege gata chodi langlamar ni kukikyo. Kim nangi lega pyu, shinkar chudongwata. Lodo chogi zayen tokba, oma jowa, oma suba, mar chongwa, tadun churwa suwa je, kongzu lega zogyu meba chegyo. Wende, taja tedagi sim nang, jen simgi busiki nurgyu chesin yodab. Shenki lega cheba tongdu sosuyang tewar do mezo. Agusirin ki pyumi tenzor datan yueba ni tar du ni xe na kwanzo lelu chi we yindi. Pyumi ta lelu chi na tsuwa kuitab me be shi. Wendi taja kwanzo lega xisung nyamba chi be mingla menzuwa yang me bar. Pa me be chugu teda kwe kim nang zeju ursing sing che tu ju. Tsamdi libdu degi ta nyamle chi gen pyumi xien sumbu ngorju chi be guba yang yue. Teyang, lo genshu ni tsamju yinbati, chongzu xianxik la pangmar qinbi, yongme kimi dang ma qianbar, chugu longa chu la sunbaxi kirti sengi chongzu loa yongni. Chongmi kirgan la dagbar mi nye ju kiki yubi, mo chudum cabuxik la kyrbata. Jingma ni, chungchung yinbati, namba zibi, mu chagin la xingna, mi chan yakbuxiki pangmar qinchua yang. Xianxik choga dang nyamdu dene chugu kor. Chungshu rinzi ni gangkyu yinba tehshiga kye tsarwada. Mö jinsa tang dagbar chubba gyabye, loa su tuyni tsuwa gyekyu tu. Tsamju tang rinzi ni nyamdu dyunyu rinna, dagbar singzub zha yongxin, kunyin ki shiga zhawe su su lang zikimhe. Terdin legu gyaldu degi ki rinzi tang rinni nyamdu kyewa che. Rinzi gangkyu rikba gyabba teh, Bangmar Changna Korwata Churwe Dengdu Pupa Tongzi Churwa Gimchi Ki Hingam Bingtong Shiksardu Chepatila Jagu Chabu Chakip Shiksuebe Gore Nangdu Bangma Gamyang Churwe Dengla Changna Puptupki Mebardin Churwa Garzang Nangno Meba Yonggihu Sardu Tego Pa Dena Chungchung Le Megyang Sengke Chongzur Sarchi Shiklangne Churwa Sokhengi Kimzang Changme Hingam Chungchung Te zhawa jebe, senge chongcui suibe churuwa ni xiengi churuwa le dana le zeba yue. Zong pyumi nyamchi cokbe Zhuxi Yonghong ki kangsar gyolong chebe, degi kongcui marchu nyokhen me toa ki simche mebada. Gabri churuwa gambu marchun kongne gokar nyokhen yonggi yue. Jukzi ting tangbu gyakdu yang ma shurwa chichi, degi ki chagui surtin ma chebe, Kemsan rir chanyum goru gyalhaq zamshi kuchu chongxin. Chawa sangbu tinja tungdu chongcu mitzu mik caxin yisim mion tachu. Sengi chongcu ne zongchong par karma ju zamde gurgi mebada. Xinke gi ne gyoglamda jina karma dungye le gurgi me. Wende sengi chongcu pyumi gi nguen ne xena karma kaxie teda ni jirdan minba xikda. Xindu sabjin geba xikri. Pyumi cazu kanja xikina yang Zongchong nang ma shu kong la dongki tuji da, te tu chua da. Pyumi gyobu kandashik yina yang, kyunku ngotakbashik kyunbar chi jing. Pyumi chewa cabu kandashik yina yang, lakbar chima lu di gyabla chukchu menche ne che di zha xie zam chi. Zongchong nang nambar xipsi chi ken mena yang, senki chongzu pyumi zu zongchong la kuyishin jing nang ki sambashik jang ne. Komo cho zongchong nang lipji samne chi jir chin di, Kangji mar dingbe serka mi yi tongdu mi ju bada. 원주 매바라 추바 괜에 누부르체가 잼미도 칠라 튐바틴자 미치라 마시네 타자 종총 쇼니기 총칸낭 괴미 원라 추지 귀신 콤바 주리식시 보게 망부식 립여덥 콘츠 습습 티웨치와치 생게 총주의 표미기 랭규앙 원라 추지 귀신 콤바 주리식시 보게 기 김에 텐주당 원시 메동와 콘츠 케 랑루 마랑루 김에 텐주 콘츠 군도 남기 자월 지월시 대기 당 콤바 주리식시 보게 창칸기 당무 원신 바티야 신왕기리 광피 도아기 추바 살라 주네 주규 가웨 창칸기 당무 생게 총주 표미주 심바 마이키 바르체티 딱바 남비 추바 투부 틴제 괴네 되게 생게 총주 표미소 잠시 닌라 양도 가웨 추바 틴자 총나 삼삼 치바다 양도 가부 틴제식 판심 메바 살라 주네 강베 삼양 급여답 초라 딘제 동화 통두 생게 총주 표미소 콘조랑 대직부 힘바라 꾀매매 아치티 대딩도 뿐토기 뚜그 묵부 직 단두 매바라 랑갈 꾀바다 뿐토기 뚜그 대자와양 생그 총주 표미주 니급기 맥빈인듭 체그 딘저 꾀배 표미 대자와 생그 총주 표미주 당린치듭체 더블링네 면남바 제부 매바다 락바르도 면 나이 공부 켄라 대바티 아지 촌뒤 젠티 카데도 랑네 님베 쥐기 켄라 생신 동양 가르보 메바르 축제 망부 추네 지차 강자 체나야 타마라 낙부 돕기 듄도 지체 뜨미도 줄바티 생기 총주 표미 촐라 샘수 첨부 톱니 콘수 몰라 생기 시베 민도다 대기 생기 롤라 정신기 조부 유바달 대기 메창칸기 고한의 주림 신도 mē rēnggūy kī gēcā shūbār tūnyōng. Tēdār tēngmā jīngnī sōngjī, mō yāng tēgrīng kī lūngkū gyōbū shīgnē yōngwā shīgīmbātā. Mō chōngkīr nāng yōngbāb sōgbār rūtū, gēncīn chīgēn kālūwā shīgdā ngō shīmbātī, gātōng zōngnē jāmbār kī lāmsū kī yōbē, tēgār chāngkān chūngchūng shīg zūtumna sōng yāgu yōngē rēcī shēbē, sēngkī mī tēdāng nyamdū yōngwā shīgīmbā dēkī kīshī. 표면 로과 첨부들 대기 찬나 하잔 첨부기네 창가난 되발 표나 대기기 삼촌 부자면 매발 냠도 좋아시 좌우지 주피시 카시에 당 카딘 뷰신 딩웨 딩카시 적답 텀미 니젠 직제니 창강기 김치 유체시 창지 간부당 태두니 좌우지 딩기 직제라 교류여바다 텁딩기 추어다 후이 가주이기 땡도 코테기 킹유 사장마 유바티니 개겹 사장 임바당 자신 공공난 키주 용야 대도 토가니 틱바겹의 철주 강땡도 고초라 창신 니두 바르에 제메 자바르 나긴와겔 굴바다 틱바니 딱다 제메 믹와도 롱 유바티니 믹순네 믹주 용마 롱와당자 생기사를 창통으로 용켄

로겐 딘저 림내양 더도 독심 뇌마 투발 더도 향총규 섬기여탐 미초니 자와 미베 자당 자외 체주 컨저스 체내양 티랑지 뮤현기 초가 루티 체디 최고 디디스네 치브루직 게바티 먼지바 더도 채무 종류치 미드엔도 고기기 진이 뒤기 매버자 김에디 더도 독주 신톱기 매버자 미스겐디 당분이네 체주 켄기는 규르삼장 규르탐메 요깁 치삼나야 요깁 치답메 대기장 식바사 소수인인다르 치치 숲숲낭 뉴사싱 고샹용부 마춘토하기 심체 유메 시엔키 디네 서킨서긴라 퍼주원의 산뒤치 대기 식바사룽 지양 마시엘라 쿠니기 네메 자양 네메 뒤 마춘춘라 짝바시 민발 추방은지 쇼나 춘춘 쥐장 몰라 키미뚜 왠디 뭐 텐자 친두미 뭐 총총기 삼바라 콘주 몰라 녀럽 격이도 냠도 주민데 대기기 삼두 매배 자와 신도 망양 뭐 일레 법에 자와 가주 유다 뺀나 다다 총총기 개상당 삼주기 개자 퇴지 김러 로안에 삼로 윤링 땅 경외토 몰라 뉘라 매바라 지갸랑 개두 타두 칠섭규 총여버시 머니 아치티 요담기 공고와 추네 내가 꼭다 사부 틴저 제베 마제 대통 럭다츠 고추 중매 딘저스 카로라 데베이나 켈린 제바당 직벌 규루에 대기 콘조르 세부식 슈규사 웬디 참주 동만니다 면셰베 개저 체네 콩추 세부 휴덥 제월 규루 총총당 참주 개산제기 출신티 치다르 겸미 대기기 챙기 매발 총주미 강조 콘소 카체와티 챙 생게 총주의 미소 두지르 가나야 니기 지글 룩갸 바르단두 메티 야구마주나 표미 티다기 푸누 지점신 초양 흉니 유바다 대동 야구마주나 콘주 년초 니투 초양 추이네 총주 시부르 마기바 소니휴 초진티 대기기 삼바능신기 섭친부 틴자 메발 텔레 도아디 네츠세부 학고니 총총 큰신 자유조 인반에 닝지 자유를 조진 대동라레 고급당 뛴디 뭐가 참니 코모츠르 냠레 제디 창간식 추세 주된 괜찮으시 장니 통규랑 인배 소수 총수 창칸낭 창통월 친는 렉 틴자 체나 콘조르 뉴르도 인바 마세 생게 총수 기바 초양 최네 탈삼미 로티 뜬카 생게 총수 로토 기수 신두 상디 초이 벌립 랑론도 추루하다 내기 방체 기바 잠 립신 지딕딕기 총구 초소기 기바 징 미툽라 베케 메도 세팅팅기 지심 초실 튜와 제기 남바 대자원니 부총주 미 삼유래 대바식시 부청소르 로도아 링부당 두부딘자 겐요 메베토 텐균당 슈균총나 로도아 타르돌레 메베 소로와양 주탑체 대기기 신기의 무직수랑두 심기 띵내 기베 가나티니 배기 띵기 추디 신도 림베 용조 렘버체 황도생계네 센시 나와티니 교육이 신기 종캠마 니마편도 라기 교육이 도안에 잠바다 Zumbabu Bijun Kangne Bijun Nangwe Zemchu Rinche, Zhumubu Xieba, Pionone Pyogaidu Pabgyurdang Zumji, Yangdun Jie Xubati, Liu Jujubati Shi. Sengelengke, Dengdi Pyogaid Longjinki Lizhen Pyusimbayin. Lizhen Zhechudan Zhechun Nangkenni Wuxia Lata, Shibshi Chengguba Ni Miyan Lashi. Lengke Xudian Jago.

下来因为初级级别推荐里亚看那么故事的谈谈吐心中，那就要不你心也给用别人话谈，这些面对学过隐私所难度了。

0: 타임베 된데마디 진이 집에 지게디 고든 된당 넘버스 내레 누버 디제 지강 당보 근데 윤데 진이 남 집에 급수 충에 진이디 오늘 된다 가데 된버베스나 나 윤데니르 와라 시제당 윤데 링네 제라 고제치웨 민지르 와라 안다 근데 윤데 진이 남 집에 윤데디 고제치무 시부데 미순데 시기 이내 랑소소 군대기 윤댄 공바 천대기 리국 집에 시제 윤댄디 하장기 망보대를 봐라 재상 삐디나라 중어에 진이 집에 티게디 자와디 다 누버 가르쳐머를 뵈서나 군대기 윤댄디 하장기 망보 인주디 공바 양만나 세월 체벌을 봐라 재상 그 누버디 어디 디래 근데 윤댄디 하장 망부인바 로알라 딘데지 세월 쳐버지 다 지강 200급을 딘데 송송하라 지시 갸조 깜바리 교양롱 지강 200나는 아주 로중 수역이 낭된디 지시 집에 지제태기 지제디 고든된단데 로알라 다디 고든된단기 남발라야 아주 두균기 폐지 치당라야이나 섬시당 문지지 체가두두 아주 두균딘데스 폐지당으로 발라 지시 파르 네츠 심나 네네 세딘데 베나 차바쟁 미딘데 랍징 민데디 미딘데 구샤베 제르야 아주 둥에기 냥에기 촌도 촌도잖아 지시 파르 네츠 심나 네네 세딘데 게제 시에그 와라 양아도 두주 대동 게제 근데 시에서 지시 파르 리베네라 정준 최고 세딘데 게제 양 시에그 와라 제다 디그 지시세 양문에 배태다난 그 튼배 지시시바디 튼다 근데지 때문에 배스나 로갸 양나 로니갸 타나 로 칠동소 인배 시배 튼참시 세워드 배스나 마세워드 로알라 타이나 양 지시시배 지대디 자외지 그 누버디 가르쳐머리 배스나 두유 증부 인바 남양 인바 윤인 파리 인바 속에 고든디 땡제 둔잠디 하장 링부 인베 된댐으로 와라 지시 계속 깜발 교양 롱시베 지강 니베 나라 중외 지시기 고든된단기 남발의 양아주 문지 27가 두두 디급기 지시 디강 규윤 하장 룸부 낭시바 더부 튼디 세월 체바지 세브라지 시에베이나 야족 까말 규에 튜지 딘데지 샤르가와암 양마나 용미스바지 르와라 야족 까말에세 딘데지 용가와레 용미스바지 르와라 체장 용가와암 용미스바 딘데시 마음베 튜윤기 체스네리 마음 튜윤기 참시라 주네 르와라 전도 다 가르치어래 유진부 파르 남양 뒤인부 낭시베 튼다디 세월체버리 루알라 제단 갸두 깜발 교회 뒤디 샤야요 마루알라 샤야 매장 제단 뒤인 딘데지기 낭라 테네 뒤인부 딘데지기 낭라 뒤인 하장 인부 딘데지 낭라 남양시베 고든 딘데지 진이 세디 자제 세월체버리 양나 로마트 다 직배 내라 정전 집에 댄신 구미기 탐자디 유증부 인바 남양 인바 그두 이내 인배 된다 딘데지 세외 치도 지시 집에 지대디 자와르 와라 제다 지시 집에 대 마음 두윤기 두타 양만나 참 zimbar chepe tundede teyang kundajire namyang yinba kudu yinye yinbe tundadindeji sewar chepele.
1: Sengye namba tso kongkam san. Tanda kenam tse sin shimba tene penjong longjin nginchin legung pege longjin ki longjin lopchi lechen shi. Lejian di nang, pion zhong lopta qie mui ge gen qi mua qi lin do ji la ni. Pio yin da zhui ri bie guo la qi di nan xin yue bie, sen na yu xiu.
0: Zikang sun bie gebe le kende sun mu re si na, qi dar geng zhu cua ki kisar tang, zikang si bie gebe le, qiu yi tik bie, bu ge bui ba yi si bie,

0: 刚第二呢，从外，当俺做七大的西北的，我的学的嘞，七大西北七点的扩展点当给南巴了呀，一十趟，什么西，七六在呢，就用俺做培训等的顶的是培训等的完了，开机七大松吧行，是吧？开机七大松吧行，俺切不赢，完了，俺不顶的，俺把七大最高奖。
1: 人心上播，穷米西，写不得不，那么今天团呢，别去吃个完了。但别听你那了，穷外其他的写不得，但很大很大些点么子本事呢？我是马赛哇，哦，我是马店嘛，咱们嘞，太多，俺吃我的七百九十米那了，现在空个松白，他乱谈，空个松白，团大空个店白，别的，花钱不完了。
0: 要么呢，毕竟你不来呀，多些书本呢，给我安排具备各个级别、塔皮、糖、渠道说的哦，快些些，别准备，团队点不着了。空的书本，只讲你不第一难了，其他的关注错的，缺少他，注意提备，补个补不一些呗，别第一难了，穷外其他的十八单，加呢，是吧？加些一些单，我都七八一呢。
1: 其他的西北的，北京巴拉就不得，完了北京巴拉就不得。别其他的西呢，这刚地难了，其他的跟住草地，缺少糖，注意提别，铺个铺不意思，点那种啊了。到那北肯德的是呢，张路北完了，俺完了马镇巴拉，天天每到给缺少两把，每到给缺少。
0: 托能些罗马菜价，天天人呢，现在入住的样子两百七个银是呗，存在的点不得了。现在看的是呢，罗中七对，宁路汤的西北人呢，去一提百，到了一缸米白，天天宁路了百点钱，是吧？关键个云点，中外三百汤，宁路的看起不得，我把钱不完了，我把钱不得。
1: 前三第一个不穷哎，其他的西北的，北京不住过着。啊，北京的，北宁西北的，广州草给开山，是吧？张路北开山给，麦稻给开山土哎，北京能行？天天人家给军用瓦糖，去提呗，到了一缸米白，宁路能行？天天宁路全部老种七个银西北，团队我们把钱钱，北京人做长节，天天。
0: 团大的，我们吃不着了。第一呢，其他的西北，记得七点的扩展点的给南巴的亚裔呢，一些咱们学。但俺把的，这个俺别个的，现在中国着了。农村七星，日本来了你，准把春季浪的中二钱是，呀，那么在松北下面就着了。
1: 北地那了七星西北的中国着了，七星西北七点的扩展点当给南巴的呀，俺做一十七百一呢着了，一十七百一呢，咱台湾的西北呢七星西北的七大瓦星西北咋的着了？西北对北咋的七星西北的嘞？七星西北的，伢把南给打七星西北的了呀？那从不设计给打是，屁股着了，做团大样看的是呢。 北塘团员、编组从不叫了，从不的三碗七八没菜。北塘团员的大难度越白，团队把印章，是吧？对了呀，从不设计给咱送不着了。那北咱们学呢，是吧？北就咱们下届俺就一些学堂，我们这其他去没呢？俺北都是学，北那看到了七星二零没。
0: 看到的时候，那南开同事学呗，你没得写过啊？完了，北地能行七星二零没，二零没写不得团队，看到的写不得白完了，白的。加上，伢俺都白的下边呢，整个本地是完，俺都刻个零的本地是完了，整个七星康沙狗，完了康沙狗，黄土下边北地你都不要恰出写呗呢。 别提他那样了呀，穷哎，天天扛啥的狗啊，西巴汤，你的美食，说个同桌的团队，是吧？别提他那样穷哎，看到他整个人，看的是呢。
1: 빼래 로라 빼탕 퇴니기 퍼지라 지신 시에베 지대 체디 자제 빼탕 퇴니기 퍼지라 자워로 봐라 빼탕 퇴니기 퍼지라 자외 지신 시에바 대 단 누바 가르쳐머로 봐서나 빼탕 퇴니 편주 총바 세워 채바자 뭐채 빼탕 퇴니 젠리기 편주 젠리 这个真 배당 퇴니 편주 젠리기 되네 참자와 누바디 세워 채바로 와라 다 공도 샤베 안도 배티당 도와버이나 공라야 슈브능신 更住 초기 기사탕 추이 티베 부가 부바이 능주셀 소바 시에버디게 빼르바라 리베네라 니 쩐바 흥기 랑디 종어 치지버디니 퇴르바라 퇴은탕 빼니기 벌기라 지신 시에버디 자제 빼든 젠리탕 배당 퇴니 편주 총바 세워 채바자 머체 배당 퇴니 디 나보여봐 와 다낭도 유에베 퇴댐버와라 전발 흉기 랑디 종아치 세워 깨져디니 가져서나 로마남기 시에바 로마남기 시에베 담장워디 세워 채버와라 디 지신 시에베 쪼누버양 배당 퇴니 편주 젤리기 배당 퇴니 투밤 참자와 제바 디누바레 시간 두배가라 딘데 데모 임발라 지게 로마 용기 작팅아 지게 시바디 콩랑오드 송스바 능신 양난의 룽암 당화 소 장바탕 양난의 룽탕 당화 소 정규유에베 된데모로 발라 따탄다 지게 시바디 로마츠 시에베 탐자디 탈제두전에 로마츠 숭베 시에미 테다 와 초 장베 퇴댐바로 와라 장베 퇴댐바리 제장 로마츠 숭베 시에미 테다니 당한주 등아치사 악발 치세 유지레샤세 뇌발 체바에 퇴댐바로 와라 리젠 디난라 지대 퇴기 죽지 시에발레 치 죽지 고려야 준비왕문나네 니시 다르신 깨라 치시 조수때만 능신 치니 치시 치달 치신 소하게 퇴기 죽지 고려야이나 이시모르 슈바인 레젠 치매나랑의 무투제 지대 퇴기 죽지 시에발레 트기 난도 고려야이나 모르 슈지 유배 까지 샘바본난게 뒤도도 세나라나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의 공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진슈기 탱디리 젠기 낭 튼조니
6: 저러지이 하사스텐르 응시 자조 첨즈나웨 고르타
5: 중국 남부 팅립진기 미지긴 중규르 장비 삼츠 균체메버 체로 동시 유비 고로
6: 직도 징눈키 변조 총통 총재기 이시예 변조 냠레지 조기 중국 러 느버지다르 진남 시베 고로
5: 뉴주 시베 조용기 미다 정중캄 시드 냠네 투비 터블람 77비 고로
6: 유럽 기민네 중국 변조르키 뚜람라 다다 야부즘베 고로
5: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심주 섭중 자로 고접 소비 중국의 첨지슈바타 쇼민 총도 소비 용서를 냉위 고르소인
6: 샴러 팅디리 생각난 튼 십천남 신소
5: 하사스디엔 최소칸 기 최간 매비 최비 코슨 노비 딘슈다라 지치 니슈 안니니 지치 니슈 뚜니 바라 개요 미마 뒤소 균례 원년간 기 원년장 赵乐记 하사스딘르 응위신 자조 첨빈나와탄 아즈타나주 하사스딘기 중동 토가예부탄 젠좀난신 카소스로 최소칸기 최소드비 최빈 아치무바예부탄 최소메비 최빈 코슨노프와라 최면나유바신 토가예부탄 젠좀난급 赵乐记이 당도 주시시진핑긴자지 첨빈탄민둔상부 규슈나와탄 赵乐记이 주시 시진핑다 구시업 중동기 탑주 니티타 공오메 차르구나 외워 중국탄 하사스딘기 저와 총계 콤비 총화타 치시 파르기 경용 탑주 로딘 지위 추제 토벌 리뷰 중국 하사스딘 초단 헨투 펜준 와르기 대위 키벤타 저와 유비 내듄티 펜준 갑교로 타지도 치바타 뷰제 토벌 규지 남지 념

0: Zubdar Nami Lodun Chugone, Donan Singuso, Guja Sabata, Tene Jerry Nunan Dersu Buguso, Lanze Gaju Chungwe Pai, Tsuship Tita Sama, Tumunki Picho Sila Chobati, Si Torta, Ziga, Jitu Jigi Nuba Tiwe Chiwata, Tiwe Kipsu Dimba, Tiwe Chagenki Naba Yuba Jigi Gone, Muyu Namba Libata. 提主这里, Malaki li chu toro dongu za ma yinpa, tiwe gyan, pa dong ding ki nuba yin. Chongye jing chun tan, tang jing lung ku se kui mang bu si, ting rup bian jor ki jing tang kur gyu chu nyam ji ding sub tub ne, tuin le gi ku kub tan, yung bu par we, par tong sab tub gyu si. Ting rup jian ni, ka to lang zi ki pung so min ba, Mala nubi ca lung yin. Gekab ji ki ma wun bar ka chok be Mala nguan zi zuk tu min ki ga zi ni, lang zi tan, 吞列冷路蒙西这国界念这起别女不得名了托约女局球球谈能西更多萨卡姆切不西给年个所给这弄这个明日了女局撒这给女不提为起话谈出在提为图为听日吞列给女不国国约中国出别西群经期吞给女不你塞阔了西部军队图别我被蒙西开前西行 Chukuni nukong shi gyo le dapdi guan ne gundi tongwa shik min pa. Gekab ki ne cui tan du ne pi ge tan. Dinja, le cui tan den ling je, ji gyo le chal gu chi ken shik yin. Chukui gundi tongwa ni, nukyu gyang be cip chi min pa le cui tiwe tongwa tan, tiwe nyan cha din pa, tiwe gyun tui je ki chok du nukyu ma la chun gyu tia shi. Chukui kwa le shi bu shi kun chi shui ki lo cha chun si pa ma si. 柴家提人类间谈开不出间来去期望这个措施偏心越级送于不是保守神奇中国偏见给娘娘来特具给民家我这是为给科技引擎你把图吞给他苦狗偏居所举人西部的国族的基础马拉西部来去军界没把切入动画谈听着见了第二个级别冲对女的切入动轨吧三线图片中国老林来 苏西奇、陆树建堂、陈尊建、巨人人行建基、团列人不老滚地暖电东突起，天马王被撇开出人鬼气往家松突了，迷茫起出外出才拖动为女不体外气外样，电突把三线起突，天内中馈怎么连谈拉巴尔图，改其撇开中心被给克了，落过开前气外成型热气谈，况且中馈马王宫内没对吧，我有去马王把组装起个原来。
1: 日东困难讲的马电盘吞来谈蒙西之国老子冷落这个天马王把狂不热的心丢个月不谈马王把给个明显心气听着不见给特不冷给定切个明白给个体外忙为让我给个谈参别别给给着冷催习切个了我有一个习近是扩顿起个月级送又不是你家的你都你这住留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增租给从端部长给从都江苏苏州路车我是你都你这住留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增租给从端部长从端苏州娘们这些诈骗我谈退电三倍写不出来的给冷地三倍的超前这不错敲开给极度经历给习近冲这套年 论据都措于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增租跟古这边我也是明白冲突了变成了冲突给冲这开钱立即培育三个月三年三度都从修工具民用时期中国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增租给近大跟监控年敲开给冲突他们叫娘们来定十的东西了苦个开钱扩展切片文件几个月吧写到情况是
2: 讨论你中国第一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增租那修笔老孙去送个银了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增租给金大金跟库尔丁送不养心可能是不是提不了名次就看你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娘们来增租给中国老了日外清不确定体外养些多特别远听个怎么林生心切我谈就杨北人路谈宋军人路我得过谈 콜레시뷰변조로파르뉴긴구뉴냠신도송윤니차라기진응으로티브즈전조기니도니서조르콜레시뷰변조로파르뉴긴원바갸지숨차지파라마르당워탄내주하장셴비워기파르뉴뉴르체원바갸지니파라마르당도가즈투수콜레시뷰변조르순슈첨부덴비서구시미군네 一些东西的家前面可以给变成了我们在艺术设计、酿度、种地、筹码谈、杀工给变成了从端酿类、超强度、偏见、动物鬼迷天了、吹得了顶色七八马色。 Nyamdre seta shila chudun chungwa ta, barshi sabi shepshu liri ki lamri tsuyubi, jikto jiknyu ki shibji chumze dupara tunyi kejin deyu. Nankai lopchen, yeshadan shidikyat chime benchor nyamle zanzu shimchu dinegi zhuzhin. Zhunggu yeshadan shidikyat chime benchor nyamle zanzu shimchu kangan gungzin, liu chen yengki. Nguizhubgi chumze titani le labur chungwa shimin para. Sakung piki ki kanila nimi alin loba ma se. Yeshadan shidikyat chime kuyugi benchor piki la topshu neba ta. Kola shibro yeshadan shidikyat chime kuyugi chongma rinlu sungkyung ta. Nyigi nyamle gyunkyung chibi tata chagu gyudu chidi. Goye sakung rinlu ta, chongma rinlu ni mangsim choyu ngoma yinba raju chi yu jisungtu. Yeshadan shidikyat chime kimza chime kongdo kejin yinbi zhunggui. Yeshadan shidikyat chime benchor nyamle zangzu gi kyabgung kagi nyamle na hurda shugu yu. Nani chobi yeshadan shidikyat chime benchor nyamle zangzu gi guji bi ngui shimin bi chongdu ting sunju sunyi bi to. 中国一个比主席习近平给国一批给出苦个娘子团一个永久军权前年军片军给给编织了国的师傅进了军地当地也写的习近平给给这段错不对国学那些闹事他说也写的习近平编织了娘子给中国罗罗国一团三对娘子节目了贴供前不送了电给签约 他定给也写的习近平编织了娘子给从对部长给从对行 中国中央接不接局给委员解释基本上给总理选拔合理分给松懈能够也写的习近平区域给让民从端区普给密切度增低三国编织了习近平给批准了破不定我中国军队通过不谈充满有种直接落点决命啊松懈起的人民有种增足给推断断局给局局起码的甲局的结果不满色 萨达的结果给别人谈另外的兄弟给你娘们萨达的给这样萨巴的卡带教规写送图从对冲着呢中国超个超个谈对嘴独立切不提也写的习近平变成了娘们的增速给变成了从对娘们的人规修萨巴的那部分中国超年中国那边听得不见给冲着萨巴的呢也写的习近平变成了批给了军队动员对对谈跟着苦心讲文学 也写的习近平变成了娘们的曾祖给四句夹角操纵给主人卡洛斯却看呢成绩变成了他米特人类的吹得出不起个月明儿三对了的呢成绩见他人类见讲到见这个超过了军队东西也写的习近平变成了娘们的曾祖给变成了我曾给破了十三把人就是有些什么事 27年文件前不达他定给促进脱贫委苏州三寨给扎当的测试期许年帕子莫顿采购定不达充满充端直系团怎么连充端增速给列顿所水军确认了甲局的采购入密不满时特同成绩充端团讲到充端米特人女所萨达的结果问题水军给变成了充端出席团集中团的立面三个娘们了帕尔顿三不对于 明儿，可能是被城镇变成了给细菌，阿国通知了青岛来解决。从对人，也是当时的叫前面变成了娘们来增足给变成了直系看了，也是当时的叫前面变成了娘们来增足给从对城镇前给娘们来重视贴。我有重心给批评听不通知，内部组长体外毛钱呢？城镇给黑把冲突当地，城镇全球给黑把敲看呢？娘们就突破了，给人参与，给人参与。 也写当时的叫前面变成了娘们来增足给三对批给给短袖我才推不明白题中国三对了的呢批给了军队动员特区团满足集团成员年度2023年中国城镇变成了给单位团队给人团拍了面给那种给几人团呢送为多少次加起就团成军压力给我团米特不认女给单位团队给细菌国的通知了七七团年度的给予批给给上级提到了 也写当时的教子前面变成了娘们来增足给宽道变成了我才来苦工保险成员可能是一部小区总团给几个钱不行的中国小区军队员加一团比赛拖了当年也写当时的教子前面可以给宽道几个卡给娘们来拍动体外加起人主角是同一套年中国人拖的拍了什么拖也写当时的教子前面可以给电给人心给忙多谈电力人心给粗估计一把热追成员
0: 据日本社村中国健康级别组建了偏执文字推不透进健康级别起都是点不足不谈极度点被中国组准了官地修清党外局 중국 변조 파르와탄 쿠르교 송경 와르키 저와 갸르토 체니샤네 미래기 미탄 정총캄 시투인냠내기 마원바 추십체교로 로고 개친치교 이집 신뢰심주대내기 지신 순수타 제두의 기무의식비기긴 채무와 쉰바 와레디지댄키 네 중국 뉴주 쿠르교 송경을 다시 집에 레툰니 유난 신친 신뢰 체제 강토 충제 균진식바 심주 집안의 고조유 체제 심주키 랑린추 중국 신뢰 체제 심주키 튼체 토르동 튼니르 집안마세 뉴주 말라 유진 딘링타 균투 피게르 티웨 낭친 집에 묘초르 섬초 중국 체시민네 도고 정신 티웨 치와탄 제류탄 신멘러 딘체 티웨 마웨 로도키 나가 기신 체교르 슈네 신뢰 장도타 뉴치 균투 제기 초스 교르교르 군디단 유 피게기 삼초 틸레 팅접 신뢰기 미리기 고고 베디 공토부탄 쳇지 뉴주 크루교 송경 토바 춘유지 송유시 와제디 지덴키 하나 신친 하이코주 레가 체네 총아기웨 로진나 예 중크 뉴주 시베 조경라 문진 티웨 섬초 디게 뉴주 크루요 송경티 신난탄 나제 토문바마세 갸조탄 추규기 담자르 향캡규 동만나체 송경탄 냠수레제 말파차 섬샤초 송경크토 남잔 동남키 미남정총캄탄 예자르토바탄 쳇지 뉴주 말라르 고김 미송화 지그여 뉴주 크루요 송경탄 균투 유고르 송제 치비에 체답 티토네 피게탄 송경와르키 냠구성봉의규 예 중국 뉴주 초교를 깨기 띠웨딘치르 림신 과린토바디 피게동와 니바르토 정충키 팅뉴르 증조 치고바타 뉴주 말라키 니슈 균체 미바르 치르동구 뉴주 송경키 머티 인지 제반네 시균치웨 신조 나수타 탄구진 주지 경외 남아정신 송경제 파르타 티네 니뉴타 롱뉴소 갸르키 토베 뉴구경뉴르 피게 치베파 중국 규림 정신키 철구를 대네 장도 초교를 군대단디 뉴주 쿠르교 송경탄 변조 파르교 냠구상부터 제유라 중국 뉴주 쿠르교 송경탄 변조 피게 동교티 겐데 정화민바 둔조 지구를 경화 제유 유린 철구타 천재사르드 지소용기 슈버체 송제체백교 중국 팅접진키 피짐러 군대동화타 뉴주 쿠르교 송경 집에 주고 집에 탑람식 출시 제외제 송유부시 와지디 지덴키 균투 초배 신뢰타 겐캄 라르소 총케르 차르구 뉴교 장마소 캡콘기 중쿠이 락랭키 콜레시비 제시 진 초배 냠용 코든 제외라 메타 정총 캄시 튼 냠내기 망원부 되바리야 무유기 탑람 코든 제외 뉴교 사베 지주랑 콘남 총결키 총숑토 교부타 장도 파르통타 총결키 찰구이 송지 개니 리기탄 퉁콩 출도지니 지만기 장도 차주토 교부소 산에 장키 디구이키 망초 쿠르요 송경키 차주 대다기 추 구단슈바 문수 통유 예 균투초배 피게기 망원문니 지코태기 람루타 시주기 치둔탄 카체타 미엘라 지초 리리카 개캠간 슈부타 투몽기 배준탄양 카체타 미진 대다 창마 예 미둔키 중코르 중신 유바 시도 중시 송유부시 와제디 지덴키 예 중코르 토안니 겐캄 쿠르요 리주 치바자마 인파 망원바르카초배 피게기 두시지간인 체제심주탄 시슌키 주경 지초기 차주제 유초디르 냠슈시도 교내 겐캄 쿠르교 송교내 지두인내 원유토 교류 쿠르교키 겐제티 피게동외 소신토 지나 균투초배 팅접진키 조람시도 미지 용수 교토바 락린리 자주토교 지도된배 중군내 계급지키 피게기 진두인바타 지도된배 점린내 미지기 투몽토 쯔린 지비 마원비 나바시긴바 네 통도 파르숨토 이지 치신규 정총 캄러 진조탄 겐캄 송경 장도 피게러 군디동화 지기 중국 디니기 쯔린러 미탄 정총 캄 시튼 냠내기 마원비 나바뚜신규바타 랑린탄 냠뇽티 미지용러 군투초비 피게동화 이치탄 뚜슈 치부네 유지 송유부지
2: 你是空一大理书金七旬电笔几笔编著领地给车行笔特伦托编著的推进题几个笔情绪重叠了特伦托的错年 유럽계 첩시단 총례직비 리리기 미니멍부 이왕